조선 후기의 문예 부흥기를 구가한 왕 정조임금은 문학의 생명은 아름다움에 있다라고 하면서 작품이 아름다워야 진리를 담고 사실이 구비된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정조임금이 말하는 문학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리 빼어난 문학적 기교를 갖추고 빼어난 수사를 구사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는 아름다움, 참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 가진 회상 중에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가진 회상 중에 끝에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조선 후기 문예부 흥기를 구간 왕 정조임금이 했던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정조임금은 문학의 생명은 아름다움에 있다. 작품이 아름다워야 진리를 담고 사실이 구비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무리 빼어난 문학적 기교를 갖추고 빼어난 수사를 구사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는 아름다움의 미덕, 오늘 산책길 화두로 가져와 봅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9월 6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음반입니다. 2026년 5월 31일에 발매된 이영섭 대금정악 자진한입이란 이름의 음반 속 음악을 모두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진한입 전곡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자진한입이란 음악은 가곡 반주음악을 관악 중심의 편성인 사면육각 편성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음악입니다. 가곡 중에서도 두거와 농락편을 엮어서 연주하는데요. 우조두거, 변조두거, 계면두거, 평농, 계락, 편수대엽의 여섯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음악을 연주할 때 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조로 시작해서 변조를 거쳐 계면조로 진행되고 계면조로 마치는 구조입니다. 변조 두거와 같은 곡은 원래 가곡에는 없는 음악이죠. 자진한입의 우조 두거와 계면 두거 사이에 위치합니다. 조 변화가 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변조 두거를 그 사이에 둔 거죠. 오늘 감상하실 곡은 가곡의 우조두거를 기악화한 우조두거, 본래 가곡에는 없는 변조두거, 그리고 가곡 계면두거를 기악곡화한 계면두거, 평농 그리고 계락, 끝곡으로 열박 한장단 편수대엽을 기악화한 곡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편수대엽은 편 1, 2가 연주됩니다. 자진한입 전곡을 전체 43분 동안 연주합니다. 이영섭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의 대금 독주, 자진한 입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우조두거, 변조두거, 계면두거, 평롱, 계락, 편수대업을 이어 연주했고요. 전체 43분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영섭의 대금 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자진한 입 전곡 들으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이지영재 가야금 산조 전곡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구 향재 줄풍류 중에 골랐습니다. 대구 향재 줄풍류는 195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후반 무렵까지 대구 지역에서 전해오던 풍류입니다. 서봉 허순구 선생을 중심으로 전승이 됐는데요. 서봉은 대구 금호강변에 금호정을 세우고 거문고 풍류 음악을 즐기셨습니다. 금호정은 당시 대구 지역 풍류 음악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이곳에 모인 풍류인과 전문 음악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서봉 허순구 선생이 악보와 음반으로 남겼습니다. 이 악보는 국립국악원을 통해 서봉 국악보로 발간이 됐고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들이 이 음악을 재현해서 2020년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현된 음악 이번에 들어보시겠는데요. 대구 향재 줄풍류 중에 두 번째 곡 중령산 듣겠습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전승 중령산과 차이가 있다는 거 음악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대구 향제 졸풍류 중에서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고보석의 거문고,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끝곡으로 부르는 태평가인데요. 이 곡은 남녀가 함께 부르지만 남창 혹은 여창으로 독립돼서 노래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창이 혼자 부르는 여창가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랴도 태평성대, 저랴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이랴도 태평성대, 저랴도 성대로다. 유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이죠.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밀락 계열의 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여밀락 령 또는 볼령이라고도 하는 음악에 1장부터 16장까지를 풀어서 거기에 간음과 장식음을 넣어서 연주하는 음악 여밀락 령을 풀어서 연주한다는 의미에서 해령이란 제목이 붙여진 곡입니다. 풀해자를 써서 해령이라 하고요. 암영으로 서일화지곡이라고 부르죠. 해령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여밀락 계열의 음악 중에 가장 늦게 파생된 곡이죠. 조선조 마련 무렵에 파생돼 나온 음악 해령 서유라 지곡 들으셨는데요. 예약 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준비한 음악 웃도들입니다. 밑도들이에서 파생돼 나온 음악이죠. 오늘은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웃도들이 감상하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웃도들이는 한자로 새환입이라 표기하기도 합니다. 9월 들어 첫 번째로 맞이한 일요일입니다. 9월이라서 마음이 한결 넉넉해져서 무슨 일을 해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끈적끈적했던 기분도 좀 나아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이 9월에 처음으로 맞이한 일요일, 여러분만의 기분 좋은 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눈물을 참으면 병이 된다. 울고 싶을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라도 실컷 울어야 한다. 웃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판에 나가서 실컷 웃어야 한다. 가슴 속에 뭔가가 쌓이지 않도록. 홍신자 씨의 책 생애 마지막 날까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940년생으로 세계적인 무용가이자 작가로 살아온 분의 말이라 가슴 속에 뭔가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인생 선배의 따뜻한 조언으로 다가옵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는 것, 그렇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주는 것도 사는 데 필요한 용기겠죠? 오늘도 함께 걸어요.

수풀님의 나의 마음은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6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치열하게 걸어온 한 주를 이제 좀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시간, 그게 주말인데요. 지난 한 주 애썼다고 나를 다독이면서 동시에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보낼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다음 걸음이 그래도 좀 한결 단단하지 않나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려가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을 나눠주실 수 있거든요. 다시 듣기와 재방송으로요. 다시 듣기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눠주세요. 다운 소리의 밤의 무지개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취업도 죽어도 관계도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게 요즘 청년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 막막함 앞에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리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 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청년센터장 김태진입니다.
0: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청년 공간, 동네 주민을 만든 창립자이자 광주 청년센터를 이끌고 있는 센터장이신데, 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광주 청년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청년 공간을 만들며 청년 활동을 시작한 지는 이제 어느덧 12년 차가 됐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항상 표현하거든요.
0: 네.
1: 네, 어쩌면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출산을 한 달 앞둔 예비 아빠 김태진입니다.
0: 광주 청년센터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이거 어떤 곳인가요?
1: 쉽게 표현하면 광주의 청년 정책들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제 흔히 청년 정책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 두 곳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0: 네.
1: 2015년도부터 운영이 시작이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활동가들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광주 청년센터가 청년센터 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라고 들었거든요. 작년에 이미 10주년 기념 행사하셨네요.
1: 네, 전국에서 네, 가장 먼저 먼저 생긴 청년센터이고요.
0: 네.
1: 아주 신기한 거는 네, 작년에 이제 10주년 행사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분들, 활동가분들 모시고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15년도에 생겼을 때 제가 그 오픈 기념 강연을 제가 있었어요.
0: 네. 그때는 센터장님이 아니었고.
1: 네. 강연자로 네. 이제 축하하는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0: 네.
1: 10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센터장으로 이 10주년 행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네. 됐습니다.
0: 센터장님 개인 얘기가 저는 좀 궁금한데, 아까 뭐 직업이 뭐 10개도 넘는다 그러셨지만 보니까 원래는 대기업에 다니셨더라고요.
1: 네.
0: 아니 근데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왜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신 거예요?
1: 그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네, 매우 좋습니다.
1: 네. 네. 어렸을 때 저희가 그 집안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고등학교 제가 입학하면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0: 네.
1: 기초 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수능도 망치고 네, 서울로 올려놓고 했는데 이제 수능 망쳐서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수시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보낸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때는 이제 목표가 이름 있는 뭐 회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한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정도의
0: 네.
1: 목표를 가지고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대기업에 이제 공채로 합격을 한 거죠.
0: 네.
1: 26살 나이에.
0: 네.
1: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0: 엄청 빨라요.
1: 네, 빠른
0: 사실
1: 편이었죠.
0: 되게 빠른 거거든요.
1: 네.
0: 네.
1: 근데 한 1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취업이 목표가 돼서 운이 좋게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0: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요거를 위해서였나?
1: 네.
0: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1: 네, 그냥 뭐 하나의 부품이 된 느낌이 이제
0: 네네.
1: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좀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회사는 또 들어오면 되지. 한번 이제 네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0: 취업에. 붙어봤으니까.
1: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다시 회사.

0: 회사라는 곳을 들어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28살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커피 트럭을 만들었어요. 커피 팔수 있는 트럭을 만들어서
1: 안 제가 지금 친구들이 미쳤다고 안 했어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미쳤다고 할 사람이 없었죠.
0: 그 친구 빼고는 다 미쳤다고
1: 미쳤다고.
0: 했죠. 네. 또 취업이 될 거예요.

0: 너무 많은 게 변해버렸죠. 삶도 변하고 삶에 대한 기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그때 바뀌어버렸습니다.
1: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0: 네,
1: 이제.
0: 맞습니다.
1: 경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0: 네.
1: 어떤 걸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0: 네,
1: 돼버렸거든요.
0: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도 않고,
1: 그렇죠.
0: 네, 너무 좋습니다.
1: 네. 그렇게 여행을 하시다가 또 국내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이분이 또 세계 일주를
0: 네.
1: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0: 이제 커피 트럭으로 전국 일주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이 이제 들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1: 네.
0: 방황을 좀 하다가 그때 이제 예전 한국 나이로 이제 서른 살이 되던 시점이었는데,
1: 아직도
0: 네,
1: 어리네.
0: 그때 당시 이제 어렸죠. 이제 뭘할수 있을까? 근데 그때까지는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권도 없는 상태여서, 워킹홀리데이로 좀 해외를 나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은데? 라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1: 네.
0: 네, 이제 해외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1: 그 친구랑 같이 가셨어요?
0: 아니요,
1: 아니면?
0: 그때는 이제 혼자, 예,
1: 아,
0: 여행을 했고요.
1: 혼자. 네.
0: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해외 나가서
1: 네.
0: 돈을 벌었어요.
1: 네.
0: 네. 해외 나가서 워킹홀리데이로 돈을 벌고 두 번에 걸쳐서 한 30개국 정도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미쳤다고 안 하고 부럽다고 했을 것 같아요.
0: 아니, 생각보다 그때도 근데 제 삶을 막 응원받거나, 그냥 물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처음에 이제 커피트럭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그때까지도 다 아마 그 진로에 대한 걱정들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너 갔다 와서 뭐할 거야?
1: 갔다 오면 너 서른
0: 네,
1: 넘어가는데.
0: 이제 나이가 점점 취업하기 더 힘들어질 건데, 이제 뭐할 거야? 라는 걱정들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때도 그분들은 과연 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계속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던
0: 네.
1: 거겠죠. 네. 이제 그렇게 갔다 오셔서 청년 공간 동네 줌인을 만드셨어요. 이건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1: 네.
0: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전까지 사회가 시키는 대로 애써서 그거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그냥 청소년 청년이었죠. 근데 회사 다닐 때 오히려 만족스럽지 않았고,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여행을 할 때는 너무 행복했고 만족스러웠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 갇혀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경제적으로도 넉넉치 않았었고, 수능도 한 100점 정도 떨어졌고, 수능도 망했고. 근데 그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또 성공까지도 할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수능 못 봤다고 극단적인 선택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뭘좀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귀국을 했던 것 같아요. 2015년도 2월 달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할수 있을까 대체. 일단은 그들이 좀 편하게 올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1: 네.
0: 공간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 공간을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0: 어렵기도 한데 일단 돈이 필요하죠. 네.
1: 그니까.
0: 저는 이제 벌어놓은 돈은 없고 여행하면서
1: 네.
0: 다 쓰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업이란 걸 택했어요. 근데 이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면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1: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창업을
0: 네,
1: 하셨구나.
0: 아주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1: 네.
0: 이제 청년 공간, 이제 동네 줌인이라는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1: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0: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운영을 했죠. 일단 공간을 기반으로 운영을 했고요.
1: 근데
0: 네.
1: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으셔서 대출까지 받아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청년들이 찾아오던가요?
0: 운이 좋게도 아주 요상한 놈이 지역에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스토리도 있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곳에 이제 강연도 다니기 시작하고 언론들도 계속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진짜 좀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좋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 정책 만드는 작업들, 뭐 청년 관련된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청년 청소년들 수만 명 만나온 것 같아요. 네, 만나오고 저희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진행했거든요.
1: 네, 보니까 장수 사진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0: 네, 공간 운영하면서 움직이는 스튜디오라고 또 트럭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이 트럭을 만들었어요.
1: 또 커피 트럭에
0: 네.

0: 이 연장선으로
1: 네. 그 커피 트럭 했던 친구랑 같이 네 트럭을 또 만들어서 공간 운영도 하면서
0: 네.
1: 이제 저희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수사진 프로젝트인데요.
0: 네.
1: 움직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시골 마을 데
0: 어디든지
1: 같은데,
0: 가서
1: 네,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 이제 장수사진 찍어드리는 일을 이제 한 10년 정도 했고요.
0: 네.
1: 한 1000분 정도는 그래도 장수사진을 선물을 해드린 것 같아요.
0: 네.
1: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또 광주는 영구임대 아파트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 입주시키는 프로젝트가 또 시작이 돼서 재밌어 보여서 저도 이제 입주를 해서 청년 입주자 대표하면서 지금 50명의 청년이 또 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 또 몇 년간 운영하기도 했고요.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프로젝트 좀 많이 했었어요.
0: 네.
1: 그 한 4년 전에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좀 안타까운 네, 뉴스가 나오고 그걸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 한 80분 정도 모여서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그런 고민도 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립준비 청년들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울이라는 당사자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0: 네.
1: 자립준비 청년들 한 50명 정도가
0: 네.
1: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다가 이제 광주 청년센터 센터장을 하시게 된 거네요.
1: 네.
0: 발음상 동네 주민인데 그냥 들으면 왜 주민들 같잖아요. 동네 주민.
1: 네, 맞습니다. 네. 중의적으로.
0: 네. 네, 네, 네. 동네 주민이 어떻게 센터장이 되셨어요?
1: 아, 네. 원래는 이제 동네 주민이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40대로 넘어서는 시점이었고 2024년도에 반 안식년을 취했어요. 아예 이제 일을 안 하지는 않고 네, 어느
0: 네.
1: 정도 예. 쉬면서 그때 좀 고민했던 게 24년도 초에 아내랑 아프리카를 5개국 정도 여행을 했었거든요.
0: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1: 네.
0: 네, 네.
1: 근데 아프리카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내가 아프리카 가서 좀 살아볼까라고 제안을 해서
0: 네.
1: 아프리카 너무 좋다.
0: 네.
1: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꾸 후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좀 센터장이라는 역할 요구들을 좀 해와서 저도 이제 고민의 시점이었을 거잖아요.
0: 네.
1: 네. 그때 근데 또 코끼리 협동조합이라는 뭐 동료이자
0: 네.
1: 또 지역 또 아주 친한 동생들이 청년센터라는 곳을 위탁을 받으면서 이제 그게 좀 계기가 돼서
0: 네.
1: 센터장 역할을 잠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먹게 됐습니다.
0: 아프리카 가셨어도 거기서 아프리카 청년들 위해 뭘 하셨을 거예요.
1: 한국과 교류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0: 청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일할 것인가 한국에서 일할 것인가 그 차이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코끼리 협동조합은 뭐 어떤 곳인데요?
1: 코끼리 협동조합은 그때 당시에 대학생 청년들이 좀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이제 회사인데요.
0: 네.
1: 직접 아이디어를 좀 실험하고 지역의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활동이 메이커 스페이스 활동인데요.
0: 네.
1: 메이커 스페이스 하면 뭔가 막 만드는 3D 네. 프린트 막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실 건데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걸 좀 넘어서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버스 기다릴 때 도착 예정 시간 이런 거
0: 네,
1: 뜨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저기 섬 같은 데 가보면은 배들이 언제 오는지 이런 시간 확인이 참 어렵거든요.
0: 네.
1: 그래서 최근에 신안에 가서 또 코끼리 협동조합 친구들이 배들이 오가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기도 하고
0: 네.
1: 이렇게 이제 지역에 꼭 필요한 문제들을 직접 만들면서 해결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0: 네.
1: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음악을 한 곡 들을 텐데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변해가지고 우리 센터장님이 마흔이 넘으셨지만 아직 청년인 시대인 것 같아요.
1: 네. 왜? 계속 속 없이 청년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요즘에 너무 수명도 길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지만 지금도 약간 청년의 기분 들고 아직은 사회가 40대 초반까지도 청년 취급을 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요?
1: 지역에서는 아직도 뭐 어디 모임 가면 막내인 경우가
0: 그러니까요.
1: 많았어요.
0: 네. 네.
1: 강제적으로 청년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지금 70대도 네. 언니 오빠잖아요.
1: 그렇죠. 이제는 나이로 네. 근데 청년을 구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라라비의 꿈을 걷는 코끼리.

0: 라라비의 꿈을 걷는 코끼리 들으셨습니다. 광주 청년센터가 그동안 해온 일들 좀 여쭤보려고요. 청년 다시 봄이라는 포럼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1: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청년 다시 봄은 지역의 그 광주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민간 단체가 있어요. 청년 활동가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그곳과 같이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요즘에 너무

0: 빠르게 변하잖아요.
1: 네.
0: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 정책 좀 이슈를 선제적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좀 진단하고 청년의 삶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좀 탐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담론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5년이 조금 넘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 네.
0: 또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1: 네.
0: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청년센터 활동가들이 좀 위기감들을 좀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의 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1: 작년에 좀 재밌는 거 다루셨더라고요. 청년의 사회적 고립.
0: 네.
1: 네.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0: 네. 지난해에는 이제 뭐 청년의 사회적 고립만 다룬 건 아닌데, 사회적 고립 문제를 많이 다뤘고요.
1: 네. 네,
0: 그걸 시작으로 뭐 요즘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양극화 문제들, 불평등의 문제들, 그거와 연계된 민주주의 과연 건강한가 이런 문제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또 마지막 강연으로는 이제 청년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확장된 지가 한 10년 정도 딱 됐거든요.
1: 네.
0: 2015년, 16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청년 정책이 이제 양적 확장을 해오는 시기여서 광주 역시 이제 10년이 된 이 시점에 과연 괜찮은지 네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마지막 강연으로 해서 작년을
1: 네.
0: 마무리했습니다.
1: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강연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살짝 그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그 기억나는 거는
1: 네.
0: 강연 내용보다는
1: 네.
0: 저는 그 순간이 좀 떠올라요. 한
1: 네.
0: 순간이
1: 네.
0: 경희대 김만공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1: 네.
0: 고립된 청년들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울컥하신 거죠. 이제 한참 동안 그래서 이제 네, 강연 진행을 못하실 정도로. 근데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40대가 돼서 그런지 강연하다가도 저도 울컥울컥해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크잖아요.
1: 네.
0: 근데 자꾸 이제 개인의 탓, 네, 개인이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뭔가 사회가 계속 말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1: 네가 너무 약해서 그래.
0: 네,
1: 이런 식으로.
0: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1: 네.
0: 이런 것들의 미안함이 그거를 이제 보는데도 저도 이제 너무 공감이 돼서 그 순간이 이제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고요.
1: 네.
0: 뭐 연결돼서 뭐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의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1: 네.
0: 결국 이런 구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청년 불평등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함께 논의하고
1: 그렇죠.
0: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이런 이제 논의의 장을 통해서 또 더 네, 느꼈습니다.
1: 네. 그 구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들의 구직 부담 덜어주는 거 이런 것도 하신다고요?
0: 네, 저희가 뭐 구직 부담을 좀 줄여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구직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이에요.
1: 네.
0: 그래서 뭐 쉽게 표현하면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1: 네.
0: 매달 1일에 선착순으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몇 시간 안 돼서 보통 이제 마감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1: 아니 그러게 속상해요. 뭐 시험 보는데도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다.
0: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요즘 안 볼 수도 없는 분위기기도
1: 네.
0: 하고요. 네.
1: 근데 마치 기관이 시험 문제 내고 돈 버는 것처럼.
0: 네.
1: 네. 그거 시험 보려면 다 또 돈을 내야 돼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지원 범위가 넓더라고요. 원래는 좀 어학 위주 아니셨어요?
0: 어학도 했는데
1: 네.
0: 굳이 표현을 하면 국가 자격증 중심 그리고 어학 중심이었는데 요즘에 이 민간 자격증도 너무 많기도
1: 너무
0: 하고
1: 많아요. 네.
0: 국가 자격증으로 이 커버가 안 되는
1: 네.
0: 영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민간 자격증 중에 또 국가 공인이 되는 민간 자격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전에는 뭐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이게 하나만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필기 실기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신청을 하면 이제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청년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도움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1: 정장도 빌려 주신다고 들었어요.
0: 네. 뭐 저희 청년센터 하는 일을 너무 조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면접 보시는

0: 분들 중에 정장 없으신 청년분들도 많더라고요.
1: 많죠.
0: 그래서 저희가 무료 정장 대여도 하고 있고요. 또 취업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이력서 사진 촬영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네. 또 요즘 그 취업 준비하는데 누군가한테 이 멘토링 받고 컨설팅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1: 네.
0: 일일이 찾아가야 되고
1: 네.
0: 그래서 저희는 그 뭐 NCS부터 시작해서 그 취업 준비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1: 네.
0: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온라인 취업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광주 청년 센터다 보니까
1: 네.
0: 전남 광주 이제 통합특별시에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제 홈페이지 가입하면은
1: 네.
0: 그걸 다 무료로 무제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사는데 거기 가서 취업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네요.
0: 안타깝게도 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1: 네.
0: 지금 전국에 청년센터가 있거든요.
1: 네네.
0: 거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또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청년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어떤가요?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요?
0: 그 광주청년센터가 이제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광주청년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청년센터 와서 이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이 수치까지 합하면 한 90% 정도는 그래도 광주 청년센터라는 것을 들어봤다.
1: 네.
0: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줬고요. 근데 뭐 이제 이용률로만 보면 이용 경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30%대까지 이제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게 광주 청년센터는 광주 전체 청년 정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예산으로만 보면 저희가 200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결성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간도 저희가 엄청 넓게 막 건물 막 이런 큰 건물 이런 건 아니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다해의 청춘가 함께 듣죠.

0: 추다해의 청춘가 들으셨고요.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려가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지도는 뭐 90%를 넘어가는데 이용률은 그보다 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요?
1: 단순히 이제 청년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전국 예산이 3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네. 정책 예산이 엄청 많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체감할 수 있게 청년들이 정책들을 다시 구조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좀 힘들다면 지역에서라도 좀 청년 정책들을 좀 잘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할 곳이 청년 센터
0: 밖에 없군요.
1: 네,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0: 네.
1: 그래서 그러한 이제 중간다리 역할, 플랫폼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년분들도 더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지난해 그 청년 다시 봄 그 포럼에서 우리는 과연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걸까라는 질문이 던져졌다고 들었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의 성과들이 있었죠. 양적 네. 확장도 해왔고 네. 또 꽤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체감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해결하는 속도보다 문제가 커지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해결 속도가 100이라고 하면 문제가 늘어나는 속도가 200인 거죠.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냥 느꼈을 때는 청년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늘어나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라도 저는 청년 정책들이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대응이
0: 늦죠.
1: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0: 네.
1: 행정이나 정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청년 정책이 있어서는 좀 실험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은둔 고립 청년이나 아니면 뭐 니트라고 하죠. 뭐 일도 안 해, 교육도 싫어, 직업 훈련도 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거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센터장님은 생각하세요?
1: 일단은 지금 뭐 은둔고립 그리고 뭐 니트 청년들,
0: 네.
1: 자립준비 청년들, 가족 돌봄 청년들,
0: 네.
1: 그리고 뭐 경계선 지능 청년까지 뭐 지금 다양한 청년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항상 하면서도 청년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삶의 요소들이 다 뒤엉켜 있어서라고
0: 네.
1: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경제, 뭐 일자리, 주거, 뭐 교육 문제, 지역 불균형, 뭐 문화 등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청년 문제다.
0: 네.
1: 근데 지금까지는 정책이나 이 행정 구조상 다 따로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주거에 대한 고민은 뭐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뭐

0: 복지 관련해서는 뭐 문체부에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아니 보건복지부죠. 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체감도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라도 이제 최근에 뭐 대통령님도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욱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들이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사회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쪼개는 건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통합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어린 시절에 여러모로 뭐랄까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 센터장님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나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시에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만 있었다면, 아니면은 사회가 나의 이런 부분만이라도 좀그 지원해 줄수 있었다. 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라도 있었다. 뭐가 가장 좀 필요하다. 이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하셨어요?
0: 다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외아들이에요. 형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문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롤 모델을 찾기도 너무 어려웠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뭐 수십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을 했지만 넉넉할 수가 없잖아요. 뭐그 등록금은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장학금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생활비들이 계속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그때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김태진의 미래를 보고 뭐 그게 몇 천만 원이 됐든 좀 빌려주면
1: 투자를
0: 좋겠다.
1: 좀 해줬어요.
0: 네.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이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다 정책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면 좋을 부분인 거죠. 일부는 또 정책적으로도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청취자분들 중에는 나도 청년센터 가보고 싶다 하는 분 계실 텐데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0: 저는 이제 광주 지역에서는 항상 그 말을 해요. 지금 광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한 100가지 정도 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다루고 있는 저도 100가지를 다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일반 청년분들은 더이 나한테 맞는 정책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청년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맞춰서 저희가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청년센터는 이런 정책 상담을 좀 작년부터 이제 좀 실험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흐름이 이래요. 네, 청년센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국무조정실인데, 국무조정실에서도 전국의 청년센터한테 이 정책 상담 기능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하고 계시는 청년센터도 많은데, 내년이 되면 진짜 훨씬 많은 청년센터에서 이런 정책 상담 기능들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에게 일단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도 가보시고, 대부분은 공간 운영 이런 거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서 또 익숙해져야 한번 찾아가 봐야 또 이용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지나고 나니까 그 우리 센터장님의 청소년기에 내가 그 생각은 안 했어도 되는데, 내가 그냥 나를 더 믿었어도 되는데라든가, 아니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고 지금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0: 네.
1: 형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랬지만 내가 그때 누구 어른을 좀 찾아가서 조언을 받을 걸. 아니면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 형제가 없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우리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0: 그렇죠. 네. 지역에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엄청난 큰 힘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끗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좀

0: 먼저 손 한번 내밀어 주시면 주변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른분들이 또 생각보다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면 결국 그때는 그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회가 시키는 거를 따라가야만 된다는 그 의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어떤 선택을 해볼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과정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과정 이런 거 질문들은 없잖아요.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뭔가 좋은 거.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떤 일을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좋아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없이 그냥 남들보다 그냥 좋은 직업. 요렇게 자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청년들한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 자체가 사치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너무 치열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정책적으로 저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탐색도 해보고 또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도 제공해주고. 근데 어떤 시도로 했는데 또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또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게 그런 실패에 대한 안전망도 만들어주고. 이게 저는 정책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정책들은 자꾸 문제만 바라보거든요. 주거 문제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근데 여기에 계속 매몰되면은 플러스 알파의 어떤 좋은 사례들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쪽에도 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부모님들은 청년들이 경험을 할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는 청년들이 경험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청년들은 용기 있게 사회의 부품이 되고 기업의 부품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스스로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경험을 좀 용기 있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센터장님이 조금 다른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진짜 크게 달라졌다 하는 거 있으세요? 끝으로 그거 듣고 싶어요.
0: 네, 뭐좀 전에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그러니까 커피트럭 시작하기 전까지 28살까지의 김태진의 삶은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려고 애썼던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김태진은 없었던 거죠.
1: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김태진은 있지만 진짜 김태진은 없었다.
0: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아주 우연찮은 거죠. 그냥 회사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잠시라도 좀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 재밌게 살아보기 위해서 여행이란 걸 택했을 뿐인데, 그 잠깐의 이제 한 번의 선택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살아도 틀린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깨달은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의 삶은.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 청년들한테 진짜 그냥 도전해봐 라고 하기 참 쉽지 않은 사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적어도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선택하고 도전하지 않더라도, 아,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일까? 나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하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생각보다 그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려고 애썼던 삶에서는 그 질문들이 잘 스스로한테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라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된 다음에 그 이러한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뭘할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회 안에서 내가 뭔지를 찾고 그리고 나서 나는 없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순서도 잘못됐고, 그 과정도 내가 또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건데, 그거보다는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이걸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네, 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행복 지수가 괜히 그 낮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님과 좋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쌍화차 언더락의 어랑타령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센터를 아는 것과 센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 사이에 아직 거리가 있다 하는 얘기 생각나시죠? 좋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막막함을 견디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옛날 옛적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상에 흔하디 흔한 물을 돈 주고 사 먹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웃어넘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사 먹는 생수를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요. 마트에서

즉석밥을 사고 마당 장독대마다 그득했던 고추장이나 김치도 간편하게 사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처음에는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던 일상의 변화들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삶 속에 자리를 잡은 건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물이나 밥을 사오는 것도 단순히 편리함만 찾는다기보다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시간과 여유를 버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풍경들이 하나둘 달라지는 걸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제나탱고의 연주로 시간의 항해 전해드릴게요.

제나 탱고의 연주로 시간의 항해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돌아보면요. 예전에는 마당에 커다란 항아리마다 직접 장을 담그고 제철마다 갖가지 김치를 담가 먹는 일이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또 한여름이면 손수 콩을 삶아서 맷돌에 콩국물을 내고요.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계탕을 만들곤 했었는데요. 그 고된 과정을 기꺼이 해내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노고는 결국은 가족들에게 가장 맛있고 따뜻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던 그 깊은 정성이었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 대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더 익숙해졌고 밥상 위의 풍경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편의와 여유를 찾아가는 지금의 모습 역시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챙기면서 하루를 살아내려는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거예요. 방식은 달라졌어도 따뜻한 밥 한 술이 주는 든든함과 온기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오늘 점심 무엇으로 한 끼를 채우시든 마음의 여유를 듬뿍 채우는 유쾌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박소길랑 끓여 먹으려고 했던 흥보네의 이야기가 담긴 박타령을 소재로 한 관현악곡 전해드릴게요. 조혜원의 노래 신경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박타령 듣고 옵니다.

박타령 듣고 오셨어요. 조혜원의 노래 신경호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두 시간 채워드리죠. 오늘도 1부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그리는 시간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헤르만 헤세의 꿈의 선물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영감의 원천이었던 꿈에 관한 책이에요. 꿈을 단지 백일몽이 아닌 삶을 위한 레시피로 삼은 작가의 뜨거운 기록 만나보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도 이해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금연 작곡의 흥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쾌하고 즐거운 기분을 곡 전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늦은 잦은 머리에서 잦은 머리로 넘어가서 느직하게 풀어졌다가 휘머리로 경쾌하게 몰아쳐 마치는 장단 구조로 짜여져 있죠. 개구쟁이와 같이 장난스럽고 가볍게 조잘거리는 듯하며 춤을

성금연 작곡의 흥 감상하셨는데요. 황병주의 일파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막걸리가 전해드리죠. 이용선의 소리, 원대근의 북장단입니다.

이제로부터 전라도는 나순 인생의 물맛 좋기로 소문난 곳이온디 그중 전주가 어찌 으뜸이 아니겠는가. 꽃심 땅 맑은 물이 솜씨 좋은 주모를 만나 누룩의 쌀이 어우러져 전주 막걸리가 되었겠다. 그러허니 그 만난 역사를 어찌 아니를 쏜가. 오늘날 교동이라 이르는 자만동 맑은 물로 막걸리를 맹그는디 맹그러도 꼭 이렇든 것이었다. 백설보다

설이 짐으로만 폭폭 쪄서 꽃밥을 짓는구나. 지나가던 아예 하나 꽃신 냄새 맡았던지 실금실금 깐치발로 부신 햇밥 훔칠 적. 야야 이놈아, 술 한잔 거저 마른다. 꼬도 밥을 채 담고 바람 솔솔 식혜 퍼물인다. 코누르기 기가 막혀 연꽃 같은 발꿈치로 차근차근 디딘 끝에 한옥마을 골방 속에 누룩꽃을 피웠더라. 천주천 내린 바람 맑은 기운 담았는가.

그게 푸시앤그룹에다 콘슬고 오술 고두마블 잠수 딸린 항아리에 차분차분 담는구나. 차고 밝은 물안 태죠 지성으로 떠다 붓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보름날이 가까울죠. 보글보글 오글 오글 차글차글 익난 소리 두근두근 울렁 울렁 입안 가득 침구이네. 웃술걸러 청주와고 아랫술은 약주인디 용수바가 막걸으면 요놈이 막걸리라. 술빛깔이 탁하다고 탁백이라 부르나 놈 모심따가

가득 홀짝홀짝 달콤한 술 벌컥벌컥 배부른 술 새술 이거 걸렀으니 어디 냄새만 맡고 있을 놈이 그 네가 있으리요. 천주 주모 눈치 알고 술상 갖춰 안주 차려 내오는 디 주모 손을 거친 후엔 하나같이 산에 짐이던가 보더라. 입이 근질근질 코가 벌렁벌렁 목이 바짝바짝 마르신 지나가는 관객님들 머뭇거리지도 망설이지도 말고 주유 한번 드셔보시는 디 한 잔술에 입가심은 야채 과일 홍동백서 두릅에 더덕이요 당근에 마늘 쪽 꽃 주오

토마토맛 고구마에 배추뿌리 파전에 부침개요 시원하다 아욱국이라 두 잔수로 해군안주 구단 접시 다슬기 소랑고등 꼬막무침 히히낙낙 골뚜기 왜 이건 시작이야 나긋나긋 기조개에 보들보들 문어살 하구찜에 굴비요 불끈불끈 해삼이라 새우구이 군꽁치를 날름날름 덥석덥석 자실언디 은근슬쩍 광어회 고사리 넣은 배우탕 어젯씨 구쭈꾸미 상아부 홍어로 끝나는가 했더니 덥석덥석 꽃게장 꿈틀꿈틀 산낙지에 자그마한 활전포까지 상우엔 숟가락 하나 둘짜리도 없는지라 이것으로 끝난다면 어찌 주유가가 있겠는가 황성 가든 신봉사도 그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을 만나 잠시 놀다 가듯 쬐께 더 보태자면 육회의 편육 수육의 족발 거그다 몸보신의 으뜸인 백숙 오딱으로 끝을 보는 뒤 인스턴트 음식 빼고는 돌고 돌아 상을 꽉 채우는 이것이 바로 전주 주모가였던 것이었다 소주 맥주 섞어 불면 비틀비틀 휘청휘청 와인 양주 붓고 나서 전전긍긍 욱신욱신 50세조 복탄주에 지끈지끈 휘청휘청 병에 든 화학술에 속 베리던 술꾼님들 막걸리 푸진 안주 싱글싱글 흥얼흥얼 막걸리로 전향하는 양반님들 들어가네 술과 안주 그 사이에 이야기와 흥이 엮어지니 요즘 말로 통섭이 따로 없던 것이더라 깨고 나면 스트레스가 스레트로 층층이 쌓이는 우리 양반님들 헬스클럽 사우나에 별짓을 다여도 속이 풀리지 않거들랑 이 자리서 어와 우리 번님네들과 전주 막걸리 한잔 어떠실런지요? 네, 덤 하나 드리자면 내일 아침 변소 가서 황금빛의 그 무언가를 보실 테니 요건 굳이 창자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 그 뒤엔 누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내가 밤의 꿈을 기억하고 숲꽃 끝에 재현하고 때로는 기록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당시 습득한 방법에 따라 그 의미를 탐구하는 한편 꿈의 발자취를 더듬고 꿈에 귀 기울이다 보니 본능이 예리해지는 일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경고나 경력까지 읽어낼 수 있었다. 어쨌든 그런 기술로 보통 사람들보다 꿈의 세계와 좀 더 친숙해졌고 의식과 무의식 간의 소통이 한층 원활해진 것은 분명하다. 내가 정신분석학 책을 몇 권 접하고 실제로 정신분석까지 받아본 경험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실질적인 힘들과의 만남이었다. 그때 다시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 역시 취한 듯 했고 다리까지 후들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저 정도면 쉽게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팡이를 휘둘렀고 그 다음엔 몸싸움을 벌여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힘은 엄청났고 그가 오히려 나를 제압했다. 그는 내 수중에 돈을 빼앗으며 보수로 가져가겠다는 식의 말을 했다. 처음엔 조끼 주머니에 동전 몇 푼만 가져간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은 꽤 많았고 알고 보니 그 돈을 몽땅 털렸다.

간밤에 무척 많은 꿈을 꾸었다. 일종의 전시회 같은 곳이었는데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구조였다. 일부는 우리 집 같기도 했다. 나는 어떤 땐 전시회의 기획자이자 평론가 같았고 어떤 땐 전시회에 참가한 화가 같았다. 전시회에서는 레핀이라는 러시아 화가의 그림과 소묘가 전면에 등장했다. 이 작품들을 유난히 치켜세웠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내 판단이 불확실하고 기만적이고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레핀에 대해 덧붙이자면 이 이름은 어느 책에선가 읽은 것 같다. 최근 나는 평생 사회적 궁핍만을 그림으로 그리다가 실제로 러시아에서 굶어 죽은 러시아 화가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술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다. 이제는 어머니가 죽었으면서도 왜 여전히 살아있는지 완벽히 이해되었고 사람들이 왜 생김새와 관습, 언어는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같고 나와 가까운 형제인지도 뼛속 깊이 이해되었다. 고통과 슬픔, 추함까지도 필연적이며 신이 의도했거나 그리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아름답고 밝게 바뀌어 세상의 질서와 기쁨을 소리쳐 말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좋은 꿈이었다. 들으신 곡이었는데요. 천지윤의 해금, 상흠의 연주였어요. 세상의 안과 밖, 현실과 꿈,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넘나들며 꿈이나 환상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의 허물을 전달하는 구운몽이 아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주제로 해서 과감하고 파격적인 해금과 전자음악이 환생시킨 구운몽. 해금 산조, 지영희류 진양을 연주한 곡 함께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꿈의 선물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을 맴도는 이상하고 어지러운 꿈 때문에 온종일 마음이 무겁거나 헛헛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헤르만 헤세 역시 평생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꿈과 무의식을 끊임없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꿈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상처와 고통, 심지어 삶의 추한 면들조차도 결국 나라는 사람을 완성해가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됐다고 하죠. 우리는 흔히 나쁜 꿈을 꾸면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려고 애쓰곤 하는데요. 어쩌면 내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불안이나 길을 잃은 마음도 지금 내 내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건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흘러가는 생각이나 어지러운 마음을 무작정 억누르기보다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내 안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싶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꿈의 선물과 함께 해봤습니다. 루덴스키의 노래와 연주로 꿈이로다 듣고 오시죠.

루덴스키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꿈이로다. 감상하셨습니다. 안승철 작곡의 몽중행유적 다음 곡으로 감상하실 텐데요. 몽중행유적

꿈은 꿈속에서 보았던 이라는 뜻으로 작곡가가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적인 풍경에 영감을 받아 작곡한 몽환적인 곡입니다. 바슬로 실내악단의 연주로 몽중행유적 감상해 보시죠.

바슬로 실내악단의 연주로 몽중행유적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강은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예요. 어레콩콩 준비했는데요. 1부 끝곡으로 자장가 만나보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아리아리아

2부 첫 곡으로 아라리오 전해드렸어요. 스톤 재즈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만날 수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도

이해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으신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차잔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취광 전해드릴게요. 취광은 서로 마주 앉은 두 존재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혼란과 해체를 통해 본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의 에너지를 표현한 곡인데요. 춤을 추자 어지러이, 에헤이야라는 직설적이고 원초적인 후렴은 몸과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구현하며 신기루 속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되찾는 장면을 그린 곡입니다. 취광 만나보시죠.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이해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 만나볼게요. 1999년에 발매된 음반 바람과 춤터는 작곡가 이해식이 평생을 바쳐 채집한 토속민요와 농악, 무속의 가락을 모태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완성해낸 대표 작품집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18연 가야금을 중심으로 한 중주곡 춤터와 독주곡 줄풀이 제1번 그리고 줄풀이 제2번을 감상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음반의 하이라이트인 바람의 춤 등을 비롯해 나머지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음악은 단소와 18연 가야금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곡은 본래 1994년 가스펠 가수가 발표했던 국악가요 중 김관식 시인의 시를 노랫말로 한 해 넘어가기 전에 기도라는 곡에서 출발했는데요. 성악과 낭송 부분을 제외하고 단소와 가야금이 자유롭게 만나는 기악 연주 대목만을 독립된 작품으로 재구성한 곡입니다. 일정한 박자나 정해진 틀 없이 두 악기가 서로를 탐색하듯 즉흥적으로 조우하며 작곡가의 표현대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멈춤을 기록하듯 고즈넉하면서도 깊은 울림과 정적을 선사합니다. 이준호의 단소,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연주로 기도 감상하시죠.

단소와 가야금 두 악기가 주고받는 고요하고도 아늑한 조우. 이해식 작곡의 기도 감상하셨는데요. 이준호의 단소,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연주였어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이해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16분이 넘는 대곡인 18연 가야금 독주곡 금파람입니다. 작곡가 이해식은 스스로를 구터에서 맞바람을 맞는 바람돌이라고 부를 만큼 바람을 자신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화두로 삼았는데요. 제목인 금파람은 가야금을 뜻하는 금과 바람의 전북 부안 사투리인 파람을 더한 것으로 가야금이 일으키는 강력한 바람을 의미하죠. 이 작품은 불규칙하게 배치된 진쇠 장단과 배음 기법,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운지법을 요구하여 연주 기량이 극도로 정교해야 하는 곡인데요. 전통의 맥을 엄숙하게 짚어내면서도 역동적인 춤의 리듬으로 승화시켜낸 작곡가 특유의 독창적인 미학이 단연 돋보입니다.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원일의 장구 연주로 금파람 만나보시죠. 16분여의 호흡이에요.

가야금의 폭발적인 성음과 역동적인 리듬이 돋보인 금파람 감상하셨는데요.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원일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일요일 한 장의 음반,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곡은 이 음반의 하이라이트이자 대표작인 바람의 춤입니다. 1979년 미래악회 발표회에서 풍무라는 제목으로 초연됐던 이 곡은 겨울날 문풍지를 스치는 바람소리와 인생의 무상함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됐는데요. 전남 해남군 우수영리 마을에서 이해식 작곡가가 직접 채록한 논매기 소리, 절로 소리와 목화 타는 노래, 둥당의 타령을 작품의 핵심 모태로 삼고 있죠. 첫거리, 징굿, 둥당의 타령, 뒷거리, 막장, 이렇게

의 다섯 과장으로 전개되는 이 곡은 단소와 피리, 해금의 애절한 가락에 더해서 아주 독특한 소리 도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조개 껍질과 벼를 훑는 농기구인 홀태, 두부장수 종, 무당방울 등을 악기로 활용해서 소리 나는 모든 것에서 삶의 신명과 유희를 끌어냅니다. 김용만의 지휘, 사재성의 피리, 김재훈 백효숙의 타악기, 김영동 외 여러분의 노래로 바람의 춤, 11부녀의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0: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잡아 잉어 걸고
1: 동당의 당 동당의 당
0: 참나무에 버들잎에 피자나무 불에 달

열단양 섯달 금음날이 뚝 닥친 게 시합시 상투가 싹 없어진다.

바람의 춤 감상하셨는데요. 사재성의 피리, 김철호의 단소, 송권준 양경숙의 해금, 김재훈 백효숙의 타악기, 김영동 외 여러분의 노래였습니다. 홀테바를 긁으면 마치 윈드차임 비슷한 소리가 나죠. 다채로운 소리로 역동성이 느껴지는 곡이었어요. 민초들의 삶이 배어있는 토속 소리와 다채로운 소리 도구들이 만들어내는 호쾌한 신명, 바람의 춤까지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한국 창작 국악의 선구자, 고 이해식 작곡가의 음반 바람과 춤터 들려드렸는데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채집한 우리 땅의 소리들을 가장 현대적이고 당당한 미학으로 일으켜 세운 거장의 깊은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춤처럼 신명나게 풀려나가는 그의 음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뜨거운 생명력과 위로를 건네주는 듯합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이해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 만나봤습니다.

9월이 되면 아직 무덥더라도 괜히 마음 한 구석이 풍성해지곤 하죠. 풍성하게 익어가는 과일들과 들판을 오색으로 채워가는 결실의 계절. 9월과 10월은 1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결실을 차곡차곡 거두어드리는 고마운 시간들이 아닐까 해요. 봄에 뿌린 씨앗이 오랜 시간을 견뎌서 마침내 결실을 맺듯 우리가 일상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노력도 이 계절에는 한층 단단한 결실로 돌아올 텐데요. 한 해의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고 앞으로 찾아올 날들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가을 과일처럼 저마다 작더라도 탐스러운 결실들 거둘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제주도 해녀들에게는 물마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바닷가로 나가 잡아온 해산물과 장비를 받아주는 건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랜 시간 물질로 지친 해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 힘은 없고 망태기는 무겁고 해조류가 낀 날카롭고 미끄러운 갯바위를 딛고 오다 보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차가운 바다에서 물질하다 돌아올 때 누군가 기다리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해녀들은 안도하고 안심합니다. 우리는 매일 땅 위에서 고군분투하며 숨 고르며 가족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가끔 세상이라는 바위에 미끄러지더라도 물마중을 나와줄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살만하지 않을까요? 만약 나는 마중 나올 사람이 없네 싶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중 나가면 되니까요. 놀량의 숨빗소리 듣고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다울 소리의 숨비 소리 듣고 왔습니다. 9월 6일 일요일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일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이수은 거문고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이수은 거문고 연주자와 얘기 나누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지역 명소를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구나 여행 작가와 2026 광

광주 비엔날레와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있죠? 오늘 문자 주제는요, 요즘 새롭게 알게 된 작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식당이나 공연 등 예약할 때 꿀팁이나 혹은 음식에 뭘 넣으면 좋다 이런 몰랐던 상식 있으세요? 보통 유명 음식점은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잘 아는데요. 어르신들은 핸드폰 앱으로 맛집 순번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어플이 있다는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 여러분 은근 있죠? 제가 요즘 새롭게 알게 된 것은요. 제가 또띠아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서도 잘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최근에 SNS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또띠아 몇몇 제품에 표백제가 들어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메타중화 황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인데 인체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알고 나니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밀이나 이런 성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알고 나면 먹지 못할 음식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차라리 모르고 맛있게 먹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새롭게 알게 된 작은 사실 무엇인지 있다면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알 출출할 때도 한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밥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최윤영의 추강이 듣고 오겠습니다.

최윤영의 추강이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요즘 새롭게 알게 된 작은 사실 무엇이 있는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1533님께서 요즘 모르는 거 AI에게 물어봤어요. 어젯밤 서류 작성했어요. 사실 어렵긴 했는데 긴 시간 들여서 독수리 타법으로 하나하나 하며 결국 해냈어요. 모르는 거 AI에게 서툴게 물어가며 오래 걸렸지만 딸애가 아빠 그런 것도 해? 대단하다. 엄지 찍겨 세워주더라고요. 에리님도 칭찬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서류 작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찾다 보면은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AI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니요. 저희 엄마도 최근에 AI에게 요즘에 정말 이제 그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의지하게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어른들께서 이제 요즘에 AI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또 배우고 익숙하게 적응하다 보면은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요즘 복지관 이런 데서 나라에서도요. 포토샵 같은 것도 잘 가르쳐 주시고 어른들이 이제 점점 이 디지털 세대에 적응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딸들 진짜 아들들은 너무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또 따님께 아빠 그런 것도 해 이렇게 칭찬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1533님 엄지척 저도 보내드릴게요. 2628님께서도 저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벌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벌점 40점 되면 40일 운전면허 정지된다는 새로운 사실 알게 되어 단 10점의 벌점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 교통법규라는 게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2628님처럼 이렇게 알게 되면 겁이 확 나면서 다음부터는 꼭 지켜야겠다. 이제는 교통이라는 거, 법규라는 거 잘 알아둬야겠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게 됐는데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둔하게 되죠. 알았다니까 다행입니다. 0808님께서도 안녕하세요. 각간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 저도 한번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요즘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노래 가르쳐주시는 프로그램, 뭐 악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았다면 요즘은 진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런 디지털 정보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은요. 1533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엔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이수은 거문고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이수은 씨와 음악 얘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병옥의 용눈이 오름 듣고 엔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순 검은고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이순흔입니다.
0: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청년 국악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이순흔입니다. 이렇게 광주 국악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음악과 검은고 얘기 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편한 거 맞죠?
1: 네.
0: 광주까지 내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검은고 연주자입니다. 검은고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1: 저는 중학교를 이제 국악 좀 가면서 검은고를 네. 처음 만나서
0: 대개는 전공을 되었습니다. 하고 국악 중학교를 가는데 네. 그곳에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그때 사실 저는 작곡을 하고 싶었어요. 서양 네. 작곡을 하고 싶어서 피아노를 좀 오래 했었는데 양방원 선생님의 이렇게 크로스오버 무대를 네. 어렸을 때 보고 네. 뭔가 아, 국악도 할 수 있으면은 네. 좀 엄청난 작곡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양악은 좀 배우기 쉬우니까 국악 중에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악기 시연을 합격하고 나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산조 한갑동률 검은고 산조의 중중몰이에 스르렁이 아, 많이 나오는 좋죠. 부분에서 이제 뿅 반해가지고
0: 한갑동률에 매료된 작곡가 출신
1: 작곡가 이제 연주자로
0: 지금은 어떠세요? 그 작곡가의 꿈에 대한 미련이 있으세요?
1: 전혀 없고요. 생각보다 또 연주의 매력에 너무 푹 빠져 있어가지고
0: 정말요. 네. 다행입니다. 연주자를 한 명 얻었잖아요.
1: 그러게요.
0: 아니 검은고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묵직한 남성미가 강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근데 사실 여성 연주자의 검은고에 대한 매력은 어떤 건지가 또 궁금해요.
1: 이제 보통 남성적인 악기로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이제 검은고를 여자가 연주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가야금의 성음처럼 섬세함이 좀 더해지면서 중후한 매력 안에서 그런 잘 자란 식임새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0: 들었습니다.
1: 왜 되게 악기는 사람 닮는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 악기를 닮는 경우도 있고 악기가 사람을 닮는 경우도 있고. 근데 수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굉장히 그 남성적 이미지가 강한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떠세요?
2: 네, 저도 이제 제 자아를 돌아보면은 거문고랑 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함께 한 지 좀 거문고스럽게
1: 이제 바뀌고 있어요.
2: 남성적인 약간 중성적인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 그렇군요. 아니 청년 국악이신 씨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는 또 얼마 안 되셨죠?
3: 네.
1: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3: 이제 대학을 제가 작년 2월, 25년도 2월에 졸업하자마자 네. 대학원에 바로 진학을 해서 네.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중에 있으면서 공부를 이어가면서 또 여러 활동을 통해서 네. 이제 조금 더 프로 연주자로서 네. 나아가기 위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1: 보니까 제가 살짝 이력을 말씀드린다면 서울대 졸업하셨고 또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활동 경력도 있으시고 2023 국악대학전 내일의 예인에도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에만 머물지도 않고 창작음악급 아니말전에서 작곡가 연주에서 참여를 또 했는데 작곡의 이 꿈을 여기서도 펼치셨군요.
3: 그쵸. 어쩌다 보니 또
1: 그러니까 전통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도전해 오고 계시는데 또 지난해 젊은 명인 공연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떤 곡 연주하셨어요?
3: 그때는 최지훈 작곡가의 섬화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섬화라는 곡은 이제 경기 도당굿 장단 위에 거문고의 가락을 얹어가지고 네. 좀 이제 화려한 그런 주법들을 다채롭게 네. 활용한 곡이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서 한 번쯤 연주를 해보고 싶었다 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선보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1: 독주할 때랑 또 오케스트라랑 연주할 때는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3: 그때 사실 제 첫 협연이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독주는 이제 사실 저와의 싸움이니까 남들에게 뭐 민폐를 끼친다거나 하는 게 없이 갈 수 있었는데 협연을 할 때는 저와 지휘자도 호흡해야 되고
1: 맞아요.
3: 지휘자는 또 악단 선생님들과도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한번 거치는 과정이 네. 되게 잘 맞춰야 되겠다.
1: 맞아요.
3: 생각보다 또 어려웠고 또 되게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사실 관계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3: 아, 네,
1: 여러
3: 맞아요.
1: 사람이랑 관계하면서 겪는 맞아요, 시행착오들 맞아요. 있지 않은데 첫 경험이셨으니 얼마나 떨리시고 또 신나셨을 것 같아요.
3: 너무 신나서 물론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네.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무대에서 나오면서 또 바로 했었던 것 같아요.
1: 진짜 도파민이 너무 터지잖아요.
3: 너무 터졌어요.
1: 축하드립니다. 2026 신진 국악 실험 무대라는 공연도 하셨습니다. 이 공연도 궁금해요.
3: 이거는 정말 며칠 전에 하고 이제 내일도 있는 공연인데요. 제가 이번에 신진국악 실험 무대는 청년 젊은 예술가들에게 이제 조금 더 창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거였어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저의 10년지기 중고 대학교 절친인
1: 네.
3: 거문고 주자 한 분과
1: 네.
3: 이제 선배
1: 네.
3: 거문고 주자 한 명 해가지고 세 명이서 거문고 트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수라는 네. 이름이에요.
1: 수.
3: 네.
1: 네.
3: 그래서 이제 수다의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항상 음악 얘기를 너무 끊임없이 해서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네. 공연으로.
1: 그러니까 연주로 우리 수다 떨어보자.
3: 네,
1: 원래도
3: 네네.
1: 수다 떨었는데 셋이 다 맞습니다. 같이 한번 떨어보자 해서 만드신 거군요.
3: 맞아요.
1: 진짜 청년 국악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인 맞아요. 것 같은데 이제 이 우정에서 나중에 사랑으로 번져가겠죠? 자, 2024년 한갑동료 검은고산조라는 싱글 내셨습니다.
3: 네.
1: 젊은 분이 이렇게 음원 내기 힘들거든요.
3: 맞아요.
1: 잘 안 내려고 하시고
3: 맞아요.
1: 굉장히 용감하셨습니다. 어떻게 용기 내셨어요?
3: 열정과 패기로 또 제 젊은 소리를 남겨보자 하는
1: 너무 좋아요.
3: 있었습니다.
1: 저는 진짜 선생님들의 그 명반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10대 연주는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음반들이 많지 않잖아요.
3: 맞아요.
1: 특히

0: 이제 소리 같은 경우에는 10대 시절에 아. 선생님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남아있지 않으니까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1: 맞아요.
0: 음원을 많이 내시라고 꼭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수은 거문고 연주자가 선정한 곡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1: 그래서 방금 바로 전 말씀드렸던 저의 거문고 산조 음반을
0: 좋습니다.
1: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아, 좋아요. 앨범 소개 보니까요. 한갑동료 거문고 산조는 백낙준 박석기의 가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산조로 현재 진양조 중머리, 엄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약 70여분의 가락이 전해지고 있고 거문고산조의 양대상맥을 이루는 신캐동류 거문고산조와 대비되는 자출성 음색과 단한 가락 속의 깊은 농연이 특징적이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까 전에 중학교 때 한갑동료 중중머리를 듣고 반해서 거문고를 시작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이 음원이 굉장히 뜻깊은 음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은 거문고 연주자가 연주한 한갑동료 거문고 산조 음원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아, 이수은 검은고 연주자가 연주한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음원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와, 아니 산조는 청취자분들도 또 전부 다 알고 계시듯이 모든 연주자들에게 기본이 되는 연주입니다. 특히 또 본인의 색 그리고 뭐 심지어 성향, 성격까지 담뿍 연주에 들어있는데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수은 청년 연주자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의 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지금 이렇게 음원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불과 2년 전, 2, 3년 전인데도 네. 뭔가 아, 저때 되게 열정적으로 탄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린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0: 오 열정적이었고 네. 좀 어렸네.
1: 좀 어렸다.
0: 지금은 또 다른가요?
1: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또 그 사이에.
0: 오. 근데 푹푹 이렇게 크게 크게 성장을 할 젊은 청년이니까 부럽습니다. 수은 씨 활동을 살펴보니까 전통적인 산조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 또 창작 작업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검은고 연주자라는 영역을 넘어서 아까 작곡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창작자로서의 활동도 넓혀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세요?
1: 마음은 있는데 네. 뭔가 저는 아직 검은고라는 악기를 조금 더 알아간 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단 삼아서 제 음악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게 네 명의 청년 국악인들의 답이 기본을 연주하는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네. 계신 분이거나 이제 졸업하신 분이니까 사회에 나가잖아요. 네. 어떤 소망을 여쭤보는데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고 싶다고 맞죠?
1: 맞아요.
0: 왜 그럴까요?
1: 왜냐면 이제 저는 지금까지 여러 음악을 해봐도 결국에 전통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석사과정 하면서 네. 조금 전통을 다시 돌아가서 좀 다시 처음부터 소리도 들으면서 하면은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 귀 듣는 귀가 높아진 만큼 네. 제 음악에도 달라지게 들리더라고요.
0: 와 정말요. 검은고는 술대를 이용해서 현을 내리치고 뜯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뭐 맑고 부드러운 소리뿐만 아니라 힘차고 깊은 울림이 있는 악기.

0: 2인데 연주할 때 수은 씨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쓸까요?
1: 연주할 때는 요새는 조금 이제 거문고가 타점이 있는 악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타점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냥 평으로 내는 음색이 사실은 제일 현이 많이 울리고 음정이 제일 잘 들리고
0: 네.
1: 여음이 지속된다는 걸 최근에 조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평으로 평탄하게 냈을 때에
0: 네.
1: 터치들을 어떻게 할지 조금 연구하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 것
0: 역시
1: 같습니다.
0: 멋보다는 기본이다.
1: 네.
0: 계속 기본적으로. 근데 진짜 기본이 가장 디폴트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값을 가장 신경을 쓰면서 연주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죠. 거문고는 가야금에 비해서 또 수요도 적고
1: 네.
0: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청취자분들이 거문고 음악을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혹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점을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1: 처음 거문고를 들으신다면 거문고는 타악기라고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장단감을 혼자 독주했을 때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국악기가
0: 네.
1: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맞아요. 그런
1: 또
0: 것
1: 이제 개방현이라는 다른 악기에는 없는 특징이 또 있는데 같은 조율의 밑에 세 줄이
0: 같아요. 네.
1: 울리면서 내는 그런 화려하고
0: 네.
1: 깊은 음색이 조금 더 특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청청청이라고 하죠.
1: 네, 청청청.
0: 너무 귀여운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청청청이라는 소리가 나잖아요.
1: 맞아요.
0: 청청청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진짜 신기한 악기인 것 같아요. 왜 밑에 세 줄을 똑같은 음계로 했을까
1: 그러니까요.
0: 궁금해요.
1: 또 그게 없으면 거문고가 아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참 신기해요. 여섯 줄인데 세 줄은 똑같고 세 줄, 결국 네 줄로 연주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참 신기한 악기인 것 같아요. 요즘 또래 청년들에게도 참 낯선 악기입니다. 음악 한 곡, 뭐 산조나 한 곡을 꼭 추천한다면 어떤 곡을 들어야 될까요? 뭐 산조가 아니더라도.
1: 아니더라도요.
0: 네.
1: 그래도 거문고 음악은 산조가 진수인
0: 역시
1: 것
0: 또
1: 같아요.
0: 기본. 멀리서 피디님이 고개를
1: 네.
0: 끄덕이시면서 그렇지 잘한다.
1: 산조가 진수인 것 같습니다.
0: 우문 현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들어볼 텐데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1: 육자배기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0: 오, 육자배기는 보통 남도민요나 아쟁 연주로 익숙하실 텐데 거문고로 연주하는 육자배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1: 지속음이 아니라 타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완전 독주로 연주를 해서 타악 없이 갔을 때 장단감을
0: 네.
1: 느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육자배기는 남도의 진한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소리로 들을 때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거문고의 깊고 묵직한 울림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자배기의 멋이 거문고로는 또 어떻게 담길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청년 연주자 이수은 씨의 거문고 연주로 육자배기 들어보시겠습니다.

0: 연주자 이수은 씨의 검은고 연주로 육자배기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와 진짜 검은고가 노래를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청년 국악인입니다. 와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음원 발매도 하셨고 공연도 여러 차례 서셨습니다. 청년 국악인이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1: 이제 앞으로 학업과 연주 활동을 계속 병행하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많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 음악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0: 아, 그리고 오늘 또 오는 12월에 또 소식이 네. 있잖아요. 얼른 빨리 홍보해 주세요.
1: 오는 12월 20일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첫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많이들 찾아주세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1: 네.
0: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봤는데 그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인터뷰 보다가 인상적이어서 어떤 연주자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연주자로 기억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갑자기 이순 씨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어떤 연주자로, 어떤 검은고 연주자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을까요?
1: 되게...

0: 저를 생각했을 때 네. 이제 아 되게 검은 걸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관객들이 봤을 때
1: 저 사람 검은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나 봐.
0: 네네네.
1: 이렇게
0: 애정이 느껴지는 연주를 그리고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1: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거는요, 정말 전통을 기본적으로 잘 공부하면서 또 자기만의 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무대에서 어떤 검은고 소리를 들려줄지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퀴즈 하나 준비하셨죠?
0: 네.
1: 좀 내주시죠.
0: 제가 준비한 퀴즈는요. 네. 오늘 제가 연주한 검은고는 몇 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1번 6줄, 네. 2번 12줄. 네.
1: 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야금이 아니고 검은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줄을 갖고 있는데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엔스테이지는 이수원 검은고 연주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멋진 라이브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이수원 씨 보내드리면서 1부 끝곡으로요 블랙스트링의 수레냐 듣겠습니다.

이찬혁의 멸종 위기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주말엔 라디오 2부 시작했는데요. 엔스테이지 시간 듣고 퀴즈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4432님께서 이순 검은고 연주자 연주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소리 우리 음악 얼쑤 답은 1번입니다 해주셨고 5055님께서도 여섯 줄로 된 현악기입니다 라고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4333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4분입니다. 여러분 수달 좋아하세요? 수달은 멸종 위기종인데요. 수달 20여 마리가 한강에 최근 돌아왔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2022년 조사에서 확인한 15마리보다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뉴스 영상 보니까 서울 한복판 반포천에서 수달이 서로 올라타며 장난치거나 털을 말린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떻게 수달이 돌아왔나 싶었는데 서울시가 2000년대 이후로 한강 수계를 자연형으로 복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태계가 복원됐고요. 그래서 수달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환경이 깨끗해야 사람에게 좋고 동물에게도 좋은데 가끔 우리는 이걸 잊고 살죠. 우리 귀여운 수달 앞으로도 건강하게 한강살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방가르드의 닐리리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0: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이죠. 성문화 여행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저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끄고 잤거든요. 그래서 문을 좀 열고 잤는데 가을바람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1: 벌레 소리가 바뀌었죠.
0: 맞아요.
1: 매미가 가고 찌릿찌릿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한 2, 3주 있으면 귀뚜라미로 바뀌면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이제 매미가 가고 귀뚜라미가 귀를 찌르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이번 주에 창원에 정말 친한 언니가 있는데 너 창원 한 번도 안 오냐 그래가지고 갈까? 그리고 그냥 내 친구에 창원 갔다가 대구 잠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갔다가 행사가 있어서 어제 서울 잠깐 들렸다 왔거든요. 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제 불꽃축제를 하더라고요. 원래 불꽃축제가 10월 말이거든요. 10월쯤 하는데 좀 빨리 했대요. 그래서 뭐 추석 연휴 때문에 빨리 했다고. 그래서 용산에 역에 딱 내려오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남녀 커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딱 불꽃놀이여서 맞아요. 그 용산역에 가시면 옆에 쇼핑몰에 사람들이 어디가 명당이야 라고 엄청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의나루에 안 가도 그 쇼핑몰에 야외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4층에 가보시면 테라스처럼 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딱 명당이에요. 그러면 딱 보면 한강 불꽃쇼가 이렇게 TV 액전 화면처럼 펼쳐지거든요.
0: 아, 거기에 불꽃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액정이 보인다고요?
1: 아니요. 불꽃놀이가 보이는데 그게 TV처럼 선연하게 보여요. 딱
0: 거기가 거기가 명당이에요. 양옆이 뚫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시원하고.
1: 네, 딱 명당이어서 뭘 거의 현장까지 못 갔는데 용산역에서 그거 잠깐 봤어요.
0: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뉴스에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좋았는데.
1: 딱 운이 좋았어요. 대구 갔다가 서울 가서 불꽃놀이 보고 돌아왔죠.
0: 네. 대구에서는 간송미술관 가셨겠죠?
1: 제가 소개해드렸던 간송미술관 생각나시죠?
0: 기억하죠.
1: 그게 올해 7월 7일 날 거기에 정말 특별한 상설 전시장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신용복님의 미인도가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반가사유상 있어요. 사유의 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구에는 이 미인도만을 위한 방이 마련이 돼서 원래 이게 비단에 그린 그림이라 그 1년에 한 30일 정도밖에 전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상

0: 소설 전시장이 생기면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도 약간 방을 약간 신비롭게 만드셨더라고요. 딱 입구 들어갔는데 길게 복도가 있는데 은은한 조명만 있고 네. 그 복도를 딱 끼고 들어가니까 미인도가 딱 조명을 받고 서 있는데 나한테 안녕 하는 눈빛이 약간 파리 루브르에 사실 모나리자 요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조그맣고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흥이 없는데 네. 여기는 정말 사람 수도 제한하니까 눈을 마주치고 한 20분 정도 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1: 그러면 미인의 방인가요?
0: 여기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방.
1: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방에 간 사람도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0: 그런가요? 그래서 뭐 대구가 도시의 얼굴로 이 미인도를 민다고 할 만큼 되게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대구 가시면 이 네. 미인도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 진짜 이제 진품인 줄 알았는데 네. 거기 해서 도슨트님에게 여쭤봤더니 이게 비단 그림이라 네. 오랫동안 이렇게 조명받고 있으면 상한대요.
1: 맞아요.
0: 그래서 복제품을 아주 똑같이 만든 걸 두 개를 놔뒀다가 진품 한 1년 30일 하고 네. 그 사이사이에 복제품을 전시해 놓으시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1: 몰라요.
0: 구별이 안 되고요. 근데 아쉬운 게 있으면 거기에 진품 전시하는 날은 이렇게 메모를 좀 해줘주시면 네. 아 이건 진짜구나. 그거 약간 좀 아쉽더라.
1: 그걸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간 날이
0: 모르죠.
1: 진짜 미인도인지
0: 아닌지 모르는 거죠.
1: 모르는군요. 네, 네. 뭐 그것도 좋은데요.
0: 재밌더라고요. 네,
1: 제가
0: 재밌었습니다.
1: 오프닝 때 모르고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을 것 같다고 제품의 상세한 페이지를 알면 못 먹을 음식이 너무 많은 것처럼
0: 맞아요.
1: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0: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표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1: 그렇군요. 미인을 보고 오셨군요. 대구에 가서
0: 오늘 와서 왔더니 지금도 미인이?
1: 감사합니다.
0: 네.
1: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이랑 이렇게 빌드업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광주 비엔날레 소개해 주시는 거 맞죠?
0: 네. 광주 네. 비엔날레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근데 로컬 백으로는 광주 비엔날레의 그 미디어 파사드 그게 이제 저희 로컬 백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마침 올해 또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이라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0: 지금 올해가 이제 16번째 광주 비엔날레예요. 근데 지금 경기도랑 부산에서도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어서 이제 문체부에서는 전국에서 세 곳 비엔날레를 다 거점을 돌아보자라는 걸로 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광주 비엔날레 한번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1: 네.
0: 비엔날레 기간 좀 깁니다. 어제 개막했고 11월 15일까지니까 거의 72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일정 네. 있게 좀 일정 잡고 오시면 됩니다. 또 한 번 오는 것보단 네. 작품도 많고 돌아볼 게 많아서 한 11월까지는 서너 번 정도 광주 오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게 2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0: 네.
1: 저도 2년 전에 한번 가보고 언제 또 열리지 했는데 2년 뒤였군요. 2년 뒤에 열리는 거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0: 그럼요.
1: 같은데.
0: 그럼요. 이게 이탈리아로 비엔날레라는 뜻 자체가 2년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술 축제들은 대부분 비엔날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도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이게 첫 번째 광주 비엔날레가 1995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광복 50주년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가 꽃피우는 나라가 가장 멋진 나라, 꿈꾸는 네.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시작된 현대 미술 축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의 이제 2년 전에 보셨으면 그때가 30주년 딱 15회 비엔날레여서 엄청 크게 많이 했고 이제 올해는 16번째 광주 비엔날레여서 이제 2년 전보다는 뭐 이렇게 작품 수는 적지만 그만큼 더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또 올해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이 됐잖아요. 그래서
1: 네네.
0: 이쪽 지역에서도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의 이제 미술 애호가들 또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이번에 광주에 가면은 요즘 인기 있는 세계 현대 미술도 혹시 한 자리에 볼 수 있나요?
0: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광주 비엔날레는 현대 미술이 이제 주요 주제라서 뭐 각종 뭐 전위적인 실험 예술이나 설치 미술 또 미디어 아트 같은 그런 현대 미술을 많이 선보이는데 올해 주제는 너는 내 삶,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독일 릴케 시인의 식구인데
1: 네.
0: 그만큼 좀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현대인들이 좀 정서적으로 빈곤하다. 이제 싱가포르 예술 감독이 그래서 이분들에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대 미술을 선보여야겠다라는 취지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0: 네, 작은 게 하나를 보더라도 요즘은 사실 미술 작품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스치듯 막 이렇게
1: 맞아요.
0: 돌아보는 것보다는
1: 네.
0: 한 작품을 오랫동안 사유하면서 보게 하는 게 요즘 세계 전시의 트렌드래요. 그래서
1: 네.
0: 우리 국중방도 그렇고 우리 미인도가 있는 대구
1: 네.
0: 간소미술관도 북구의 광주 특별시 이름이 지명이
1: 어려워요.
0: 바뀌어가지고 광주특별시
1: 어려워요.
0: 북구 지역에 있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가 1 전시실부터 5 전시실까지 본 전시가 마련되어 있는데 1부터 4까지는 이렇게 작은 먼지부터 시작해서 우주 공간까지 이렇게 구현해 놓으셨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 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뭐랄까 이렇게 이 소리가 뭐랄까 제가 느낌으로는
1: 네.
0: 소리가 되게 특이한 게 많고 이렇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소리에 좀 집중하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시각적인 것은 조명과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숲속을 걷고 온 것처럼 마음과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든 전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진짜 저도 그 생각에 공감하는 게한 작품에 오래 머무는 일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 사람들은 영상에 굉장히 그 도파민 중독이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0: 쇼츠처럼 보려고.
1: 네,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라는 작품이 참 귀한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더한 작품에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0: 네, 그리고
1: 같아요.
0: 본 전시관은 이제 비엔날레 전시관에 있고요. 또 이제 약간 부전시관처럼 국립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이제 시내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 전시관은 그렇게 큰 기관에 사고 있지만 나머지 전시들도 광주라는 도시 안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시회가 마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11월까지는 광주가 하나의 커다란 갤러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비엔날레 전시관에서만
0: 그건
1: 이루어지는 게
0: 아닙니다.
1: 아니라 광주 전역에서 비엔날레 축제가 이어지는
0: 그렇죠. 네.
1: 거군요. 올해 특별하게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소개 좀더 시켜주세요.
0: 일단은 비엔날레 이제 그 작품 주제에 맞춰서 각국 이제 작가들이 이제 출품한 작품들은 이제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한번 돌아보시면 좋고 특별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광주 비엔날레가 경기다 부산 비엔날레와 조금 다른 특장점이 있다면 2018년부터 국가별 파빌리온 전시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큐레이터가 와서 신청을 하면 이제 그 큐레이터에게는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전시를 해라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장소만 제공해 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한 3개국에서 3개국에서만 참여를 했는데 그게 점점점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서 올해는 거의 27개국, 28개국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광주에 보면 뭐 갤러리들 많잖아요. 뭐 그래서 그 좋은 명소 광주에 대표하는 관광 명소에 있는 전시관 이나 아니면 관광 명소에
1: 네.
0: 그 국가의 파빌리온을 전시장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파빌리온 전시만 돌아보셔도
1: 네.
0: 광주 관광을 모두 하신다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명소에 지금 차려져
1: 네.
0: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중에 그럼 난 어떻게 그걸 다 돌아 하나 꼭 소개해줘라고 하시면 저는 그 양림동에 가시면
1: 네.
0: 이남 스튜디오라고
1: 너무
0: 미디어
1: 좋죠.
0: 아트 하시는 이남 작가님의 스튜디오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폴란드 파빌리온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1: 아, 그러면은 이남 선생님은 본인의 작품을 빼셨겠군요.
0: 옆에 살짝? 근데 이제 이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1: 갤러리를
0: 폴란드 그 큐레이터에게
1: 사용하시고.
0: 제공하신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 이 폴란드가 또 미디어 아트가 엄청 잘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1: 네.
0: 딱 가보시면 그 폴란드에서 뜯어온 그 오래된 나무 건물의 바닥을 밑에 까시고 이제 거기에 벽면을 모두 다 미디어 아트로 마련해 놓으셨는데 약간 좀 몽환 쪽이고 약간 월드네 그런 책 속의 숲마을처럼 그런
1: 네.
0: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좀, 아, 나 여름에 너무 덥고 힘들었어. 나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1: 네.
0: 가시면 힐링하고 돌아오실 정도로
1: 네.
0: 예쁜 공간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 이남 스튜디오는 정말 뭐랄까요? 우리 광주가 이남 보유 지역이잖아요.
0: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1: 정말
0: 보유국입니다.
1: 한 작품을 오래 머물고자 하는
0: 맞아요.
1: 마음으로 그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비엔날레 그

0: 취지하고 맞죠.
1: 네. 네.
0: 이남 작가님이 늘 그러잖아요. 제 작품에 5분 동안만 서 있게 맞아요. 만들면 성공한다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5분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진짜. 방에 들어가시면 한 30분 앉아서 충분히 쉬다 오실 수 있습니다.
1: 근데 네. 또 거기 스튜디오도 예쁜데 거기에 또 다른 네. 작품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현대미술은 회화 작품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작가님.
0: 그렇죠. 네.
1: 실험적인 작품도 많고 작가님 추천 작품도 있을까요?
0: 저는 그중에 하나 이제 요즘 제가 약간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 아니 공부라기보다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 게 있어. 영적인 그런 느낌에 좀 꽂혀있거든요.
1: 샤머니즘이요?
0: 아니 그거 좀 다르냐. 아니. 아니
1: 그건 뭐 아니에요.
0: 한 계열이긴 한데
1: 흥미로워하시잖아요.
0: 흥미로워합니다. 근데 거기 그 비엔날레 우리나라 작가 두 분이 네. 그 권병준 박창경 작가님의 신작인데요. 불림이라는 작품이에요.
1: 저 보고 왔습니다.
0: 보고 오셨어요?
1: 네.
0: 네.
1: ACC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그 작품을 이제 신작이에요. 그래서 불림이 좀 더 커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새 건립이라고 우리 한국 전통 문 이제 뭐랄까 무속 의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1년 시작하면 마을에 있는 당골레가 그 마을 분들이 모아주신 못 쓰는 쇠를 모아가지고 녹여서 그걸로 무구를 만들어서 이제 한 해를 잘 공동체 안녕을 비는 구슬했대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그대로 차용해 오셔서 강주 시민분들에게 못 쓰는 그 금속이나 장신구들을 모아서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가지고 그걸 네. 녹여갖고 거기에 이제 무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뭐 방울이나 칼이나 뭐 그런 거울 같은 걸 만들어서 설치 미술로 한 공간에 다 설치해 놓으셔서 그게 풍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람이나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 이게 그때 단골레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힐링의 소리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CC 그러니까 문화전당에서 보신 것보다 좀 사이즈가 커졌다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비엔날레 전시가 한 공간 자체가 그 불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가 다른 분들도 오셔서 느끼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제 우리 동양인하고 또 다르게 네. 서양인들도 오셔서 한참 앉아 있다 바닥에 그분들은 그냥 막 앉아 계시잖아요. 네네. 앉아서 이렇게 다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하는 분들도 보고 그랬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또 그렇게 마음이 오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특히나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전시에 관해서는 좀 무심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0: 맞아요.
1: 굉장히 그러니까 보물스러운 작품 앞에서 제대로 감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반성하게 되네요.
0: 근데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설명을 들으면 훨씬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도슨트 분들이 같이 팔로우 하시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해설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해설 프로그램이 있고 예약 해설이 있어서 그냥 가시면 매 시간 그 정시에 출발하세요. 도슨트 한 분이. 그러면 그분 따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누구 이제 몇 명 팀을 이뤄서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시면 그분들은 매 시간에 30분에 출발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한번 신청하셔서 설명을 듣고 보시면 그쵸. 훨씬 낫습니다. 이게 현대미술이 맞아요. 저도 좀 난해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네. 아니야 나 혼자 오롯이 감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공식 앱을 그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오디오 가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꽂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1: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요. 더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 보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어요. 참고하셔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다의 차지스의 애허리 쑨 거야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에 비엔날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애허리 쓴 거야 듣고 나니까 더 뭔가 흥겨운 전시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1: 애허리 쓴 거야가 무슨 뜻이에요? 궁금하다.
0: 애허리 쓴 거예요? 우리 피디님께서 천천히 적어주실 것 같아요. 그냥 구음 같은 거라고 합니다.
1: 공동체 네. 악년을 예, 안녕을 빌면서
0: 네.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요 국악에는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1: 어렵더라고요 정말.
0: 광주 비엔날레에서 또 유명한 게 미디어 파사드라고 합니다. 네네.
1: 그래서 이제 로컬 백에 전정된 것도 있고요. 이제 비엔날레가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이제 그 전시관을 어떻게 활용할까 되게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그 비엔날레 전시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벽면에다 우리가 커다란 영상을 한번 상영해 보자.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멋진 작품도 보여주고 또 이게 비엔날레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전시관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좀 한적진 곳에 있다 보니까 조명 역할도 하고 있어서 미디어 파사드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이게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하게 매일 밤 7시에 새로운 이제 그 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작가분들에게 이제 접수를 받아서 그 작품을 이제 매일 밤 7시에 미디어 파사드로 보여주세요. 전시관 건물에.
0: 오, 오늘 저녁 네. 가봐야겠어요.
1: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전시관 그 앞이 광장도 엄청 좋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 영상 보면서 가족들끼리 가을 나들이 하기에 되게 좋은 곳이라
0: 네.
1: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매일 밤 가셔도 좋을 정도로 멋진 작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외벽에 LED 자체가 엄청 해상도가 높게 만들어 놓으셔서 다른 기타 건물에 이제 미디어 파사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렇게 가독성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작품을 좀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미디어 파사드는 비엔날레 기간에만 볼 수 있는 건가요?
1: 일단은 비엔날레 기간에는 매일 볼 수 있고요. 이제 끝나면 이제 상설로 하는 곳은 이제 저희가 토요일 주말 정도에만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콘서트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0: 정도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하면서 국악이나 뭐 다른 클래식 공연들을 같이 곁들여가지고 문화 콘서트처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도 그 콘서트는 준비는 돼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광주 비엔날레 누리집 들어가셔서 콘서트 일정 확인하시면 미디어 파사드랑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옆이 또 중해공원 문화예술 벨트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거기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 공연들이 이렇게 산책 하시면서 보실 수 있게 동선 따라 무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행복하시겠어요. 또 심지어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밤마다 이곳에 가서 이제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참 가을밤을 좋아해요.
0: 강주가 가을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을 야구를 하면 챔피언스 필드 챔필 옆에 야구 보면서 엄청
1: 맞아요.
0: 즐겁고 이쪽 이제 비엔날레 전시관 쪽은 그러네. 문화예술 벨트라 그쪽에서는 가을의 낭만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광주 간 김에 혹시 더 둘러볼 곳 있을까요?
0: 광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빌리온 전시관이 진짜 광주가 대표하는 관광 명소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셔도 좋고요. 도시기억 투어 프로그램도 또 운영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신청하시면 도슨트 분들의 가이드처럼 그 광주 금남로부터 해서 그다음에 전일빌딩 해가지고 5.18 광장까지 이렇게 뭐랄까 네네네.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가을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추천하는 곳이 무등산입니다.
1: 역시 무등산 러버.
0: 저 무등산 진짜 좋아하는데 가을 무등 철마다 정말 네. 그 대표 뭐랄까 시그니처 네. 장면이 있는데 가을은 억새 장관입니다. 그래서 무등산
1: 뭐 시즌마다가 아니라 사계절 내내 시즌이잖아요.
0: 아니 그래도 가을 무등산은 가을 무등산. 장불제까지 가시면
1: 더 해요?
0: 네, 억새 평원이 산 위에 그렇게 네. 펼쳐져 있는 곳은 장흥에 있는 청간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등산 잔불제 가시면 억새 평화가 펼쳐진 곳에서 예쁘게 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거기 말고 난 산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내 버스 투어 시티 투어 버스 타면 갈 수 있는 곳이 강주호 생태호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1: 네.
0: 여기는 호수 생태원이 이제 강주호라는 호수에 그 호수길을 따라서 숲을 조성하시고 그 숲에 나무 데크길을 깔으셔가지고 호수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각종 새들이 지저귀며 사랑을 속삭이는 곳에서 이렇게 가을을 느끼시면서 돌아보실 수 있고요. 바로 옆이 또 담양 가사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소세원이나 시경정 한 바퀴 돌아보셔도 참 좋습니다.
1: 그렇군요. 광주 비엔날레만 구경해도 하루가 다 가는데 음식이 또 너무 맛있어서 발을 붙잡잖아요.
0: 광주 비엔날레가 경기도와 부산 비엔날레보다 더 매력적인 건 밥입니다. 밥맛이 좋기 때문에.
1: 그럼요. 뭐 그냥 백반집에 들어가도 한정식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0: 아, 그럼요.
1: 정말 서울 사람들은 와서 깜짝 놀랄만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격에?
0: 맞아요. 아무 곳에나 들어가도 정말 반찬 3개 나오는 밑반 반찬도 맛있으니까요.
1: 그죠.
0: 네, 오셔야죠.
1: 지금 계절 별미 또 있잖아요.
0: 광주는 사실 지금 가을에는 전 육전 되게 가을에 먹을만 맛있더라고요.
1: 네.
0: 여기도 뭐 역에 내리시면 송정역 앞이 또 떡갈비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떡갈비 골목 가셔서 뼈국이랑 해서 이렇게 마무리로 비빔밥 해주시는데 그 비빔밥 우리 이제 광주에 가 계시는 분들 뭐 그냥 뭐 후식이지라고 드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이게 단독 메뉴인 줄 알 정도로 되게 만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등산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등산 바로 가시면 보리밥이 여기가 특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리밥 여름에 먹어야 되나? 아닙니다. 가을에 먹어도 맛납니다. 이게 철마다 나오는 산나물을 뜯어다가 보리 막한 보리밥에
1: 네.
0: 산나물 몽땅 얹고 참기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제육을 볶아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쌈에다가 제육 한 점 올리고 탱글탱글 보리밥 한 숟가락 얹어서 이제 젓갈이랑 산나물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난데요. 이게 지금 여름철엔 열무에 싸서 드시면 좋고 이제 가을 되면 배추에 싸서 드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맛 설명을 잘하세요?
0: 지금 저도 먹고 싶어요. 이 보리밥 진짜 무등산 보리밥 꼭 드셔야 돼. 이게
1: 그렇군요.
0: 냄새 하나도 없이 씹으면 정말 이렇게 톡 터지는
1: 그렇군요.
0: 샤인머스켓을 씹는 맛이랄까?
1: 샤인머스켓을 씹는 보리밥이요?
0: 단맛은 아닌데 그 식감이 똑같아요. 샤인머스켓 깨무는 맛이라.
1: 그렇군요.
0: 네.
1: 저는 진짜 애호박찌개 추천하는데
0: 애호박찌개도 만나죠.
1: 그 광주 애호박찌개 치면은 그냥 딱 제일 이름 나는 한 군데 있습니다.
0: 거기도 만난대요.
1: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요.
0: 네. 무등산 보리밥 옆집에도 겁나 많아요.
1: 아, 그래? 설명은 안 할게요.

0: 이제 더 이상 설명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아, 뭐 어디에 들어가도 맛있는 곳 많으니까요. 아우, 침이 꿀딱꿀딱
1: 배고프시군요. 네.
0: 전시 보고 맛집도 가고 또 그러면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송 작가님,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세계 현대미술 축제인 강주 비엔날레, 여기서 비엔날레는 원래 어떤 뜻일까요? 1번 4년마다 열리는 행사, 2번 2년마다 열리는 행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에겐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본 말이어서 네.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1번 4년마다 열리는 행사, 2번 2년마다 열리는 행사입니다. 아시는 분 문자 주세요.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는 정각 앙상블 이풀의 꽃이 피었네 들으면서 송보나 여행 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 비엔날레와 미디어 파사드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가 앙상블 이플에 꽃이 피었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맞춰주셨는데 1001님께서 주말 방송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퀴즈 정답은 인연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기회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항상 응원합니다. 하트 보내주셨고요. 3790님께서도 정답 2번 인연마다라고 꼭 강조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을 날씨 정말 선선하고 저녁밤은 더욱 좋잖아요. 광주 비엔날레 구경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녁에 미디어 파사드 보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001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해피밸리의 마이 선샤인 듣겠습니다.

해피밸리의 마이 선샤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세요? 요즘은 웹툰이 대세지만 예전에는 출판 만화책을 읽었죠? 웹툰과는 다른 출판 만화의 매력. 소시적 만화 좀 읽었다 하는 분들 다 아실 텐데요. 공포의 외인 구단,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언플러그드 보이. 아 정말 추억의 명작인데요. 이 작품들이 웹툰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옛날 명작 작품을 웹툰화해서 한 플랫폼에서 연재하고 있는데요. 2주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40 독자가 60%였다고 하네요. 요즘 단행본 중심의 출판 만화 시장은 작아지고 있는데요. 작가들의 실력은 세대를 관통해도 여전히 건재한 것 같죠? 황일이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이의 주말의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심박서클의 바라는 마음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내가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은 남들 눈에 보이는 내 얼굴과 다르다고 하죠. 거울을 통해서는 언제나 좌우반전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거울이 평면이라 거기 비친 내 모습도 평면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게나마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어쨌거나 거울이 있기 때문이죠. 겉모습은 거울이라도 있어 비춰보지만 내면의 내 모습은 스스로 알기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내 마음을 닮은 음악이 흐른다면 잠시나마 나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9월 6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정혜석의 소리 수군가 중 토끼 화상부터 고고천변으로 출발합니다.
1: 별주부 황공대할 신우충성 유아야 목을 들였다 움츠렸다 진태를 마음대로 하옵고 홍문현 번개 쓰던 버리방패가 싸웠고 강상은 중덩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와 인간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토끼 화상이나 자세히 빌려주옵소서. 그 말이 옳다하고 토끼 화상이 되었던가 보더라. 화사이자 불러라 화궁을 불러라 화궁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연소왕의 황금대 미인 그리던 영화사

청년 음소초파 허부연정 오징어로 먹가라 양두화피를 덥석 불어 감채응채색을 두루묻혀 밴등설화 간기상 그 이리 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기간호 경

그리고 난 초지초의 가향초 걷다 먹던 입 그리고 두연 행보치지울째 소리 듣던 비그려 홍내방장 운부중어 내잘 맞던 코 그리고 대한음동 설안풍 방풍 은은털 그리고 실롱씨 백주야고 이슬을 털 뜬 꽁지 그려 두 귀는 쫑긋 두 눈 도리 도리 허리 늘씬 꽁지 몇 독차 변은 정산이요 흐르은 독순이 독수 정산 후배 구분장 송신을 흐진 양유속 흘락 날랑 오락가락 당구주 주먹 선든 양은 암이 사르리 발준 텐들이여 으스들 쏘냐 아나 별주부야 니 가지고 나가거라 별주부가 화상을 간직할지 목을 쑥 빼고 뒷덜미에 딱 넣고 목을 쑥 물어놓으니 물암전 젖을 빼 없지. 용왕께 국궁사배 가지거니 용왕이 하는 말이 별주부가 세상에 나가 토끼를 구해 과인의 병을 축쳐올진데 수궁을 반부는들 무슨 한이 있을까. 어쨌든 신우 충성 보옵소서. 국궁사배 가지고 오고 집으로 돌아오니 또 이별할 일이 있던가 보더라. 처자식과 이별을 하는 뒤 여보소 마누라 예 나는 용왕 폭명사신으로 토끼를 잡으러 세상에 나가되 마누라를 잊지 못하고 가네. 이웃집 남생이란 놈이 그놈이 생긴 것이 꼭 나를 닮았고 그놈의 새끼가 우모하기 짝이 없으니 대관절 가까이 붙이들 말소. 별주부 암자리 거동을 보소 물뿌리 같은 곡궁기로 숨을 쉬고 녹두 같은 두 눈을 깜짝깜짝 거리며 채가여 허르르마리 아리님 제위 중하시고 연기로 중하시거나 소연 경박자 필요하신 말씀으로 못 잊고 간다 하시니 마음이 도리어 미안이요. 나라를 위하여 세상 나가시면 조금

쳐져오 반론이 되면 반주 제신 들어 웃음 될 줄을 모르시고 노류 장하같이 말을 쓰부르시니까 충신제가의 충신이요 열려지가 열려로다. 아 가족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니 내 세상에 나가 토끼를 잡는 것이 무슨 걱정이 될까. 마누라 내 걱정 않고 다녀오리다. 그런데 그 옆집 남생이를 꼭 조심하렸다. 수정문 박성내나라 경계 무궁무 좋다 고고천변 인류농 포상의 두

0: 찾으란 게 벌복으로 돌고 돌아 이장 좋은 개 짓고 해안공 구름이 떴구나 노아 날아서 불대고 부평군 불이 동실 어령 잠자고 자유세풀 벌나라든다 동쟁제처럼 반세초 금소 초파가 얘기라 앞발로 명발을 찍어 당겨 뒷발로 장랑을 당당 이리저리 저리오리 방금 당신 높이 사이면 바라봐 지광은 일천리파 광은 천일세 전예모산 세멸봉은 거둠박 그 한 벌고 해소상의 일천리 안하구의 경계라 오천 안하의 동남으로 버렸고 근고난의 하야 이라구 둥실 높이 떠난 남포로 가는 절배 조간딸 무관수 초이와 어른이여 모래 속에 가만히 엎저 전복만 악을 바라봐 안경 내 구름 속 학선이 돌아 입고 칠부산 비르봉은 허공이 솟아 해산파물차 사는 정 높고 경수 무풍의 야자파 불온 술렁 깊었네 본사느라만 국하는 점점 낙하는 동동 장송은 낭낭 진자 무풍 버진 떡갈 다리몽도 줄렁골 모라리 흐름넝골 능수 퍼드러번 낭고 오미자 지자 감가대추 가진 감옥을 그려지고 뒤틀어졌다 부부 중중 감겼다 또한 경계를 바라봐 제어다 보니 만악 천봉이요 내려 구보 보니 벽사지라 이 굽고 늙은 장성 광풍을 못 이겨 우줄우줄 춤을 출제 또한 경계를 바라봐 본산은 아마 근산은 중중 비암은 청배산이 우러 절리 지내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 저 골물이 살살 열이 열도 골물 한두 합수 찾다 전방자 지방자 월떡조 구저 방울이 벗금지어 걷는 평풍사이다 아주 꽝꽝 아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인 아마도 내려구나 이런 경계가 또인나
1: 정회석의 소리 수군가 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부터 고고 천변 함께 들으면서 9월 6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음악 사나이의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2: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0: 정부가 쌓아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북유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성껏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서한범의 피리, 서한범류 피리산조입니다. 피리산조는 조선 말기 명인 최응래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죠.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은요. 현재에는 4개의 유파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유파에는요. 이충선류, 정재국류, 박보문류, 서영성류 피리산조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서한범류는 이충선의 가락을 서한범이 체보하고 정리하여 완성한 피리산조인데요. 오늘 서한범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비단은 옛 사람들에게 부의 상징처럼 여겨진 옷감이죠. 지금까지도 매끄럽고 고운 것을 비단결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명주실로 짠 광택이 나는 피륙을 통틀어서 비단이라고 부르지만 비단에도 많은 종류가 있고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단의 이름이 끝도 없이 나열되는 휘몰이 잡가 비단 타령이죠. 청색, 홍색, 오화잡색, 당물, 당천, 거래시에 동경천이며 남경천, 동양천이며 서양천이라. 비단 타령은 이런 사설로 시작돼 중국과 우리나라의 옛 비단 이름을 있는 대로 모아 엮어 부르는데요. 대개 휘몰이 잡가 사설이 해학적인 것과 달리 비단 타령은 진귀한 비단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사설이 중심을 이룹니다. 온갖 종류의 천을 나열한 뒤에는 귀신을 쫓아버려야 한다면서 경을 읽는 것으로 노래가 마무리되는데요. 옛날에는 여러 지역의 비단을 많이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비단에 귀신이 따라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비단 타령에 귀신 쫓는 사설이 붙게 된 것은 아닐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럼 휘몰이 잡가 비단 타령을 임정란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세명조 내조 포조 합사조 분조 수조 알랑조 은조 생조 삼동조 남방사조 자원조 피치고온 팔랑조 세기

사 을라사면 운조사 별문간사 진간사 모사교사 월라사 비사주사 나통사 진공단 목공단 진궁처 목궁처 진숙소 목숙소 진법단 목법단 진교직 목교직 모직나직 사롱직 당목광목 옥당목 일목진목 서양목 본목

휘몰이 잡가 비단 타령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임정란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악기 맞히기로 진행되는데요.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악기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남김은 왜 여러분의 연주 웃다리 풍물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제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오늘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원나경의 해금연주 화초사거리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의 게시판에 올릴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곱게 잘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5055님 풍류가 좋다. 5시 첫 곡 풍년가 이강토의 풍년이 네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사설까지 보내주셨어요. 5055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8878님 풍년가 올해도 풍년이길 기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8878님. 우리 애청자님도 앞으로 남은 2026년 삶의 풍년 풍년 나시기를 소원 드려요. 그리고 전영미님 풍년가 오늘도 정답. 네 감사합니다. 재방송 때에도 보내주셨네요. 5205님 풍년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3401님 풍년가 네 모두 정답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정답 보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잘 챙겨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꼭 보내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다시 이어갈게요. 박병천의 구음 용신풀이입니다. 박병천은 진도 시킨 곳의 예능 보유자셨죠. 소리에도 능하셨지만은요, 춤에도 그 기량이 뛰어나셔서 진도 북충의 명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진도 시킨 곳 중 용신풀이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용신풀이란 사주팔자 전체의 기운을 살펴서 불균형을 조절하여 고른 기운을 찾고자 하는 의식이라 전해집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 연불을 많이 걸면 강낙세계 한다더라. 강관에 딱 간세운 보살

살든지 또 다 버리고 동네 막내를 무예해놓고 저 멀리 가자.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1: 아니, 청아.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유, 요즘 혹시 풍류방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 가객이랑 뭐 썸씽 거시기 뭐 혹시 같이 뭐 태평가라도 뭐 부르고 온 게냐?
0: 아니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태평가 말고 다른 여창 가곡을 배웠어요. 아우 썸씽은 무슨 썸씽. 태평가만 빼고 가곡은 전부 혼자 부르는 노래라 저 혼자 연습하고 오느라 늦게 온 거예요. 아유 정말.
1: 아 그런 게냐? 아유 아비는 몰랐잖아. 아니 근데 같이 부르려면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0: 아니요 아니. 일단 남창 가곡이랑 여창 가곡은 청이 다르고 노랫말도 달라서 같이 부를 수가 없사옵나이다.
1: 아이 그래? 아이 진정 그렇단 말이야? 아이고 그거 안 되겠구나.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말이야. 풍요 사절을 한번 확인해 봐야 쓰겄다.
2: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 주셨습니다. 우리 전통 가곡은 남창 가곡이 26곡, 여창 가곡이 15곡 전해지는데요. 현재 남창 가곡으로 불리는 악곡들이 더 먼저 형성된 기본 악곡이었고 그 악곡들을 토대로

후기에 와서 여성이 부르는 가곡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창 가곡의 선율을 여성의 음역대에 맞게 변주하려니 변주가 어려운 곡들은 제외돼서 남창 가곡은 26곡인데 여창 가곡은 훨씬 적은 15곡만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변주되는 과정에서 여창 특유의 발성과 선율 특징이 가미되면서 남창과는 다른 가락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러니 악곡명이 같다고 해도 남창 가곡과 여창 가곡은 선율의 특징이 다른 별개의 악곡입니다. 노래 발성법도 남창 가곡과 여창 가곡이 다른데요. 특히 여창 가곡에선 남창 가곡에는 쓰지 않는 속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이준화의 노래로 여창가곡 개면조 평롱 북두칠성 함께 들었습니다. 이 평롱이라는 제목이 원래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음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로 평평할 평자가 붙은 건데요. 하지만 방금 들은 노래는 높은 음으로 시작됐죠. 남창가곡의 평롱을 여창가곡으로 변주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선율의 특징과는 다른 곡이 됐기 때문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끝곡으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살풀이 반주 음악 공연 실

0: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파뚝선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데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느덧 9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조선 후기 문인인 장호는 자신의 문집 이염집에 선비가 누릴 수 있는 정갈한 일상의 즐거움 34가지를 묶어 청과라는 목록으로 남겼습니다. 향을 피우고 차를 끓이고 낮잠을 청하거나 국화꽃을 다듬고 고요한 밤에 책을 읽는 일상. 그는 거창하고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이처럼 마음을 맑게 가다듬는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진짜 휴식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쉬어가는 주말의 끝자락, 우리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일 역시 참 멋스러운 청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 마음을 씻어내는 나만의 청과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년 9월 6일 일요일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첫 곡은 단가 탐승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시겠는데요. 명창 정남이의 소리로 유성기 음반을 복원한 소리입니다. 정남이 명창은 일제강점기 가야금 산조와 병창으로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단가를 여럿 남겼습니다. 이중 탐승가는 어화청춘 번님내야 부귀와 공명을 좇아마소 이렇게 시작하면서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단가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이자 비가비 광대로 알려진 김석구가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장단을 맡은 정원섭은 명창 정정렬의 동생으로 이름난 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 가야금 병창 단가 탐승가 소리와 연주의 정남이 장고의 정원섭입니다.

0: 오셨습니다. 소리와 연주의 정남이, 장고의 정원섭이었습니다. 정남이 명창은 1905년 전남 나주에서 출생하여 가야금의 명인이었던 한덕만, 안기옥에게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배웠는데요. 장단이나 민요, 판소리, 창극, 농악 등의 다재다능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곡은 리갈 음반에서 남아있던 것을 신나라 레코드에서 2004년도에 복학한 음원이었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적벽가 중 오작남비 장면으로 추임새를 같이 해보시겠는데요. 오작남비는 까마귀가 울고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조조가 취흥에 겨워 읊었던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 시는 월명성이의 오작이 남비하니 요수 삼잡에 무지가이라. 즉, 달은 밝고 별은 드문드문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가 하나 없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시를 듣던 장수 유복이가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다가 그만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조조의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는 장면이지요. 이후에 조조는 장수들을 지휘하여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적벽가 중 오작남비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1: 갔다! 보아라!
3: 아이!
4: 월명심야 저감마이 남천을 무릅쓰고 반공을 둥둥 높이 조조 듣고 묻는 말이 저감마귀 야명고 좌우체장이지 어쩌고 달 밝고 별이 드무니 가마귀가 나무로 떠오나 보이다. 조조 추임이 도도하야 시한수를 지어 읊었으되 월명성이에 오자이기 난비허니 구수삼잡에 무지카이로다. 가마귀가 울고 나무로 떠올고 우리 진을 지나가니 어쩌다 하리요. 제장 중 유복이가 여짜오되 월명성이의 오작이 난비호고 요수 삼잡의 무지 가이란 곡조는 명일 임진시의 불기조로 소리다. 조조 듣고 화를 내요. 내 이놈! 네가 어째 나의 신중에 있는 말을 하노고 요설이라 집단하고 칼을 빼어 유복이를 살해하니 큰들하니 불쌍하랴. 차일수군 도동목의 우금이요 전세전선 필세오고 책일군 병제 조가야 초조음 두선에도 비안저 수륙군 제장한 분발어째 수진우 중엽총목의 우금이요 전엽총

0: 전사파 서황이며 사사파 악진이요 후사파 하우저지며 수륭접사 하우돈이요 종이요 자호이자 허제 장효라 수진어 발방마 반기청창 이천금고 복시승기 가선전 경적쟁선 동주공병 총토적주며 군법부대관청 욕진어 분부대 약이 소소하면 저기 소치야야 시여 청여라 가종여를 달통 척불 극권이 각대 정기하야 부로 참선 어루하라 가공선 비례전선 봉지법으로 전선 병지같이 왕래가야 이리저리 다닌다
1: 쉬고 오늘 취임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적벽가 중 오장남비 대목으로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송이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조조가 수륙군을 정돈하여 싸움을 재촉하는 장면까지 함께 해보셨습니다. 박송이 명창은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박록주제 흥보가를 전승하셨지만 한편으로 박봉술제 적벽가도 잘 불러 특장으로 삼으신 바 있습니다. 박송이 명창의 성음은 거뜬거뜬 하면서도 절제미가 돋보이는 동편제 소리의 전형을 잘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대목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조조가 전쟁 준비에 한창일 때 오나라에서는 주유가 동남풍이 없음을 한탄하는데요. 제갈공명은 500장졸과 노숙과 함께 동남풍을 빌기 위해 남병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럼 적벽가 중 남병상 기풍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송이,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조조 연습을 관광하여 마음이 대하야 방사원의 묘한 개척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 아련 말이 만일 불로 치월진된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대답하되 화공은 바람을 빙자라 동절 서북풍에 동남풍이 있을 소냐 우리 진은 북에 있고 저의 진은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월진된 저의 진이 먼저 탈 것이니 반다시 승전한 모법이로다. 수륙군 분발하고 싸움을 재촉할지 그때여 오나라 조윤은 진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황풍이 홀기하야 초채 황기는 창중에 떨어지고 오진 깃발은 주요 연상치고 가니 화공할 증조대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무게하야 한소리 크게 하고 기세기 가련 도다 도도구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잃지 못할 적에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주유의 병을 볼지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선을 안겨요 선을 안즉 바람이라 주유 대경하여 아무 말도 아니허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주위에게 주니 주유 받아본 즉 요파 조병이며 의용하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주유 질색하여 탐복하고 물어왈 바람은 천지 좋아온디 어찌 인력으로 오드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재천이라 나할 일 다한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 500장조를 명하여 주시면 노숙과 남병산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조유가.

구청이로다 허허지를 치게 재팔쑥 학세기를 모자랐다. 공방질면 정기에는 교룡락도 우호포로다. 포창지영 하야 동방정기를 세우고 북방칠면 흑기에는 해유복세전조조로다. 자견무지세 하야 북방흑기를 세우고 서방칠면 백기에는 남칠면정기에는 교룡락도 우호포로다. 포창지영 하야 동방정기를 세우고 북방칠면 흑기에는 해유복세전조조로다. 자견무지세 하야 북방흑기를 세우고 서방칠면 백기에는 남구칠기우호원이라. 거백구취하여 서방백기를 세우고 단방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망 독사기니라. 성조장치영하야 단방홍기를 세우고 제일제 중류에는 황진대기를 세웠으되 하도나 썩어린 밝게 64개를 안고 파리를 대립하여 한가운데 중투려 싣고 상일진 용사의 각인을 속발간대요. 검은닭토봉기와 박대주의 방군을 입히고 천자의 비리나야 수집청간하고 간첩상의 용단이고 이포풍생하고 천우 이비린 제칠송호대 이포풍신호고 후자 이비린 봉부구모고 구 이비린 봉행로가야 가나의 24인원 각각 정기보검 대극장 장왕호 백월간 주변 초득을 가져 황요사면하라. 공명은 목욕제계 정의하고 전주단발 신연백목 탄상에 이르러서 노수가 손을 잡고 여보 작용이 작용은 진중에 내려가 공군의 조병 안목을 도대 마냥 내가 비는다. 응함이 없더라도 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정하여 노숙을 보낸 뒤에 수단 창조룩에 엄숙히 경으로 불어천이 방위오며 불어실군 단어로며 불어교도 조비오며 불어 대경소규하라. 만일 위령이자면 군복으로 자말이라. 그때여 공명원

분양 헌장에 하나를 우러러 독촉을 하는데 이 충문조와야 뉘알리스리요 3일을 재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앉아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불곰 팔 벗고 학창호를 거듬거듬 용중하다 딱 붙이고 장막 밖을 섰다

0: 조자룡이 배마치 등대하고 선생 오심을 기다리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 거동바라 선미 급히 나려 공명전처라며. 선생은 이방 진중에 평안히 다녀오십니까? 공명 또한 반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현주 안녕 없이면 최장 분지를 무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에 올라 일편 풍속을 순풍에 쭉 달고 도용도용 떠나간다.
1: 적벽가 중 남병산 기풍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복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2: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강변을 당도니.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초체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 보내드립니다. 소리의 정복원, 고수에는 이우성입니다.
2: 그때여 본관은 속이 과히 불켜 곰곰이 생각더니 저놈이 양반의 자식은 분명한디 젊은 놈이 저리 버릇이 없을진데 제 집안이 난봉이오 필경 무식할 터이니 운자를 내어 쫓으리라. 자, 좌중에 통할 말이 있소. 우리들 관장내 모여 노는 좌석에 글이 없어 무미하니 우리 글 한 귀씩 지읍시다. 손수 운자를 불러쓰되 기름고 높을고 두 자로 절구운을 부르더니 만일에 이 운자대로 글을 못 짓는 자가 이 좌중에 있으면 곤장 다섯 대씩 때려 밖으로 쫓아내기로 합시다. 어사 또 함소하며 자 상좌에 말씀 올라가오. 이 사람도 부모 덕분에 글자나 읽었으니 거 시 한 개 지으면 어떠하오. 운봉이 반겨 듣고 통인을 불러들여 내어봐라. 이 양반께 지필련 갖다 올려라. 어사 또 지필련 받아 일필위지하여 운봉장께 내어주며 이런 과객의 글이 오죽하겠습니까? 보신 다음에 웃지 마르시고 고칠 때 있으면 고치시지요. 운봉이 글을 받아보니 글씨가 명필이오 글이 또한 문장이라. 운봉이 글을 읽다 벌벌벌벌 떨며 이 글 속에 힘들었구나. 곡성을 가만히 손짓하여 뒤탯마루로 가서 가만히 글을 읊는 뒤 그때요 운봉과 곡성은 본관이 들을까 하여 글을 가만가만 읊었건만은 우리 성악가들이 읊을 적에는 좌상이 들으시게 하자니 글을 좀 크게 읊던 것이었다. 금주 훈미주는

칼산고처에 원성구라. 이 글 속에 벼락들었어. 우리 여기 있다가는 초설이 맞기 쉬울 테니 어서 떠납시다. 여보 본관장 잘 누르시오. 나는 먼저 떠납니다. 아니 운봉영장 별안간 이게 웬일이시오? 하하하하, 이 대부인께서 낙태를 했다고 곧 기별이 왔소. 아니 노형 대부인 춘추가 얼마신데 낙태를 넣으세요? 금년에 아흔아홉이오. 아흔아홉에 무슨 낙태를 넣으신단 말씀이오? 하하하, 낙태가 아니라 낙상하였다는 것을 겁결에 잘못한 말이오. 곡성도 같이 떨면 나도 떠나야겠소. 아니 곡성은 왜 이러시오? 나는 오늘이 학질 칡날이오. 운봉 하인을 부르고 곡성 하인을 부르고 야 난이 났겠다. 그때여 페이파리번 사람 하나 칠청에 달려들어와 무슨 문서 내어놓고 말없이 나가거늘 아전들이 들고 보니 어사 또 비관이라. 아전들이 칠색하여 동원에 달려들어와 어사 또 비가 놀리오. 올려놓으니 좌상에 모인 수령내는 혼이 없고 본관은 넋쓰리러 비관을 펴보려 할지 없던 수전증이 절로 생기겄다. 남은 무사 친집 개탁이라 허였거늘 뚝 떼어보니 허였으되 본부술이 각창색 진휼감색 착화내수하고 거행 형리 성명을 삭직볼에 의당사라. 이리되어 어사 또 남원의 출도를 붙이는디 동은이 들썩들썩 각청이 뒷노을째 본부소리 각창색 진율 감색 착간회수고 거행영리 성명을 보완연호 삼공룡 부르고 삼행수 불러라 위선고량을 신치고고 동원의 수레차로 감색을 자정하라. 공영을 불러서 갖고 하게 제촉 도서원 불러서 결총이 부르냐 천대동색 불러 숨이 가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부 가감하고 육제에 불러서 근소를 제피고 공방을 불러 재물을 단소. 수로를 불러서 거외도 신칙 사정이 불러서 옥쇠를 단속 예방을 불러 공인을 단속하고 행숙이 불러서 기생을 단속하여라. 그저 우군 우군 우군 나무 성중이 뒷노을째 상에 모인 수령 내놓은 혼불 부신이 되어 앉았들 보더고 이리 저리 다니면서 서로 진분대로 귀에 대고 속원 속원 이제 남원은 절단 났다. 우리 여기 있다간 산벼락 맞기 쉬울 테니 어서서 떠납시다. 그때 의사또님은 앉았다 일어서며 기지개를 부군 잘 먹었다. 어찌리 좌석이 섬뚝하오. 여보 본관장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 잘 가오마는 좌석이리 섬뚝하니 원일은 낙흥이 없소그려. 본관이 물색 모르고 허사 똑게 보아큰다. 어이 사람 너무 인사야. 잘 가든지 못 가든지 이달리 통해 신사는 무슨 놈의 신사요? 어사 또 어이없어 본관 얼굴 끄르임이 보며 그럴 일이오.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또 만나봅시다.

들 아래 내려서며 좌우를 살펴보니 정패욕주 수십 명이 장사꾼으로 재림세를 놓고 패랭이를 숙여 쓰고 구경꾼 한때 섞여 드문듬 성들어서 어사또를 바라본다. 그때 어사또님은 산문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 번 끔쩍 부채질 까딱 팔 한 번 툭 구르니 정패욕줄이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허는디 정상적을 입고 홍견대를 띠고 패랭이를 벗고 홍전립을 쓰고 사면내서 산문을 후다닥 따 함행어서 출두요. 출두 허겁신데 소리 하나리 답상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지는 듯 백일백력 진동하고 여름날에 불이 붙어 가사합니다. 타는구나 가급수령인 덕을 잃고 당근 바람 버선발로 대숲으로 달아나며 통이나 공사께 급창아 당근 주설에 대도 집어 내던지고 병부 입으로 물고 헐근 실근 달아날지 운봉영장 뚱이 읽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부사 가슬 읽고 방석 쓰고 달아나고 순창군수 당근 읽고 화관 쓰고 달아날지 임실현감은 창을 읽고 뭉두리 읽고 달아나고 순천부사는 겁도 나고 술도 취하여 타락으로 도망쳐 올라가 간 모자에다 오줌을 누니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벼락을 맞으면서 아푸 아푸 겁결에 허는 말이 요사에는 하느님이 피를 쩔쩔 끓여서 내리나 보다. 본관이 너그를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쥐구멍에다가 상투를 받고 칸내어라 신고 가자 신발내라 쓰고 가자 발리어라 입고 가자 장을 잡아라 타고 가자 돈 들어온다 바람 다쳐라 육강 마렸다 오줌 들여라 물 마르니 목 좀 나오 다시 벌떡 일어나 통인을 보고 일부여 앉고 벌벌벌 떨며 통이나 날 살려라 역졸이 날 찾거든 모른다고 허여라 역졸이 장난한다 예방 후당 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공방 후당 공방이 맞으 거꾸르 어지묘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산대 독신이오 살려 주 야 이 몹쓸 아전들아 초응구 실은 너희가 하고 천한무죄원 공방시켜 이 형부디 웬일이냐 공영 아전 가찰대가 부러지고 쟁영똥이 떠나가 이제 발목 뛰고 발상한 채 전동 천 동 달아나고 불쌍하다 관로사령 턱 빠지고 팍 떠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덜빛이 없어진 노상 터지고 달아나며 난리 났다 수령 모임 잔치 좌중을 망치로 봐주는 네 금병 수병 산수병과 수십자 교자상과 양치대야 토기 쟁반 접시대야 술병과 닭딱지끈 맹기릉 쨍기릉 깨어지고 검은고가야금 양금의 금생

0: 쇼질집 춤추던 기생들은 발 벌린 채 달아나고 관비는 밥상 잃고 물통이고 들어오며 사또님 세수 잡수시오 콩방은 너그를 잃고 멍석 말하여 뺏기고 멍석인 줄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리 무거우냐 사령은 나발 잃고 주먹쥐고 훈봉은 너그를 잃고 발을 거꾸로 집어타고 왔다 급창아 이발 좀 보아라 이 말이 운봉으로는 아니가고 남은 의사독의 신대로만 부두둥 부두둥 가니 암행사또가 축전 축지법도 하나보다 왔다 급창아 이발 좀 보아라 급창이 너그를 잃고 들숨 날숨 꼼짝 달싹을 보더고 아이고 사또님 아이고 사또님 말을 거꾸로 탔사오니 속히 내려 옳게 타십시오 어따 이놈아 이 난리통에 언제 말을 옳게 탄단 말이냐 말모가지를 선뜻 빼어 멍구동에다 둘러박어라 둘러박어라 봉지에 일어나서 창반 누가 되었을지 짖던 개도 목이 쉬고 날던 새도 아니 날며 산천 초목도 벌벌떠니 무섭고도 두려워라 눈치 빠른 동인이 대상에 뛰어올라 집사 허락금 허락신다 쉬
1: 춘향가중 어사출도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정복원 북반주에는 이우성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서정금이었습니다. 얼씨구 좋다!
1: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명창과 산조의 명인 심상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심상건은 1889년에 태어나 1965년에 타계한 충남 서산 출신의 명인인데요. 심상건의 집안은 대를 이어 음악을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조부인 심팔록은 피리와 퉁소의 명인이었고요. 아버지 심창래에게 어려서 가야금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아버지였던 심정순 명창은 판소리는 물론 잡가, 가야금, 풍류 등에 두루 능했는데요. 심정순의 아들 심재덕은 서산에서 낙원식당을 운영하며 풍류방을 열어 당대 음악인의 산실 역할을 했습니다. 심정순의 큰 조카였던 심상건은 가야금 명창과 산조에 능했는데요. 특히 산조는 독창적인 가락으로 중고제 특유의 유파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가야금 명창과 가야금 산조로 이름을 떨치고 많은 음반에 취입하기도 했죠. 일제강점기 심상건이 취입한 음반 중 가야금 병창, 가야금 산조, 대장부 허랑하여, 명기명창, 비조가 등은 일축 제비표 조선 레코드에 전하고요. 백전봉, 이흥원 등과 함께 취입한 가야금 독주, 가야금 병창이었던 몽유가 등은 콜롬비아 음반에도 전합니다. 김덕준, 김덕진, 김매홍과 함께 취입한 가야금 병창, 갱래문화, 고당상, 꽃타령 등 10여 곡의 노래는 빅타 음반에 전하기도 하죠. 이외에도

0: 시에론 음반이나 태평 음반에 그의 소리와 연주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상건의 소리와 연주로 심청가 가운데 소상팔경 띄워드립니다. 소리와 연주의 심상건입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이 곡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 소리꾼 강나로 씨를 모십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1: 한인다리 일심으로 밥머리 조판 놓고 심소재를 무서울려 배짱에 앉힌 후에 항산에 떠나갈 짓 북을 두리둥둥둥둥둥둥둥 울리면서 항산 고사를 올리고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이 9월 19일 토요일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아찔아찔 흔들흔들 줄타기, 얼씨구 판소리와 두둠칫 입드럼의 신선한 만남, 밝고 맑은 동요와 멋지고 역동적인 사자 호랑이춤, 그리고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판굿까지 꿀꿀했던 일상에 역대급 꿀잼을 더해보세요. 줄광대 남창동, 어릿광대 남상동 형제, 소리꾼 이신예, 퍼커셔니스트 정준원, 대전 MBC 소년소녀 합창단과 연희점 추리가 함께합니다. 방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강나루입니다.

0: 얼씨구 좋다.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소리꾼 강나루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온 소리꾼 강나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초대석에서 많은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지만 강나루 선생님 참 뭐랄까요?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우리 강나루 씨는 27회 송만가 판소리 고수대회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을 받으셨고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로 활약하고 계시면서 현재는 예술공감 하랑 대표로 계시네요.
2: 네.
1: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요즘 이제 제가 26년도에 남원에서 열리는 춘향국악 대전이라는 대회 이제 사무국에서 일을 하면서 네. 상반기에는 그 대회 준비하고 대회 치르고 또 결과 보고서까지 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었고요. 근데 원래 본업이 그 예술 강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술인을 파견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걸 2011년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시 또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신데 춘향 국악제전에서 그 사무국 일을 하셨다고.
2: 네, 이제 거기에서 사무국에서 매니저라고 하는 직함을 하나 새로 이렇게 뽑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당당히 뽑혀서 네. 한 3개월, 4개월간 일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뭐랄까요, 그 스텝이나 이렇게 사무 역할을 하는 그 경험이 사실은 소리꾼들에게 많지는 않은데요.
2: 그렇죠. 흔하지 않는 일이죠. 네.
1: 경험해보시니까 좀 뭔가 많은 경험을 새롭게 하셨을 것 같은데.
2: 제가 19년도에도 사실 한번 대회를 맡아가지고 춘향제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또 26년도에 맡아서 할 때 그때하고 또 많은 게 변화가 돼서 네.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2: 정말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1: 이게 남원 지역에서 엄청 큰 축제이자 그렇죠. 대회이고요.
2: 남원뿐만 아니라 이 저희 국악계에서도 사실 그렇죠, 큰 대회라고 그렇죠. 알 수 네. 있는 대회여가지고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2: 그렇게 힘든 줄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1: 아, 정말 이게 큰 대회 한번 치르고 나면 정말 본인이 성장할 것 같아요.
2: 아, 네. 많이 이번에 조금 성장을 하지 않았나.
1: 네. 이제는 뭐 그런 기획이나 운영이나 또 소리나 두루두루 이렇게 능력을 고루고루 갖추게 된 강나루 씨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2: 네. 아, 네.
1: 아, 그리고 아까 예술 강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2: 네. 2011년도부터.
1: 한 15년 가까이.
2: 네. 네.
1: 정말 일선에서 그 현장 교육을 하시는 네. 건데 노하우가 좀 많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2: 이제 조금 쌓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거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네. 거예요. 너무 저도 이게 지식이 조금 물론 공부는 했는데 이 가르치는 요령이 없다 보니까 네. 막 너무 전문가처럼만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도 또 2019년도에 또 잘한다고 우수 예술 강사 상도 좀 네, 받고
1: 그러셨구나.
2: 또 너무 자랑인가 싶긴 네, 하지만
1: 아닙니다. 네,
2: 그렇게 또
1: 이게 초등학교에서 특히 학생들 가르칠 때 판소리를 배우는 아이들이 반응이 되게 궁금한데요.
2: 좀 신기하대요. 제가 이제 소리 전공이다 보니까 직접 소리로 들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라디오에서 듣던 목소리인데요.
1: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지?
2: 네, 이제 맨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보다 네. 선생님 그 봤던 영상에서 소리예요. 막 다 네. 놀리고 어떤 애들은 좀 짓궂게 할머니 같아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네. 네.
1: 아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판소리를 접해보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요.
2: 굉장한 효과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1: 그걸 통해서 소리길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국악을 굉장히 쉽게
2: 그렇죠.
1: 또 찾아가며 오는
2: 맞아요.
1: 그런 좋은 향유층이 되기도 해서 어린 시절 국악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국악을 만나서 소리까지 하시겠어요?
2: 제가 사실 전공으로 시작한 거는 정말 조금 많이 늦었거든요. 제가 고2 초에 이제 다시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사실을 처음 접한 건 중학교 때 특기적성 네. 교육을 네.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목록표가 있는데

0: 맨날 탁구부 들어가고 볼링부 들어가고 운동하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1: 네.
0: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미녀부가 탁. 근데 이 미녀부가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아른거리니 한번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니까
1: 네.
0: 들어갔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동안
1: 미녀가.
0: 네 그동안 이런 동요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서 노래를 진짜 막 많이 불렀다 생각했는데 처음 접해본 발성과 이런 멜로디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민요부에 들어가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개인 레슨 받은 건 아니고 학교에서 수업으로만
1: 네.
0: 그 대회도 나가고 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약간 반대가 있으셨어요. 이거 예술계는 안 된다.
1: 네.
0: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문계로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그 1년 동안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사춘기도 좀 거의 없이 지나가고 부모님한테 착한 딸이었는데
1: 네.
0: 처음으로 반항 아닌 반항을
1: 아.
0: 좀 세게 했어요. 시켜달라. 나 예고로만 전학 시켜주라. 나 가고 싶다. 이제
1: 네.
0: 부모님하고 이제 결국 합의를 본게 레슨은 시켜주는데 전학은 안 된다.
1: 아.
0: 그래가지고 고2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1: 아이고, 그러면 중학교 때 민요에 빠져서,
0: 네.
1: 그러면 고등학교 때 판소리로
0: 처음
1: 전향을
0: 배운
1: 하신
0: 거죠.
1: 거네요?
0: 네.
1: 늦게 배운 뭐가 저기라더니, 정말, 아니, 중학생이 그렇게
0: 네.
1: 민요에 빠질 일입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대회 나가서 뜻하지 않게 1등을 두 번을 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1: 네.
0: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무언가 무대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억이 나서 더 열심히 알려줘요. 그래야 재미를 느끼면 또 이렇게 국악교로 또 풍덩 오지 않을까
1: 네.
0: 싶어가지고.
1: 아유, 뭐 좋은 선생님이신데요. 본인의 경험이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0: 네네.
1: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래서 이제 국악의 길로 어떻게 운명처럼 이렇게 오게 됐는데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또 좋은 소리꾼이 되잖아요.
0: 맞아요.
1: 스승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쌓으신 건지 궁금해요.
0: 제가 지금 사사를 받고 있는 제 스승님은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이신 이난초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사실 첫 선생님은 아니세요. 제가 첫 선생님이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스승님이 또 이난초 선생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배울 때 항상 그 말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성인이 되면 이난초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수정도 받고 더 이렇게 소리의 폭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내가 좀더 크면 이난초 선생님한테 가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 결혼 전까지 방황을 조금 하다가 레슨도 안 받고 공부도 좀 등한시 하다가 16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너 이렇게 놀면 아무것도 안 돼. 힘들게 소리 했는데 이렇게 그만둘 거야? 막 다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손잡고.
1: 어머, 어머, 그때는 또 반대하시던
0: 아이,
1: 엄마가.
0: 지금은 아주 제일 밀어주시는 또
1: 아니,
0: 엄마고.
1: 친정이 아까 광주라고
0: 맞아요,
1: 그러셨잖아요.
0: 광주예요.
1: 네.
0: 네.
1: 아, 광주 분들은 그래도 소리에 대해서 또 열정도 있으시고 다들 좋아를
0: 사실
1: 하시니까.
0: 엄마 아빠가 이런 소리나 노래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는 하시는데
1: 네.
0: 집안 형편이 그걸 밀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안 돼, 안 돼, 했는데
1: 네.
0: 이제 생각보다 제가 대학도 들어가고 뭔가를 활동을 하니까
1: 네.
0: 엄마는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제일 잘 팍팍 밀어주시는
1: 네.
0: 제 1의
1: 아니, 딸의
0: 후원자.
1: 재능을 확실히 알아보고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혹시 집안에서 다른 분은 국악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0: 없어요. 안
1: 아, 혼자
0: 계세요. 네, 저만
1: 외롭게.
0: 하고
1: 네.
0: 있어요.
1: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잘 하시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
0: 그게 약간 아버지 유전자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트로트를 그렇게
1: 네.
0: 부르는 걸
1: 원래
0: 좋아하세요.
1: 노래를 이렇게 잘
0: 원래 네,
1: 하는
0: 저희 친가
1: 집안이.
0: 쪽이 전체적으로 트로트라든지 그런 노래들을 굉장히 잘하세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제
1: 그렇겠네요.
0: 국악으로 조금 이렇게 하지 않았나.
1: 네. 아니, 근데 결혼하시고 또 전주로 오셨다면서요?
0: 맞아요. 결혼 제 신랑이 이제 또 제가 전주 분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1: 네.
0: 전주로 오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이난초 선생님한테 공부를 그때부터 아마 쉬지 않고 아마 선생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16년도 1월 달에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6개월 됐나 임신 그 차에 갔거든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결혼한 것도 몰랐는데 너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1: 태교를 판소리로.
0: 공부를 하겠다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1: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강나루 씨 이름만 듣고, 아, 좀 젊은 소리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중견 소리꾼이세요.

0: 지금 뭐 벌써 키우는 자녀분도 둘이나 있고 초등학생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경험을 가지고 계신 또 전주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이라서 혹시 젊은 소리꾼 소리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 나름 축적된 노하우가 굉장히 쌓인 분이다. 지금 40대시죠?
1: 네, 40대 초반이에요.
0: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소리가 어떻게 보면 막 굳어가는 완성되는 이런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길목인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대통령상을 네. 송망가 판소리 고수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 이 대회가 또 굉장히 좀 소리꾼들한테는 도전하기 어려운 대회잖아요.
1: 그렇죠.
0: 또 정평이 또 있고
1: 이 또 대통령상이 걸려 있는 대회, 특히 이제 판소리 부분으로 해가지고 주는 대회들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23년도에 받았는데 21년도부터 제가 이 대회만 3번 나갔어요. 3번
0: 네.
1: 나간 것만에 대상을 받았거든요.
0: 여러 번 도전하셨군요.
1: 네, 또 제가 3년 동안 대회들을 한 8번 도전했더라고요. 보니까
0: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께 계속 열심히 가서 레슨 받으시면서
1: 네, 딱 언제셨냐면요. 그 출산해가지고 잠깐 네. 쉬어야 되는 그때 쉬고 그때 말고는 합숙도 안 빠지고 계속 꼬박꼬박 갔던 것 같아요.
0: 그러셨군요. 그런 하여튼 노력의 결실이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상으로 탁 받고 나니 선생님이 참 좋아하셨겠어요.
1: 그날도 같이 선생님하고 울었어요. 제가 자꾸 대회를 나가는데도 자꾸 제가 제 실수가 있어가지고 자꾸 떨어지고 이러니까 선생님도 속상하셨었나 네. 봐요. 어떤 날은 너 대회 나가지 마. 당분간 나가지 마 하실 정도로 많이 속상해하셨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원하는 네. 대회에서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0: 그때도 흥보가로 소리를 하셨어요?
1: 맞아요. 흥보가로 네. 했어요.
0: 아, 이 강도근째 흥보가가 굉장히 동편제 흥보가 전형적인 아주 좋은 네. 소리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첫 번째 곡을 좀 먼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좀 들려주실 곡을 소개해 주실까요?
1: 제가 이제 첫 번째 들려드릴 소리는 강도근째, 이난초바디,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 대목을 불러드릴 거예요. 이 대목은 저희 흥보가에서 가장 눈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다른 바디의 흥보가들은 제비 노정기가 중중무리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저희 바디는 조금 특별하게 자진무리 장단으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제비가 강남에서 그 흥보 집으로 오는 길을 자진무리 장단으로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0: 그러네요. 네. 네. 다른 바디 제비노정기가 시속 100km다. 그러면 이 강도근째는 한 120km 정도로
1: 이상으로 좀
0: 빨리 열심히 네. 내려오는 네. 제비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소리의 강나루, 북반주에는 유수현입니다.
2: 하루는 흥보제비 보훈표 박씨를 받아 물고 나오는 뒤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는 것이었다. 흥보제비가 나온다. 흥보제비가 나와 보훈표 박씨를 힙이다 물고 흑운을 박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 우등실 높이 따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은 채척동해는 장망호구나 충룡봉을 올라가니 초작이 너흠 놀고 상협 도호와요 도호자 학교를 받

명량한테 불승청원 갓길이라 날아가는 저기러기 칼순 하나를 입에다 물고 1점 2점에 뚝 떨어져 병사다가니 분명 백구 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 석양촌이 거기 놀아 해양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니 25년 단야월에 반주까지 수여 안주 투교헌성을 화다보고 봉항대 올라가니 봉거태공의 강자유라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하

사촌 들어가니 홍수창과 노루개라 낙매화를 독창 보여내 벌렁 떨어지고 의주를 다다라 계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광고도 없고 남병산을 올라가니 질서헌단이 민토요 연주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 칼석산을 넘어 현경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이요 요동 700리를 순식간에 지내요 의주를 다 지내 함록강을 건너 현고탑 동군정을 지내요.

건너 평양도 영광정 부병도를 데리모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정 박연포포 구경하고 힘진강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 앉어 만호 장안을 구경하고 지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정령의 대원백이 충령으로 흘러있고 금하 금성을 분별하여 춘당 경춘 휘돌아 도복망을이 삼겼다 뿐머리 빈빈오고 시속이 하야 만만세지가 금탕 전라도는 훈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인디 훈봉 함양 두 얼품의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을 보소 보은표 박씨를 집에다 가로물고 남대문박 칠패거리 칠패팔패 배달의 정패 해고개를 넘어 동작강 월강 남태룡 고개에 넘어 두 쪽지를 쩍 벌리고 번듯 수르르 높이 떠서 흥보 문전을 당도하여 상당하 비거비릿 변편이 두단 거동을 흥부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 나떴다 내 집이야 유월 유수월 긴 남긴 유수차로 내왔더냐

예비 거동보소 본표 밥 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나올 적에 단산봉왕이 축 씨를 불고 후동 속에서 넘는 듯 북해 흥룡이 여의주를 물고 재운간에서 넘는 듯 지프로 펄펄 날아들게 흥보완진 천막 끝에 들어갔다 나왔다 무엇이라 지지주지 우지주지 암지표지 우지매라 천천히 살펴보니 철골양각이 완연 오고 당사실

0: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듣고 왔습니다. 소리의 강나루 북반주에는 유수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같이 오신 고수 유수연 씨.

0: 네.
1: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실까요?
0: 그 유수연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같이 소리하는 동생인데요. 소리를 너무 잘해요. 소리만
1: 네.
0: 잘하는 게 아니라 북도 너무 잘 쳐서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을 좀 했어요.
1: 네.
0: 여기 대전에 사는 친구는 아닌데 좀 언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0: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다음 해가 이수자를 그 다음에 받았어요. 저
1: 아,
0: 새가. 그래서
1: 그러셨군요.
0: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로는 못하고 23년도에 상 받고 24년도에 이수자를 받고 이 해를 넘기지 않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1: 네.
0: 생각이 들어서 24년도 말에 다들 바쁘신 그 말에 연말에 제가 공연을 안창
1: 네,
0: 발표를 했었어요.
1: 광주에서.
0: 광주에서요.
1: 네. 그 이수자 시험 볼때 어차피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신지 뽑아가지고 어디가 나올지
0: 네.
1: 몰라서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0: 너무 너무
1: 뭐
0: 떨리더라고요.
1: 기왕 하는 길에 완창하신 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0: 아, 네,
1: 네.
0: 맞습니다.
1: 그때 완창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0: 아, 역시 완창은 해도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9년도에도 한번 하고 24년도에도 한번 했는데 두번다 사실 제 만족이 차지는 않더라고요.
1: 네.
0: 19년도 할 때, 아, 다음에 하면 잘하겠지 했는데 24년도에 제가 사실 완창을 앞두고 독감에 걸려가지고
1: 아, 아이고.
0: 입원을 했어요. 한 일주일 넘게 큰애랑 같이 이제 병원에 격리돼가지고 입원해
1: 네.
0: 있는데 병원이다 보니까 크게 연습도 안 되고 이제 가서는 맨날 두런두런 하는데
1: 네.
0: 몸은 막 열나면서 아프고 내가 공연을 할수 있을까? 막 별의별 생각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중요한 일정 놔두고 이렇게 아프면 정말 노심초사, 걱정근심.
0: 네.
1: 이게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일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되셨겠어요.
0: 맞아요. 이제 맨날 으레꺼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아, 제가 감기에 걸려서 근데 정말
1: 네.
0: 독감이 너무 세게 오니까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공연 앞두고 한 2, 3일 전에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1: 네.
0: 그래도 무사히 마쳤던 것 같아요.
1: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완창은 자꾸 하실 거잖아요.
0: 그럼요. 이제 완창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완창을 자주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는데
1: 네.
0: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네.
1: 현재는 전주에서 사시는데
0: 네네.
1: 혹시 이제 예술 강사 외에 다른 공연 활동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0: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전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광주에서 더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1: 네.
0: 광주에서 활동할 때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과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프로젝트 그룹 리음이라고 하는 퓨전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직접 곡도 만들어서 저희가 발표도 하고 또 있는 곡 커버해서 연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혹시 리움 활동에서는 대표곡으로 잘 부르시는 곡은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0: 어느 날이라는 곡을 만들어서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 제가 소리꾼이다 보니까 옆에 같이 연주하는 친구들이 너 소리하는 걸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1: 네.
0: 저의 이 강도군 동편제 판소리 흥보가를 가지고 몇 가지 테마를 만들어서 그 곡으로 요즘 많이 더 공연을 다니고 있는 것
1: 그럼 새로운 곡을 창작하기도 하고, 있는 곡을 부르기도
0: 같아요.
1: 하고, 다양하게 부르시는군요.
0: 네네.
1: 네. 아, 광주에서만 활동하시지 말고, 음원도 좀 내주시고,
0: 내려고
1: 또,
0: 노력은
1: 유튜브
0: 하는데
1: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0: 저희가 항상 그 회의를 하면은 유튜브도 하고 뭐 버스킹도 하고 다 하자 하는데 그 저희 팀이 조금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1: 네.
0: 항상 공연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사랑이 넘치는 팀이어가다
1: 네.
0: 보니까 다 저희가 결혼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팀원이 전부 다 하나둘 그 활동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을 할 만하면 잠깐 쉬었다가 할 만하면
1: 아,
0: 쉬었다가
1: 그러시군요.
0: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 작년인가 봐요. 작년에 인방울 국악제에 보면은
1: 네.
0: 퓨전 그 분야가 있어요. 대회에
1: 네.
0: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놀지 말고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정말 운 좋게도 1등을 했어요 저희가.
1: 어머나, 그러셨군요.
0: 생각지도 않게 저희는 그냥 처음 나가는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 후년도를 생각해보고 나가자 하고 우리 연습삼아 나가자고
1: 네.
0: 했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축하 공연 왔다 생각하고 그냥 얼른 하고 집에 가자 했는데 1등을
1: 그러니까
0: 해가지고
1: 일반 출전자들 중에 연배가 조금
0: 제일
1: 높은.
0: 높았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좀
1: 그래서,
0: 민망하더라고요.
1: 아니, 오히려 연륜과 그 패기가 더 있으셨을 것
0: 아마 그런
1: 같은데.
0: 점들을 조금 심사 선생님들께서 높이 사주시지 않았나.
1: 네,
0: 네.
1: 맞습니다. 아니,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악인들이 조금, 뭐랄까요, 그 직업을 앞을 두지 않고 네. 이렇게 공연 활동만으로

0: 계속 이어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1: 네.
0: 더 끈끈해졌을 것 같은데.
1: 정말 많이 끈끈해져가지고 뭐 서로 간에 힘든 부탁도 해가면서 예, 팀을 잘 꾸리고 있죠. 사실 제가 좀 늦게 국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좀 해보자라는 게 좀 머릿속에 강했어요.
0: 네.
1: 남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예고를 다니면서 경험을 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해보자라는 네. 마음에 안 가리고 다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강령탈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탈춤 있잖아요.
0: 네.
1: 거기 또 그 어떤 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거기 공연 따라다니면서 사회 보고 노래도 부르고
0: 네.
1: 정말 쉬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네. 분야를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런 도전이 나중에 결국은 자기의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역할들을 또 잘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소리꾼 강나루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행동 반경이 넓고 또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모습을 선생님께 들었는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뭐 소리꾼이라면 당연한 계획인데요. 저는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다들 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 받으면 끝 아니야 라고 제가 지금도 레슨을 가면 아직도 레슨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가 딱 해보니까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0: 그렇죠.
1: 그래서 공부를 더 놓지 않고 해서 저희 스승님이 항상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선생님의 이런 해왔던 소리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0: 네.
1: 근데 정말 완창을 많이 하셨어요.
0: 네.
1: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 양력 봐도 이렇게나 하실 일일까요 선생님 할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
0: 네.
1: 근데 이게 선생님의 지금이 어떻게 보면 결과잖아요. 아 선생님이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제자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1: 그래서 뭐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완창 공연을 많이 좀 해보려고
0: 네.
1: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내
1: 그렇죠.
0: 길을 닦는다.
1: 네.
0: 이런 심정으로 네, 선생님을 따라서 앞으로 강나루 씨의 소리길도 그 길을 따라 가시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리꾼 강나루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청취자분들께 강나루 씨를 알리는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소리꾼 강나루입니다. 아직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건데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더 정진해서 많은 청취자분들 또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서 알아봐 주시는 소리꾼이 될 때까지 열심히 소리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쉽지만 그러면 두 번째 곡 들으면서 또 인사 나눠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하신 대목은요?
1: 두 번째 곡은 제 이 대회를 나갈 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0: 네.
1: 그 흥보가 중에 첫째 박 타는 대목 여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나루 씨 보내드리면서 흥보가 중 첫째 박 타는 대목 같이 청해 듣겠습니다. 소리의 강나루, 북반주에는 유수연입니다.
2: 흥보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박을 톡톡 튕겨보니 7, 8월 잔이슬에 박이 꽉꽉 여물었겄다.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 뒤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그래도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고한 일후.

시리롱 식상 시리롱 식상 실건 실.

박통속이 횡. 흥보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도적놈이 박속은 다 긁어가 버리고 나무 조상께만 훔쳐다 넣어놨구나. 여보 마누라, 이거 내 갖다 버리소. 흥보 마누라 곁에 섰다. 아이고 여보 영감, 박통 속에서 나왔으니 한번 열어봅시다.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여.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되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런가.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식들을 데리고 저 문가에 가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안으로 들이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식들을 데리고 내 재벌이 속으려. 흥보가 개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탁이라였겄다. 오, 이거 날도를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백미 쌀이 하나 수북하고 또 한 개를 열어보니 돈이 그저 꽉 찼겄다. 흥보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휘머리로 따르르르르니 몰아놓고 개 두 짝을 한번 떨어보여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 두 짝을 톡톡 떨고 열고 보니 도로 하나 가득하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 돌고 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고 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0: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소리꾼 강나루 씨를 모시고 즐거운 담소 나누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흥보가 중 첫째 박 타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강나루, 북반주에는 유수연이었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고수 김기홍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대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권진 명창은 1927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86년 타계하실 때까지 보성소리 가문에서 판소리를 전승한 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셨던 그간 심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에 녹음된 것이었는데요. 어제 들으신 대목에서 신봉사는 눈을 뜨고 그 기운으로 모든 맹인이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특별한 후일담이 펼쳐집니다. 단가 효도가와 눈뜬 이후 상벌이 내리는 뒷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결말 부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심청가 중 결말 후일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2: 얼씨구나 얼씨구 기화자자 절시고 궁안을 살펴보니 창에 멀리 먼 먼지로 인당수 죽은 모임이 판세상 황후 등이 천천만만 뜻밖이라 절시구나 절시고 짐짐 빈방아로 불을 켠 듯이 반납고 사냥수 큰 싸우고 자동군 듯이 반납네 흥깃 비례 고진남네 달로 두고 이듬인가 얼씨구나 얼씨구 기와야야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기와 다 좋은데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나 얼씨구나 얼씨구 중생남 중생녀 날로 두고 이로 이로다 얼씨구나 얼씨구 이래 다시 노실 적에 한 봉사가 썩 나서더니 단가 한마디를 하는디 어완청춘 소년들아 청춘을 한송 말고 헌지를 거여보세 인간은 백행 근본 주요받기 또 있는다 왕상은 고빙어여 어른 궁기인 얻고 맹종은 북쪽한 눈 가운데 축수는 얻어 양진성요를 그여있고 출천대요 황후대와 부친 눈을 띄우려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성의 모임이 발력 임당수 제수 되시어 살진서요 하셨는디

감동사 인도한 생을 다시 식적이 되어 늘려두렸네. 걸어가신 효성심을 갖고 맹종이가 당한 손과 서산에 치는 내를 끈으로 매여두고 한없이 추가하세. 하나니 내신 효성심을 우리들이 받들어서 천추구 유전을 읽어봅시다. 여러 봉사 더욱 흥이 나서 모두 나서서 춤을 추고 노는지 어르신구나 열시구 기와자자 열시구 어르신구나 어르신구나 열시구 이덕이에 누덕이냐 시망배의 덕이라 태국쪽 시절대로 봉사 묻었단 말 처음이로구나 얼씨구나 열시구 얼씨구나 좋네 기와자자 열시구 숙천자 폐하도 만만세 시망운대도 만만세 원군도 만만세 천천 만만세를 태평으로만 눈이 솟아 얼씨구나 열시구 얼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 열시구 기와자 좋네 정사가 어디가 있나 열시구나 열시구 이라 다시 춤추고 논일 적에 황국전들은 뜰이 춤 바다가 되었구나. 모두 이렇게 춤추고 논한디 그중에 봉사한 난 눈 못 뜨고 그저 좀 서서 울고만 있으니 희망없은 무엇이래. 지어 비금주소까지도 눈을 떴난 뒤 어째 저 봉사는 눈을 못 뜨난고 죄상을 아뢰어라. 그때 황봉사가 뺑대기네를 유인해 간 죄로 눈을 못 뜨고 그 자리 엎드러지더니만은 죄상을 아뢰는구나. 네 죄상을 아뢰다 네 죄상을 아뢰다 신부원군 행차시오 백댁이라는 여인 남세 후곳에다가 주막에 들어 유수원을 얻을 적에 주인과 약속을 하고 빙대기네를 유진호에 밤중거 도망을 허였느니 그날 밤 오영시여 신부원군 우신소리 고체 천서 명천이 아신 바라 요태루를 못 떴으니 이런 천하 몹쓸 놈을 살려주어 쓸 때에서 피해서 때를 갈도 당의 목숨을 끊어오니 희망의 말을 들으시더니 인순부가리오 캐지기선이라 네 죄를 네가 아는 거로 시 살리노라. 어서 눈을 뜨라. 음명하여 노니 황봉사 그래도 죄가 남아있어 눈 한나 뵙기 못든 것이 마치 총록히 좋게 떴든가 봐라. 이런 일을 보더라도 적선지가의 필요 예경이오 제각지가의 필요 이야기라 어찌 천도가 있다 없다 이르리오. 그때 온 심생들은

원군을 봉하시고 안심명인 교지를 내려 청결부인을 봉하시고 우릉전승상 부인은 별급상사시키시고 그 아들은 즉부모를 돌도하기에 무상서시키시고 하준성은 불지어골랴 당상을 시키시고 전백이든 부인들과

0: 장장 불아이오 고수님 발도와 불태여 이리 그만들 일러지.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마지막 시간으로 심청가 중 결말 후일담 부분을 들어보셨습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현대에 전해지는 심청가 계열 중 가장 전승력이 강한 대표적인 유파라 할 수 있는데요. 보성 소리를 확립한 정응민의 후예로 그 아들 정권진에 의해 완성된 심청가를 들어보셨습니다. 북반주에는 명고 이정업이었습니다. 오늘 심청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판소리 연속 감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록주의 동편제 흥보가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4: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그 심술 고약하다고 소문난 박놀보 씨의 아내분 아니신가요?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잔뜩 난 채 이곳에 오신 거죠?
5: 최판사님! 아니, 우리 박간 양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소장 같은 험한 게 날아왔는지 정말 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최판사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아, 글쎄... 우리 남편 동생 그 박흥복 씨가 다리 다친 제비를 구해줘서 대박난 건 알고 계시죠? 아 근데 요즘에는 사고만 나도 대박이 난다지 뭐예요? 아 그래서 우리 박간 양반도 당장에 제비를 잡아다가 직접 대박의 기운이 가득한 현장을 만들었지 뭐예요? 아 이 뒤에부터가 진짠데 내가 좀 노래로 들려드릴까요? 돌부 처세를 벌짝 쉬면 멀쩡한 차사고 내고 아픈 척 들어온 운이 도와주겠다는 은밀한 제안. 나이롱병원 입장권이 뚝딱. 입원한 김에 도스 치르며 비급여 영양제까지 넉넉하게 맞고 나오니 얼마나 똑부러지는 남자란 말이냐. 그대의 이름은 깨돌잉. 그런데 지금 관아의 보험 담당 부서에서 이런 고소장을 날려보냈지 뭡니까. 우리는 정말 억울해요. 좀 도와줘보세요.
1: 제 생각에는 박놀보 씨 아내께서 지금 여기를 찾아오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서 최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6: 이거 참 박놀보 양반은 옛날에는 제비다리

부러뜨려 박씨를 얻더니 요즘엔 본인 다리를 부러뜨려 보험금을 타려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도 박이 좋으면 여기 박놀보씨 앞으로 배달된 큰 박 세 통이 있으니 함께 타 봅시다. 슬근슬근 쓱싹 독해. 박 한 통을 다 놓고 보니 고의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100시간 이수요. 두 번째 박을 척 갈라놓고 보니 허위과장 진료에 대한 엄벌이요. 세 번째 박에서는 보험사기 공모자 명단이 우르르르 나오니 감옥에 같이 갈 동지들을 아주 잘 만났구나. 자, 잘 들으시오, 박놀보씨.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꾀를 심으면 꾀를 거두는 법. 착하게 산 흥보박에서 복이 터지고 못된 꾀를 부린 놀보박에서 벌이 쏟아지는 건 인과 응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본 판사는 박놀보 씨가 그동안 남의 돈을 공짜로 탐했던 그 부끄러운 시간을 반성하고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이 정신 차리고 잘 살아가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소리가 여러분에게 맑고 정갈한 휴식이 되었을까요? 복잡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씻어내는 나만의 작은 여유 하나쯤을 품고 사는 일. 그것이야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 달을 온전히 살아가게 할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9월에도 여러분 곁에서 풍성한 소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와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현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시는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체 한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회 현장 박정경입니다. 어느새 9월이 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무더위 때문에 멈췄던 집술이나 정리 혹은 미뤘던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한 해의 두 번째 출발점이 되는 9월을 알차고 의미 있게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현장도 여러분의 지식과 감성을 채워드릴 알찬 이야기로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가야금 산조, 정남이제 황병기류 전바탕 중에서 단몰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고요. 황병기 명인의 연주, 김웅식 명고의 장구반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덩덕콩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정책 연구인데요. 공공재로서 국악의 가치와 활용입니다. 2025년 국립국악원에서 수행한 정책 연구 용역의 결과이고요. 이 용역을 수행한 곳은 사단법인 문화디자인 자리입니다. 공공재란 무엇이고 국악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유사원 책임 연구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청해보겠습니다. 유사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유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연구의 현장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인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 현장을 잇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예술이 무대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전통 예술이 지금 이 시대의 시민들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를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0: 네.
1: 국립국악원 정책연구, 공공재로서 국악의 가치와 활용연구,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0: 네, 아유 저희도 행복합니다. 우선 이게 정책 연구 용역인데요. 어떤 연구를 하신 건지 뭐 연구의 배경, 개요 이런 것부터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지금 K-POP, 뭐 K-드라마, K-시네마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런데 그 한류의 뿌리에 있는 우리 국악은 정작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질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제도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2023년에 국악진흥법이 제정됐고 네. 25년에는 6월 5일 국악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국악을 진흥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악을 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키고 확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죠. 그 근거를 저희는 공공재라는 개념에서 찾았고요.
0: 네.
1: 국악을 특정 장르나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보지 말고 국방이나 공원처럼 국민 모두의 것,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자산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0: 네.
1: 그 관점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는 방향과 국악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 이 두 개의 갈래로서 활용 방안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0: 네네. 아유, 벌써부터 국악이 굉장히 뭔가 좀 유익한 뭔가 굉장히 잘 활용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연구라는 기대가 됩니다. 연구 범위나 방법은 또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연구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론적 고찰이겠죠. 공공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문화기본법이나 유네스코 협약 같은 정책적 배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정리를 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사례 분석이죠.

0: 국내외 국악이 또 전통예술이 공공적 가치를 확산한 사례들을 평생교육, 돌봄복지, 갈등치유, 그 다음에 기후위기, 기술융합, 생활문화 등 여섯 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인식설문조사인데요. 네. 일반 관객과 국악인 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한 3주간 국악의 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법 제도 개선부터 미디어 홍보까지 한 다섯 개 영역으로 정책 과제를 제안 드렸는데요. 지난해 8월에 착수해서 12월에 보고가 마쳐졌습니다.
1: 네. 8월부터 12월까지 긴 기간이라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아주 바쁘게 움직인 2025년 하반기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공공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이 공공재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편하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공공재가 뭔가요?
0: 네, 공공재라고 하면 굉장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1: 네.
0: 사실 공공재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햇빛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햇빛.
0: 제가 햇빛을 쬐는다고 해서 옆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 않고
1: 아.
0: 그리고 그 햇빛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로부터든.
1: 네, 네.
0: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경합성, 뭐 비배제성이라고 부르는데 국방이라든지 치안, 공원, 뭐 등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저희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국악은 시장 논리만으로는 충분히 공급되고 보존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에 길고 깊은 편익을 줍니다. 공동체의 기억을 잊고 정체성을 만들고 마음을 치유하죠. 그래서 국가가 사회와 공동의 책임 아래 보호하고 확산해야 할 굉장한 문화적 사회적 기반이고 자산이라는 것이죠.
1: 네.
0: 이것이 연구가 말하는 공공재입니다. 그 관점에서 공공재로서의 국악. 이란 국악을 국악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접근하고 향유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문화 기본권의 핵심 요소로 보자는 개념입니다.
1: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 국악은 당연히 공공재로서 그동안에도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의 어떤 뭐 문화 정책이랄까요? 어떤 공연 정책? 이런 거에서 사실 국악을 공공재로서 다루고 있고 이미 그렇게 제공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0: 공공재가 지금 이 문화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네.
0: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11의 중점 전략 과제가 있는데 그중
1: 네.
0: 일곱 번째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문화 강국 실현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그다음에 외래 관광객 3천만 명의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1: 네.
0: 이 전략 안에 전통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K뮤지엄이라든지 헤리티지와 지평 확대, 그다음에 국가유산의 K관광 콘텐츠와 그다음에 글로벌 관광 특구 신설, 그리고 이제 해외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K투어링까지 굉장히 모든 가지의 국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1: 네.
0: 생각해보시면 이제 3천만 명의 이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1: 네네.
0: 뉴욕에는 브로드웨이, 뭐 비는 빈필처럼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저는 국악이라고
1: 국악이죠.
0: 생각합니다.
1: 네.
0: 맞습니다. 국악은 K컬처의 변두리가 아니고 그 뿌리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악의 공공재적 위상을 세우는 일을 국정과제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 네네. 결국은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어떤 가치나 효용성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정부 정책에도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재로서 이 국악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었나 혹은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듣고 싶어요. 아까 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었거든요. 분야별로 조금 좀 대표적이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사업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분야별로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1: 네.
0: 아 먼저 이제 평생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좋았어요. 국립국악원의 이국악 아카데미가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었는데요.
1: 네.
0: 온라인으로 누구나 국악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희는 이것을 오프라인 국악 평생교육 아카데미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또 했습니다.
1: 네.
0: 이제 다음으로 돌봄복지 분야를 좀 보겠는데요. 노인요양시설에 전통예술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 예.
0: 저희가 제안한 국악 어르신 뭐 효콘서트가 또 같은 맥락인데요. 국악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음악 언어이거든요. 그리고 그 친숙함이 바로 치유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젊은 시절의 기억을 깨우는 힘이 있다라는
1: 아, 그렇죠.
0: 것이죠.
1: 네.
0: 다음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치유 분야인데요. 공동체 전승 놀이가 참 인상적이에요. 그 맥락에서.
1: 네.

0: 마을 단위의 갈등을 풀고 집단이 소통하는데 전승놀이 만큼 좋은 매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을 위한 국악 치유 프로그램도 그 제안 안에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기후위기 분야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해외 사례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주요 국장들은 이미 2010년부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줄여왔거든요. 저희는 국립국악원이 우리나라 공공국장 최초의 탄소 중립 선도 기관이 되자고 좀 제안을 드렸고요. 국악이야말로 자연과 가장 가까운 음악이니까 아마도 잘 어울리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술 융합 분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작년 7월에 국립국악원이 국악 합주곡 디지털 음원 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국악 전문 AI 음원 데이터인데요. 시대의 흐름과 맞게 국악이 학습 데이터로서 존재하지만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던 것 같고요. 미래 세대의 기술 환경에서 국악은 보이지 않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문화 분야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좀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문화재단의 그 서울 어린이 치타데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생들이 1년 이상 함께 배우고 연주하고 그래서 어린이 전통예술 공연단으로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만족도가 너무도 좋았던 프로그램이어서 보고 듣는 국악에서 내가 직접 하는 국악으로 공공재로서 국악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것 중에는 이미 잘 진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향후에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조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국악이 뭐 없으면 안 되는 공공재인 것 같습니다. 뭐 교육, 복지, 갈등, 기후, 기술 또 이제 생활문화까지 이 국악이 뻗어나가야 될 공공재로서의 그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너무 많고 잘 해왔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은고병창 적벽가 중에서 세타령을 준비했습니다. 신쾌동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2: 산천!

0: 네, 공공재로서의 국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거문고 병창을 들으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쾌동 명인의 연주로 거문고 병창 적벽가 중에 세타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문화디자인 자리에서 수행한 공공재로서 국악의 가치와 활용이라고 하는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책임 연구원을 맡았던 유사원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공공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공공재로서 국악은 어떤 식으로 사업에 적용되고 있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연구의 3부에 해당하는데요. 공공재로서 국악의 개념과 정책 방향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마 이 연구의 이제 3부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0: 네.
1: 먼저 우리 사회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0: 네.
1: 요즘 학자들은 다중이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인구 절벽, 지역 소멸, 기후 위기, 사회적 고립, 위기가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져 함께 온다는 것이죠.
0: 네.
1: 특히 마음의 위기가 가장 그렇죠. 심각합니다.
0: 네.
1: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국민 5명 중에 1명이라는 그런 좀 수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술은 사회의 질문을 던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0: 네.
1: 저희 연구는 이 세 가지 예술의 사회적 기능, 그다음에 사회적 질문, 그다음에 치유 능력을 문화예술이 사회로 확산되어야 할 이유로 정리했고 국악이 그 확산에 가장 강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 네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교육, 복지, 갈등 치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악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잘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사회 환경 지금 현재 있는 그 많은 위기들을 국악이 참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바뀌는 만큼 국악도 좀 변화하고 진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대에 적응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이 시대의 국악은 어떤 존재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국악의 역할이나 위상은 어떻게 또 바뀌거나 혹은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 좀 소개 부탁드려요.
1: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0: 어려운 연구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저는 국악을

0: 오래된 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 네.
0: 과거에서 온 음악이지만 우리의 미래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음악이라는 뜻이지요.
1: 네.
0: 국악의 가치는 여러 가지의 층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 축이고 다음으로는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소리로 증언하는 예술이라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예술의 독창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던 이유는
1: 네.
0: 국악의 리듬과 정서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독창성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은 그중에서 교육적 가치를 조금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악 교육이 정서 함양이나 뭐 인성 교육에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함께 호흡을 맞추고 뭐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니까요.
1: 네, 네.
0: 그런데 자기 나라의 음악을 배우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헝가리의 음악 교육자 졸탄 코다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좀 남겼는데요. 아이가 집에서 쓰는 말, 모국어가 있듯이 그 아이에게는 음악적 모국어가 있다.
1: 네, 네.
0: 바로 자기 민족의 음악이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1: 예.
0: 음악 교육은 반드시 자기 문화 음악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헝가리는 1945년부터 이 철학을 공공재에 심었고 지금은 그 주변 국가 전 세계 수십 개의 나라에서 음악 교육이 그 길을 따르고 있는데요.
1: 네.
0: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판소리 한 대목을 또는 민요 한 가락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 한 곡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몸으로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국어가 아이와 세상을 이어주는 첫 다리이듯 음악적 모국어는 아이의 공동체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 다리를 건너본 아이에게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이 자란다는 거죠.
1: 네.
0: 실제로 여러 나라 연구에서도 자국 음악에 대한 애정과 문화적 정체성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 음악적 모국어라는 거는 핏줄로 물러받는 것이 아니고
1: 예.
0: 배움을 얻는 것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1: 예.
0: 요 근래 우리에게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굉장히 많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와 아이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국악을 배우면 국악이 그 아이의 음악적 모국어가 된다라는 거죠.
1: 네.
0: 배움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재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연구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국악 나눔 교실을 제안한 것도 그런 같은 마음에서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국악 이상을 마지막으로 조금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1: 네, 네.
0: 국악은 지나간 시대의 유산이라기보다는 다음 세대의 마음에 뿌리를 놓아주는 교육이고 앞으로는 이제 어르신 돌봄에서 그리고 공동체 회복에서 그리고 지역 살리기에서 노스텔지어가 아니고 실질적인 해법으로 호명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이 연구의 제안이었습니다.
1: 네네.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 교육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혜택을 준다는 것과 함께 당연히 제공하고 그들에게 습득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공공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악의 교육을 상당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4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부는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가 담겨 있어요. 일반인 그리고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좀 솔직하고 뭔가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한데 사람들은 국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0: 일반 관객과 국악인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3주 동안 온라인 설문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1: 네.
0: 일반 관객 한 500명, 그다음에 국악인 한 300여 명, 그래서 저희가 한 800여 명의 응답을 들었었는데요. 몇 가지 문항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네.
0: 먼저 국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공재라고 생각하십니라고 물어봤어요.
1: 예.
0: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1: 공공재라고 했을 것 같아요.
0: 답변이 예. 일반 관객은 97%가 그리고
1: 네.
0: 국악인은 9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 예.
0: 이 답은 사실상 국민적 합의에 가까운 수치라고 말씀드릴
1: 그러네요.
0: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또 하나의 흥미로운 문항이 있는데요. 국악계가 공공적 가치를 잘 반영해 왔는가라는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예.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1: 그래요?
0: 일반 관객은 100점 만점에 한 65점, 그다음에 국악인은 스스로 한 45점을 줬어요.
1: 그러니까 너무 낮은데요.
0: 현장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인데요.
1: 네.
0: 이 두 결과가 이 간극이 이 연구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네요. 정말.

0: 국악이 공공재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네네. 그 가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
1: 그러네요.
0: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아마도 정책의 목일 것 같습니다.
1: 예예.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문 두 문항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정말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양한 설문이 있었겠지만 이제 곧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요.
0: 설문 경과를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첫 번째로 국악의 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존재하고요. 그 두 그룹 모두 95% 이상이 동의했고 공공적 가치 평가도 87점에서 88점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1: 예.
0: 근데 가치 확산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이 90%고 참여 의향도 91%인데
1: 네.
0: 사회적 조건은 갖춰지지 않다라는 결론이 좀 나왔고요.
1: 예.
0: 둘째는 그러나 이 두 그룹이 바라보는 해법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
1: 네.
0: 일반 관객은 직접 누려보는 경험을 원했고 인프라 확대를 꼽은 부분이 37%로 가장 많았었는데요.
1: 네.
0: 반면 국악인은 시스템과 재정을 말했습니다. 재정 확보가 34%로 1위였는데요.
1: 네.
0: 관객은 향유를, 예. 현장은 생태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이 둘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예.
0: 세 번째로의 방향은 분명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두 그룹 모두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는 국악 공연 콘텐츠의 대중복 보급을 꼽았고
1: 네.
0: 국악을 통한 평생교육 확산에 대한 지지가 일반 관객의 73%, 국악인이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수행할 주체로는 모두 국가기관을 지목을 했는데요. 콘텐츠와 교육 그리고 국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 단어로서 설문이 가리키는 방향이 만들어졌습니다.
1: 예예. 예. 결국은 정말로 공공재로서 국악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국가가 역할을 해라.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0: 네네.
1: 참 아까도 마침 국악 교육을 좀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여기서도 또 국악 교육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셨다는 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까지 들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종묘 재례악 중에 전폐의 힘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네.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음악을 우리는 공공재로서 향유하고 있습니다. 종묘제례악 중 전폐희문이었고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문화디자인 자리에서 수행한 공공재로서 국악의 가치와 활용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임 연구원인 유사원 선생님께서 전체 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쭉 연구 용역의 진행 과정을 이제 쭉 훑어왔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5부가 공공재로서 국악 정책 제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제안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연구 용역의 핵심일 텐데요.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책 제안을 한 5개 축으로 구성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제도 개선,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들인데요. 그러나 법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틀을 만들기 위한 굉장한 근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들춰봐야 되고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 동양이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코드들, 서양이 만들어낸 코드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필터링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동양의 문화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동양이 어떻게 보면 서양을 선도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 아니고 어떠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제 울림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인데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은 여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중앙이 관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금은 좀 시대착오적인 뭐 이런 상황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가 얘기했던 문화 다양성에서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표라는 게 다양성 안에서는 조금은 낮은 점수를 좀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 흐름 안에 있는 그 문화적 다양성을 표방하는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낼지, 그거에 대한 굉장한 또 연구들이 있고 정책이 제안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지표 개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을 동양적 시선에서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정말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년 내지는 3개년 안에서 빠르게 조금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 이게 정말 그 지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0: 검증도
1: 테스트베드,
0: 해야 되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기간, 뭐 그러니까 넓은 스펙트럼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되고, 되돌아보고 또 수정해야 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네 번째로는 중앙 지자체

0: 사업들에 대한 개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공공성, 공공기관들의 공공성 확대가 세계적 흐름 안에 어떤 식으로 흡수되고 그다음에 또 어떠한 파생되는 사업들이 만들어질 건지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고민으로 저희가 좀 담아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시대는 소위 말해서 이 모바일과 AI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걸맞는 홍보 미디어, 어떠한 홍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를 알리는 작업들. 네. 저희가 연구보고서에 제안 드리는 거는 정말 그냥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 네네. 결국 공공재로서 국악 정책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해 주셨는데 아까 사실 대담 중에 효 콘서트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제안 사항이 언뜻언뜻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도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좀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가 담았던 정책 제언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법 제도에서는 국악진흥법과 문화유산법 등의 국악의 공공성과 공익적 활용을 명문화하자는 것, 그리고 교육 쪽에서는 초등학교 국악교육 의무화, 네. 국악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제안을 드렸고요. 국악원에는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국악평생교육아카데미, 그리고 매년 국악공공성 연구과제를 정례하자는 제안을 담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또 선생님이 여쭤봐 주시니까 하나 저희가 좀 좋은 제안으로 드렸던 거는 네. 이제 중앙부처가 이제 국악원과 우리의 그 부처 안에서 하는 일들 말고 부처끼리 연계하는 이제는 사회적 환경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다 보니까 문체부도 보건복지부하고 협력하는 네. 노인 돌봄이라든지 치유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회 치유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게 좀 확장되는 정책들을 좀 제안을 드렸고 예. 그게 이제 노인 돌봄이라는 거는 돌봄 시스템 안에 복지적 정책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그들을 학습하고 네.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양시설의 복지관의 대상 뭐 국악 돌봄교실 지원을 좀 확대하자는 내용을 드렸었고요. 네. 치유 프로그램도 뭐 2030 세대들이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으니까 그런 앰비언트 국악 명상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조금 다부처 협력 사안으로 네. 정책 제안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1: 네네. 아까 왜 효 콘서트도 강조하셨지만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너무나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 또 청년층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위기 이런 부분에 많이 좀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우리 국악방송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꽤 많이 있던데 이거 제가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0: 아유, 당연히 국악방송에서도 이렇게 주셨는데 또 국악방송에 드렸던 제안들을 제가 좀 꼼꼼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저희가 국악방송에 드린 제안은 연구에서 국악방송은 사실 단순한 송출 기관이 아니고 국악과 대중을 잇는 문화적 통역자로서 저희가 좀 명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방향을 크게 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네. 국악의 인문적 깊이를 전하는 국악 인문 강좌 스페셜, 해외 출신 방송인들이 참여하는 국악 비정상회담 그리고 국악의 공공성을 좀 높이는 국악 세상 속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국내 거주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뭐 신기한 국악 세상이라든지 네. 프로그램 명은 다 가칭이죠. 뭐.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전국의 국악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조금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막 이런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뭐 동아리 경연대회 같은 거를 좀 제안을 드렸고요.
1: 네.
0: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민속예술축제 그게 이제 좀 더 확대되는 버전으로 좀 말씀드려서 시민이 국악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의 굉장한 확대를 좀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둘째는 채널 확대입니다. 교육방송, KTV, 국회방송 그리고 아리랑 TV 같은 국가 공공 채널들과 좀 손잡고 아까도 이제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네.
0: 그래서 국악 지식 채널, 국악 평생 배움 같은 프로그램을 좀 함께 만들어 가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해서 국악방송이 만든 콘텐츠가 국악방송 안에만 있지 말고 공공 채널로 좀 흘러들어가는 것
1: 네.
0: 그것이 공공재다운 유통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악방송이야말로 국악 공공재로서 국악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파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니까 누가 네. 들어도 다른 사람의 몫이 줄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자체가 공공재로서 국악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단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국악방송의 다음 10년을 좀 설계하는데 굉장히 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1: 정말 이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자부심이 확

0: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공공재로서 국악을 실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지금 국악방송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인 그런 사업 제안들도 좀 해주셨는데 국악방송에서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연구 용역 결과를 주목해 봐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구나 아 우리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는 그런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참 큰 연구 또 아주 의미 있는 공공재로서의 연구를 해주셨는데 연구하시면서 어떤 느낌 어떤 소회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 아,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구가 또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음에 또 굉장히 뿌듯합니다. 국악은 국악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했었고 네. 그렇기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국악을 내 것으로 좀 느껴주신다면 이 연구가 어떻게 보면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네. 참 앞으로도 계속 이 현장과 또 연구를 오가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선생님의 활동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K-아츠 크리에이티브 유사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유익한 자원이라는 국악의 공익적인 성격은 문턱은 낮지만 품격은 높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널리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악방송에서 국악을 어떻게 더 널리 활용하고 보급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연구의 현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수재천 1장 4장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정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눈물을 참으면 병이 된다. 울고 싶을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라도 실컷 울어야 한다. 웃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판에 나가서 실컷 웃어야 한다. 가슴 속에 뭔가가 쌓이지 않도록. 홍신자 씨의 책 생애 마지막 날까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940년생으로 세계적인 무용가이자 작가로 살아온 분의 말이라 가슴 속에 뭔가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인생 선배의 따뜻한 조언으로 다가옵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는 것, 그렇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주는 것도 사는 데 필요한 용기겠죠? 오늘도 함께 걸어요.

수풀님의 나의 마음은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6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치열하게 걸어온 한 주를 이제 좀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시간, 그게 주말인데요. 지난 한 주 애썼다고 나를 다독이면서 동시에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보낼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다음 걸음이 그래도 좀 한결 단단하지 않나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려가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을 나눠주실

수 있거든요. 다시 듣기와 재방송으로요. 다시 듣기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눠주세요. 다운 소리의 밤의 무지개 듣겠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 취업도 죽어도 관계도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게 요즘 청년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 막막함 앞에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

0: 같이 그리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 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청년센터장 김태진입니다.
0: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청년공간, 동네 주민을 만든 창립자이자 광주 청년센터를 이끌고 있는 센터장이신데 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광주 청년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청년 공간을 만들며 청년 활동을 시작한 지는 이제 어느덧 12년 차가 됐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항상 표현하거든요.
0: 네.
1: 네, 어쩌면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출산을 한 달 앞둔 예비 아빠 김태진입니다. 네.
0: 광주 청년센터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어떤 곳인가요?
1: 쉽게 표현하면 광주의 청년 정책들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제 흔히 청년 정책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 두 곳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0: 네.
1: 2015년도부터 운영이 시작이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활동가들 그리고 유관 기관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광주 청년센터가 청년센터 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라고 들었거든요. 작년에 이미 10주년 기념 행사하셨네요.
1: 네, 전국에서 네, 가장 먼저 먼저 생긴 청년센터이고요.
0: 네.
1: 아주 신기한 거는 네, 작년에 이제 10주년 행사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분들, 활동가분들 모시고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15년도에 생겼을 때 제가 그 오픈 기념 강연을 제가 있었어요.
0: 네. 그때는 센터장님이 아니었고.
1: 네. 강연자로 네. 이제 축하하는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0: 네.
1: 10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센터장으로 이 10주년 행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네. 됐습니다.
0: 센터장님 개인 얘기가 저는 좀 궁금한데 아까 뭐 직업이 뭐 10개도 넘는다 그러셨지만 보니까 원래는 대기업에 다니셨더라고요.
1: 네.
0: 아니 근데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왜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신 거예요?
1: 그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 매우 구체적입니다.
1: 네. 네. 어렸을 때 저희가 그 집안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고등학교 제가 입학하면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0: 네. 예,
1: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수능도 망치고 네, 서울로 올려놓고 했는데 이제 수능 망쳐서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수시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대학생을 보낸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때는 이제 목표가 이름 있는 뭐 회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정도의
0: 네.
1: 목표를 가지고 대학생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대기업에 이제 공채로 합격을 한 거죠.
0: 네.
1: 26살 나이에.
0: 네.
1: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0: 엄청 빨라요.
1: 네, 빠른
0: 사실
1: 편이었죠.
0: 되게 빠른 거거든요.
1: 네.
0: 네.
1: 근데 한 1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취업이 목표가 돼서 운이 좋게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0: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요거를 위해서였나?
1: 네.
0: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1: 네, 그냥 뭐 하나의 부품이 된 느낌이 이제
0: 네네.
1: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좀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회사는 또 들어오면 되지. 한번 이제 네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0: 붙어 봤으니까.
1: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다시 회사라는 곳을 들어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28살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커피 트럭을 만들었어요. 커피 팔 수 있는 트럭을 만들어서
0: 아니 제가 지금 친구들이 미쳤다고 안 했어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미쳤다고 할 사람이 없었죠.
1: 그 친구 빼고는 다 미쳤다고 했죠. 네. 또 취업이 될 것 같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0: 네.
1: 하여튼 이제 그 친한 친구랑 커피 트럭 만들어서 커피 팔면서 이제 28살 때 이제 전국 일주를 하고 나니까 그게 벌써 15년 전이거든요.
0: 네.
1: 너무 많은 게 변해버렸죠. 삶도 변하고 삶에 대한 기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그때 바뀌어버렸습니다.
0: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1: 네, 맞습니다.
0: 경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1: 네.
0: 어떤 걸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1: 네,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도 않고
0: 그렇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여행을 하시다가 또 국내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이분이 또 세계 일주를 하셨어요.
1: 네.
0: 어떻게 하셨어요?
1: 이제 커피 트럭으로 정

0: 중국 일주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이 이제 들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방황을 좀 하다가 그때 이제 한국 나이로, 예전 한국 나이로 이제 서른 살이 되던 시점이었는데,
1: 아직도 어리네.
0: 네, 그때 당시 이제 어렸죠. 이제 뭘할수 있을까? 근데 그때까지는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권도 없는 상태여서, 워킹홀리데이로 좀 해외를 나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은데? 라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1: 네.
0: 네, 이제 해외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1: 그 친구랑 같이 가셨어요?
0: 아니요,
1: 아니면
0: 그때는 이제 혼자, 예, 여행을 했고요.
1: 혼자. 네.
0: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해외 나가서
1: 네.
0: 돈을 벌었어요.
1: 네.
0: 네, 해외 나가서 워킹홀리데이로 돈을 벌고, 두 번에 걸쳐서 한 30개국 정도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미쳤다고 안 하고 부럽다고 했을 것 같아요.
0: 생각보다 그때도 근데 제 삶을 막 응원받거나, 그냥 물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처음에 이제 커피트럭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그때까지도 다 아마 그 진로에 대한 걱정들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너 갔다 와서 뭐할 거야?
1: 갔다 오면 너 서른
0: 네,
1: 넘어가는데.
0: 이제 나이가 점점 취업하기 더 힘들어질 건데, 이제 뭐할 거야? 라는 걱정들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때도 그분들은 과연 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계속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던
0: 네.
1: 거겠죠. 네. 이제 그렇게 갔다 오셔서 청년 공간 동네 줌인을 만드셨어요. 이건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1: 네.
0: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전까지 사회가 시키는 대로 애써서 그거 따라가려고 애를 썼던 그냥 청소년 청년이었죠. 근데 회사 다닐 때 오히려 만족스럽지 않았고,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여행을 할 때는 너무 행복했고 만족스러웠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 갇혀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경제적으로도 넉넉치 않았었고, 수능도 한 100점 정도 떨어졌고, 수능도 망했고. 근데 그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또 성공까지도 할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수능 못 봤다고 극단적인 선택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뭘좀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귀국을 했던 것 같아요. 2015년도 2월 달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할수 있을까 대체. 일단은 그들이 좀 편하게 올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1: 네.
0: 공간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 공간을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0: 어렵기도 한데 일단 돈이 필요하죠. 네.
1: 그니까.
0: 저는 이제 벌어놓은 돈은 없고
1: 네.
0: 여행하면서 다 쓰고 왔기
1: 네.
0: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업이란 걸 택했어요. 근데 이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면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1: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창업을
0: 네,
1: 하셨구나.
0: 아주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1: 네.
0: 이제 청년 공간, 이제 동네 줌인이라는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1: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0: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운영을 했죠. 일단 공간을 기반으로 운영을 했고요.
1: 근데
0: 네.
1: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으셔서 대출까지 받아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청년들이 찾아오던가요?
0: 운이 좋게도 아주 요상한 놈이 지역에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스토리도 있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곳에 이제 강연도 다니기 시작하고, 언론들도 계속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진짜 좀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좋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 정책 만드는 작업들, 뭐 청년 관련된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청년, 청소년들 수만 명 만나온 것 같아요. 네, 만나오고, 저희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진행했거든요.
1: 네, 보니까 장수 사진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0: 네, 공간 운영하면서 움직이는 스튜디오라고 또 트럭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이 트럭을 만들었어요.
1: 또 커피 트럭의 이 연장선으로.
0: 네, 그 커피 트럭 했던 친구랑 같이 네, 트럭을 또 만들어서 공간 운영도 하면서, 이제 저희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수 사진 프로젝트인데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
1: 어디든지
0: 같은데, 네,
1: 가서.
0: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 이제 장수 사진 찍어드리는 일을 이제 한 10년 정도 했고요. 한 1000분 정도는 그래도 장수 사진을 선물을 해드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또 광주는 영구임대 아파트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 입주시키는 프로젝트.

0: 또 시작이 돼서 재밌어 보여서 저도 이제 입주를 해서 청년 입주자 대표하면서 지금 50명의 청년이 또 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 또 몇 년간 운영하기도 했고요.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프로젝트 좀 많이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현재는 한울이라는 당사자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자립준비 청년들 한 50명 정도가 네.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다가 이제 광주청년센터 센터장을 하시게 된 거네요.
0: 네.
1: 발음상 동네 주민인데 그냥 들으면 왜 주민들 같잖아요. 동네 주민.
0: 네. 맞습니다. 네. 중의적으로.
1: 네. 동네 주민이 어떻게 센터장이 돼서
0: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서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다가 이제 광주 청년센터 센터장을 하시게 된 거네요.
0: 네.
1: 발음상 동네 주민인데 그냥 들으면 왜 주민들 같잖아요. 동네 주민.
0: 네, 맞습니다. 네. 중의적으로.
1: 네. 네. 동네 주민이 어떻게 센터장이 되셨어요?
0: 아, 네. 원래는 이제 동네 주민이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40대로 넘어서는 시점이었고 2024년도에 반 안식년을 취했어요. 아예 이제 일을 안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쉬면서 그때 좀 고민했던 게 24년도 초에 아내랑 아프리카를 5개국 정도 여행을 했었거든요.
1: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0: 네. 근데 아프리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가 아프리카 가서 좀 살아볼까라고 제안을 해서 아프리카 너무 좋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꾸 후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센터장이라는 역할 요구들을 좀 해와서 저도 이제 고민의 시점이었을 거잖아요. 그때 근데 또 코끼리 협동조합이라는 뭐 동료이자 또 지역 또 아주 친한 동생들이 청년센터라는 곳을 위탁을 받으면서 이제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센터장 역할을 잠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게 됐습니다.
1: 아프리카 가셨어도 거기서 아프리카 청년들을 위해 뭘 하셨을 거예요.
0: 한국과 교류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1: 청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일할 것인가 한국에서 일할 것인가 그 차이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코끼리 협동조합은 뭐 어떤 곳인데요?
0: 코끼리 협동조합은 그때 당시에 대학생 청년들이 좀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이제 회사인데요. 직접 아이디어를 좀 실험하고 지역의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활동이 메이커스페이스 활동인데요. 메이커스페이스 하면 뭔가 막 만드는 3D 프린트 막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실 건데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걸 좀 넘어서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버스 기다릴 때 도착 예정 시간 이런 거 뜨잖아요. 근데 저기 섬 같은 데 가보면은 배들이 언제 오는지 이런 시간 확인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안에 가서 또 코끼리 협동조합 친구들이 배들이 오가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에 꼭 필요한 문제들을 직접 만들면서 해결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음악을 한 곡 들을 텐데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변해가지고 우리 센터장님이 마흔이 넘으셨지만 아직 청년인 시대인 것 같아요.
0: 네. 계속 속 없이 청년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요즘엔 너무 수명도 길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지만 지금도 약간 청년의 기분 들고 아직은 사회가 40대 초반까지도 청년 취급을 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요?
0: 지역에서는 아직도 뭐 어디 모임 가면 막내인 경우가 많았어요.
1: 네.
0: 강제적으로 청년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지금 70대도 언니 오빠잖아요.
0: 그렇죠. 이제는 나이로 근데 청년을 구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라라비의 꿈을 걷는 코끼리.

0: 라라비의 꿈을 걷는 코끼리 들으셨습니다. 광주 청년센터가 그동안 해온 일들 좀 여쭤보려고요. 청년 다시 봄이라는 포럼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1: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청년 다시 봄은 지역의 그 광주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민간 단체가 있어요. 청년 활동가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그곳과 같이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요즘에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네.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 정책 좀 이슈를 선제적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좀 진단하고 청년의 삶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좀 탐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담론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5년이 조금 넘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네. 또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청년센터 활동가들이 좀 위기감들을 좀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의 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0: 작년에 좀 재밌는 거 다루셨더라고요. 청년의 사회적 고립.
1: 네.
0: 네. 그

0: 얘기 좀 들어볼까요?
1: 네, 지난해에는 이제 뭐 청년의 사회적 고립만 다룬 건 아닌데 사회적 고립 문제를 많이 다뤘고요.
0: 네.
1: 네, 그걸 시작으로 뭐 요즘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양극화 문제들, 불평등의 문제들, 그거와 연계된 민주주의 과연 건강한가 이런 문제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또 마지막 강연으로는 이제 청년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확장된 지가 한 10년 정도 딱 됐거든요.
0: 네.
1: 2015년, 16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청년 정책이 이제 양적 확장을 해오는 시기여서 광주 역시 이제 10년이 된이 시점에 과연 괜찮은지 네.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마지막 강연으로 해서
0: 네.
1: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0: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강연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살짝 그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그 기억나는 거는
0: 네.
1: 강연 내용보다는
0: 네.
1: 저는 그 순간이 좀 떠올라요. 한
0: 네.
1: 순간이
0: 네.
1: 경희대 김만공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0: 네.
1: 고립된 청년들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울컥하신 거죠. 이제 한참 동안 그래서 이제 네, 강연 진행을 못 하실 정도로. 근데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40대가 돼서 그런지 강연하다가도 저도 울컥울컥해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크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개인의 탓, 네, 개인이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뭔가 사회가 계속 말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0: 네가 너무 약해서 그래.
1: 네,
0: 이런
1: 더
0: 식으로.
1: 열심히 안 해서 그래.
0: 네.
1: 이런 것들의 미안함이, 그거를 이제 보는데도 저도 이제 너무 공감이 돼서, 그 순간이 이제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고요.
0: 네.
1: 뭐, 연결돼서, 뭐,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의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결국 이런 구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청년 불평등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함께 논의하고
0: 그렇죠.
1: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이런 이제 논의의 장을 통해서 또더 네, 느꼈습니다.
0: 네. 그 구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들의 구직 부담 덜어주는 거 이런 것도 하신다고요?
1: 네, 저희가 뭐 구직 부담을 좀 줄여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구직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이에요.
0: 네.
1: 그래서 뭐 쉽게 표현하면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0: 네.
1: 매달 1일에 선착순으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몇 시간 안 돼서 보통 이제 마감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0: 아니, 그러게 속상해요. 뭐 시험 보는데도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다.
1: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요즘 안볼 수도 없는 분위기이기도
0: 네.
1: 하고요. 네.
0: 근데 마치 기관이 시험 문제 내고 돈 버는 것처럼.
1: 네.
0: 네, 그거 시험 보려면 다또 돈을 내야 돼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지원 범위가 넓더라고요. 원래는 좀 어학 위주 아니셨어요?
1: 어학도 했는데
0: 네.
1: 뭐 굳이 표현을 하면 국가 자격증 중심 그리고 어학 중심이었는데 요즘에 이 민간 자격증도 너무 많기도
0: 너무 많아요.
1: 하고
0: 네.
1: 국가 자격증으로 이 커버가 안 되는
0: 네.
1: 영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민간 자격증 중에 또 국가 공인이 되는 민간 자격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전에는 뭐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이게 하나만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필기 실기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청년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도움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0: 정장도 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1: 네. 뭐 저희 청년센터 하는 일을 너무 조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면접 보시는 분들 중에 정장 없으신 청년분들도 많더라고요.
0: 많죠.
1: 그래서 저희가 무료 정장 대여도 하고 있고요. 또 취업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이력서 사진 촬영도 무료로 해드리고
0: 네.
1: 있고, 또 요즘 그 취업 준비하는데 누군가한테 이 멘토링 받고 컨설팅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일일이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뭐 NCS부터 시작해서 그 취업 준비를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0: 네.
1: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온라인 취업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광주 청년센터다 보니까
0: 네.
1: 전남 광주 이제 통합특별시에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제 홈페이지 가입하면은
0: 네.
1: 그걸 다 무료로 무제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사는데 거기 가서 취업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네요.
1: 안타깝게도

0: 근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네. 지금 전국에 청년센터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또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청년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어떤가요?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요?
0: 그 광주청년센터가 이제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광주청년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청년센터 와서 이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이 수치까지 합하면 한 90% 정도는 그래도 광주청년센터라는 것을 들어봤다.
1: 네.
0: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줬고요. 근데 뭐 이제 이용률로만 보면 이용 경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30%대까지 이제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게 광주 청년센터는 광주 전체 청년 정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예산으로만 보면 저희가 200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결성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간도 저희가 엄청 넓게 막 건물 막 이런 큰 건물 이런 거 아니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다해의 청춘가 함께 듣죠.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지도는 뭐 90%를 넘어가는데 이용률은 그보다 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요?
1: 단순히 이제 청년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지금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전국 예산이 3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0: 네.
1: 정책 예산이 엄청 많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체감할 수 있게 청년들이 정책들을 다시 구조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좀 힘들다면 지역에서라도 좀 청년 정책들을 좀 잘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할 곳이 청년센터
0: 밖에 없군요.
1: 네,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현재 상황에서는.
0: 네.
1: 그래서 그러한 이제 중간다리 역할, 플랫폼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년분들도 더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지난해 그 청년 다시 봄 그 포럼에서 우리는 과연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걸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다고 들었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의 성과들이 있었죠. 양적
0: 네.
1: 확장도 해왔고
0: 네.
1: 또 꽤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체감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해결하는 속도보다 문제가 커지는 속도가 월등히 빨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예를 들어서 해결 속도가 100이라고 하면 문제가 늘어나는 속도가 200인 거죠.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냥 느꼈을 때는 청년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늘어나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0: 네.
1: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라도 저는 청년 정책들이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대응이
0: 늦죠.
1: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0: 네.
1: 행정이나 정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청년 정책이 있어서는 좀 실험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은둔 고립 청년이나 아니면 뭐 니트라고 하죠. 뭐 일도 안 해, 교육도 싫어, 직업 훈련도 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거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센터장님은 생각하세요?
1: 일단은 지금 뭐 은둔고립 그리고 뭐 니트 청년들,
0: 네.
1: 자립준비 청년들, 가족 돌봄 청년들,
0: 네.
1: 그리고 뭐 경계선 지능 청년까지 뭐 지금 다양한 청년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항상 하면서도 청년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삶의 요소들이 다 뒤엉켜 있어서라고
0: 네.
1: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경제, 뭐 일자리, 주거, 뭐 교육 문제, 지역 불균형, 뭐 문화 등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청년 문제다.
0: 네.
1: 근데 지금까지는 정책이나 이 행정 구조상 다 따로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주거에 대한 고민은 뭐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뭐 복지 관련해서는 뭐 문체부에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아니 보건복지부죠. 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체감도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라도 이제 최근에 뭐 대통령님도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더욱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들이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사회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쪼개는 건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통합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어린 시절에 여러모로 뭐랄까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 센터장님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나는 뭐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시에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만 있었다면 아니면은 사회가 나의 이런 부분만이라도 좀 그 지원해 줄 수 있었다면 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라도 있었다면 뭐가 가장 좀 필요하다. 이것만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하셨어요?
1: 다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고,
0: 그러니까 네.

0: 아버지도 안 계시고
1: 네.
0: 또 외아들이에요.
1: 네.
0: 형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문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롤 모델을 찾기도 너무 어려웠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뭐 수십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을 했지만 넉넉할 수가 없잖아요. 등록금은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장학금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생활비들이 계속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그때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김태진의 미래를 보고 뭐 그게 몇천만 원이 됐든 좀 빌려주면
1: 투자를
0: 좋겠다.
1: 좀 해줬어요.
0: 네.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이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다 정책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면 좋을 부분인 거죠. 일부는 또 정책적으로도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청취자분들 중에는 나도 청년센터 가보고 싶다 하는 분 계실 텐데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0: 저는 이제 광주 지역에서는 항상 그 말을 해요. 지금 광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한 100가지 정도 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다루고 있는 저도 100가지를 다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일반 청년분들은 더이 나한테 맞는 정책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청년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맞춰서 저희가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청년센터는 이런 정책 상담을 좀 작년부터 이제 좀 실험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흐름이 이래요. 네, 청년센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국무조정실인데 국무조정실에서도 전국의 청년센터한테 이 정책 상담 기능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도 이미 하고 계시는 청년센터도 많은데 내년이 되면 진짜 훨씬 많은 청년센터에서 이런 정책 상담 기능들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에게 일단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도 가보시고 대부분은 공간 운영 이런 거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서 또 익숙해져야 한번 찾아가 봐야 또 이용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지나고 나니까 그 우리 센터장님의 청소년기에 내가 그 생각은 안 했어도 되는데 내가 그냥 나를 더 믿었어도 되는데라든가 아니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고 지금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0: 네.
1: 형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랬지만 내가 그때 누구 어른을 좀 찾아가서 조언을 받을 걸. 아니면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 형제가 없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우리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0: 그렇죠. 네. 지역에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엄청난 큰 힘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끗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좀 먼저 손 한번 내밀어 주시면 주변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른분들이 또 생각보다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면 결국 그때는 그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회가 시키는 거를 따라가야만 된다는 그 의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어떤 선택을 해볼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과정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과정 이런 거 질문들은 없잖아요.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뭔가 좋은 거.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떤 일을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좋아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없이 그냥 남들보다 그냥 좋은 직업. 요렇게 자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청년들한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 자체가 사치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너무 치열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정책적으로 저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0: 이제 탐색도 해보고 또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도 제공해주고,
1: 네.
0: 근데 어떤 시도로 했는데 또안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랬을 때 다시 또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게 그런 실패에 대한 안전망도 만들어주고, 이게 저는 정책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정책들은 자꾸 문제만 바라보거든요. 주거 문제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여기에 계속 매몰되면은 플러스 알파의 어떤 좋은 사례들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쪽에도 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부모님들은 청년들이 경험을 할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는 청년들이 경험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청년들은 용기 있게 사회의 부품이 되고 기업의 부품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스스로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경험을 좀 용기 있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센터장님이 조금 다른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진짜 크게 달라졌다 하는 거 있으세요? 끝으로 그거 듣고 싶어요.
0: 네, 뭐, 좀 전에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그러니까 커피트럭 시작하기 전까지, 28살까지의 김태진의 삶은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려고 애썼던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속에 김태진은 없었던 거죠.
1: 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김태진은 있지만 진짜 김태진은 없었다.
0: 네.
1: 네.
0: 근데 그 이후로는 아주 우연치 않은 거죠. 그냥 회사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잠시라도 좀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 재밌게 살아보기 위해서 여행이란 걸 택했을 뿐인데, 그 잠깐의 이제 한 번의 선택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살아도 틀린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은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의 삶은.
1: 네.
0: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 청년들한테 진짜 그냥 도전해봐 라고 하기 참 쉽지 않은 사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적어도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선택하고 도전하지 않더라도, 아,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일까? 나 누구랑 있을 때 행복하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1: 네.
0: 생각보다 그 사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려고 애썼던 삶에서는 그 질문들이 잘 스스로한테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라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된 다음에 그 이러한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뭘할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회 안에서 내가 뭔지를 찾고 그리고 나서 나는 없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순서도 잘못됐고,
1: 네.
0: 그 과정도 내가 또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건데, 그거보다는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1: 네.
0: 이걸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네, 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행복 지수가 괜히 그 낮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0: 대한민국에.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님과 좋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쌍화차 언더락의 어랑타령"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센터를 아는 것과 센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 사이에 아직 거리가 있다 하는 얘기 생각나시죠? 좋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막막함을 견디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이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0: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내가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은 남들 눈에 보이는 내 얼굴과 다르다고 하죠. 거울을 통해서는 언제나 좌우반전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거울이 평면이라 거기 비친 내 모습도 평면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게나마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어쨌거나 거울이 있기 때문이죠. 겉모습은 거울이라도 있어 비춰보지만 내면의 내 모습은 스스로 알기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내 마음을 닮은 음악이 흐른다면 잠시나마 나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9월 6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정혜석의 소리 수군가 중 토끼 화상부터 고고천변으로 출발합니다.
1: 별주부 황공대할 신우충성 유아야 목을 들였다 움츠렸다 진태를 마음대로 하옵고 홍문현 번개 쓰던 버리방패가 싸웠고 강상은 중덩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와 인간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토끼 화상이나 자세히 빌려주옵소서. 그 말이 옳다하고 토끼 화상이 되었던가 보더라. 화상이자 불러라. 화궁을 불러라.

0: 그대여 꼭 이 화상을 그린다. 연소왕의 황금대 미인 그리던 영화사 남국천자 능어리 1월 그리던 화사 홍제영유리 청년 금소초파 거부견정 오징어로 먹가라 양두화피를 덥석 불어 감채응채색을 두루묻혀 팽등설화 간기상 그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기간어 경겨보던 눈 그리고 난초지초왠가 향초 따먹던 입 그리고 두연행 모체제울째 소리 듣던 귀그려 공내방장 운부중어 내잘 맞던 코 그리고 대한음동 설안풍 방풍 은은털 그리고 신롱씨 백주야고 이슬을 털던 꽁지에 그려 두 귀는 쫑긋 두 눈 도리 도리 호리 늘씬 꽁지 몇 독차 변은 정산이요 변은 녹순이 녹수 정산 후배 구분장 송신을 흐진 양유속 들락 날랑 보락가락 앙그주 주먹 선든 양은 남이 사를 입발준 텐들지어 으스덜 쏘냐 아나별주 부야 니 가지고 나가거라
1: 별주부가 화상을 간직할지 목을 쑥 빼고 뒷덜미에 딱 넣고 목을 쑥 우물어놓으니 물암전 젖을 빼 없지. 용왕께 국궁사배 가지거니 용왕이 하는 말이 별주부가 세상에 나가 토끼를 구해 과인의 병을 축초할진데 수궁을 반분한들 무슨 한이 있으니까. 어쨌든 신우 충성 보옵소서 국궁사배 가지고고 집으로 돌아오니 또 이별할 일이 있던가 보더라. 처자식과 이별을 하는 뒤 여보소 마누라 예 나는 용왕 폭명사신으로 토끼를 잡으러 세상에 나가되 마누라를 잊지 못하고 가네 이웃집 남생이란 놈이 그놈이 생긴 것이 꼭 나를 닮았고 그놈의 새끼가 우모하기 짝이 없으니 대관절 가까이 붙이들 말소 별주부 암자리 거동을 보소 물뿌리 같은 곡궁기로 숨을 쉬고 녹두 같은 두 눈을 깜짝깜짝 거리며 채가여 하르르 말이 나리님 제위 중 허시고 연기로 중 허시거나 소연 경박자 피루 허신 말씀으로 못 잊고 간다 허시니 마음이 도리어 미안이요. 나라를 위하여 세상 나가시면 조금.

0: 웃음 될 줄을 모르시고 노류 장하같이 말을 쓰부르시니까 충신제가의 충신이요 열려지가 열려로다. 아 가죽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니 내 세상에 나가 토끼를 잡는 것이 무슨 걱정이 될꼬. 마누라 내 걱정 않고 다녀오리다. 그런데 그 옆집 남생이를 꼭 조심하렸다. 수정문 박성 내놔라. 경계 무궁을 좋다. 고고천변 인류농 부상의 둥실 높이 떠 양국의 차질한 개벌을 복으로 돌고 돌아 이장 좋은 개짓고 해안동 구름이 떴구나 놓아 날아서 물대고 부평군 불이 동실 어룡 잠자고 자유세 펄펄 날아든다 동쟁제처럼 반시초 금소 초파가 여기라 앞발로 명발을 찍어 당겨 뒷발로 장랑을 당당 이리저리 저리오리 방금 당실 높이 사이변 바라봐 지광은 일천리 파광은 천일세 천예모산 세별봉은 거룩박 그 한벌고 해소상의 일천리 안하구의 경계라 오천안의 동남으로 버렸고 근고난 의하야 이라고 둥실 높이 떤 남포로 가는 점에 간딸 무관수 초이와 어른이여 모래 속에 가만히 엎저 전복만 학을 바라봐 안경 내 구름 속 항선이 돌아 입고 칠보산 비루봉은 허공이 솟아 해산파물차 산은 정 높고 경수무풍의 야자파 불은 술렁 깊었네 본산으라만 북한은 점점 낙하는 동동 장송은 낭낭 진자무풍 버진 떡갈 다리몽도 줄렁골 모랄 여름농골 능수 버드러번 난고 봄이자 지자 감가대추 가진가무골 그려지고 뒤틀어졌다 구부 중중 감겼다 또한 경계를 바라봐 제어다 보니 마낙 천봉이요 내려 구부 보니 벽사지라 이 구부 늙은 장성 광풍을 못 잊어 우절우절 춤을 출제 또한 경계를 바라봐 본산은 아마 근산은 중중 기암은 청배산이 우러 천리 지내 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 저 골물이 살살 열이 열도 골부로 한두 합수 찾다 전방자 지방자 월덕조 구조 방울이 벗금지어 걷는 평풍서이다 아주 꽝꽝 마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인 아마도 내려구나 이런 경계가 또인나
1: 정회석의 소리 수군가 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부터 고고 천변 함께 들으면서 9월 6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음악, 사나이의 외침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휴마라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정성껏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서한범의 피리, 서한범류 피리산조입니다. 피리산조는 조선 말기 명인 최응래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죠.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은요. 현재에는 4개의 유파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유파에는요. 이충선류, 정재국류, 박보문류, 서영성류 피리산조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서한범류는 이충선의 가락을 서한범이 체보하고 정리하여 완성한 피리산조인데요. 오늘 서한범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비단은 옛 사람들에게 부의 상징처럼 여겨진 옷감이죠. 지금까지도 매끄럽고 고운 것을 비단결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명주실로 짠 광택이 나는 피륙을 통틀어서 비단이라고 부르지만 비단에도 많은 종류가 있고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단의 이름이 끝도 없이 나열되는 휘몰이 잡가 비단 타령이죠. 청색, 홍색, 우화잡색, 당물, 당천, 거래시에 동경천이며 남경천, 동양천이며 서양천이라. 비단 타령은 이런 사설로 시작돼 중국과 우리나라의 옛 비단 이름을 있는 대로 모아 엮어 부르는데요. 되게 휘몰이 잡가 사설이 해학적인 것과 달리 비단 타령은 진귀한 비단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사설이 중심을 이룹니다. 온갖 종류의 천을 나열한 뒤에는 귀신을 쫓아버려야 한다면서 경을 읽는 것으로 노래가 마무리되는데요. 옛날에는 여러 지역의 비단을 많이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비단에 귀신이 따라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비단 타령에 귀신 쫓는 사설이 붙게 된 것은 아닐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럼 휘몰이 잡가 비단 타령을 임정란의 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발명주 세명주 내주 포주 합사주 분주 수주 알랑주 은주 생주 삼동주 남방사주 자원주 빛이 고운 팔랑주 색이 좋은 심낭주 유문수주 가계주 철

불갑사 방생초 진라사 을라사면 운조사 별문간사 진간사 모사교사 월라사 비사주사 나통사 진공단 목공단 진궁초 목궁초 진숙소 목숙소 진법단 목법단 진교직 목교직 모직나직 사롱직 당목광목 옥당목 일목진목 서양목 본목

휘몰이 잡가 비단 타령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임정란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악기 맞히기로 진행되는데요.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악기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남김은 왜 여러분의 연주 웃다리 풍물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오늘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원나경의 해금 연주 화초사거리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곱게 잘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 사연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5055님 풍류가 좋다. 5시 첫 곡 풍년가 이강토의 풍년이 네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사설까지 보내주셨어요. 5055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8878님 풍년가 올해도 풍년이길 기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8878님 우리 애청자님도 앞으로 남은 2026년 삶의 풍년 풍년 나시기를 소원 드려요. 그리고 전영미님 풍년가 오늘도 정답. 네 감사합니다. 재방송 때에도 보내주셨네요. 5205님 풍년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3401님 풍년가. 네 모두 정답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정답 보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잘 챙겨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꼭 보내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다시 이어갈게요. 박병천의 구음 용신풀이입니다. 박병천은 진도 시킨 곳의 예능 보유자셨죠. 소리에도 능하셨지만은요 춤에도 그 기량이 뛰어나셔서 진도 북충의 명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진도 시킨 곳 중 용신풀이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용신풀이란 사주팔자 전체의 기운을 살펴서 불균형을 조절하여 고른 기운을 찾고자 하는 의식이라 전해집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인데 척 준다 죽는데 어떻게 고

물을 많이 오면 강낙세게 한다더라. 왔니다 한세음 보살 은한세금

살든지 또 다 버리고 동네 방네를 무해놓고 저 멀리 가재야.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1: 아니, 청아.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유, 어쩜 혹시 풍류방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 가객이랑 뭐 썸씽 거시기 뭐 혹시 같이 뭐 태평가라도 뭐 부르고 온 게냐?
0: 아니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태평가 말고 다른 여창 가곡을 배웠어요. 아우 썸씽은 무슨 썸씽. 태평가만 빼고 가곡은 전부 혼자 부르는 노래라 저 혼자 연습하고 오느라 늦게 온 거예요. 아유 정말.
1: 아 그런 게냐? 아유 아비는 몰랐잖아. 아니 근데 같이 부르려면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0: 아니요 아니. 일단 남창 가곡이랑 여창 가곡은 청이 다르고 노랫말도 달라서 같이 부를 수가 없사옵나이다.
1: 아이 그래? 아이 진정 그렇단 말이야? 아유 그거 안 되겠구나.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말이야. 풍요 사절을 한번 확인해봐야 쓰겄다.
2: 네 오늘도 풍요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전통 가곡은 남창 가곡이 26곡, 여창 가곡이 15곡 전해지는데요. 현재 남창 가곡으로 불리는 악곡들이 더 먼저 형성된 기본 악곡이었고 그 악곡들을 토대로 조선 후기에 와서 여성이 부르는 가곡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창 가곡의 선율을 여성의 음역대에 맞게 변주하려니 변주가 어려운 곡들은 제외돼서 남창 가곡은 26곡인데 여창 가곡은 훨씬 적은 15곡만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변주되는 과정에서 여창 특유의 발성과 선율 특징이 가미되면서 남창과는 다른 가락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러니 악곡명이 같다고 해도 남창 가곡과 여창 가곡은 선율의 특징이 다른 별개의 악곡입니다. 노래 발성법도 남창 가곡과 여창 가곡이 다른데요. 특히 여창 가곡에선 남창 가곡에는 쓰지 않는 속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이준화의 노래로 여창가곡 개면조 평농 북두칠성 함께 들었습니다. 이 평농이라는 제목이 원래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음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로 평평할 평자가 붙은 건데요. 하지만 방금 들은 노래는 높은 음으로 시작됐죠. 남창가곡의 평농을 여창가곡으로 변주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선율의 특징과는 다른 곡이 됐기 때문입니다. 9월 6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끝곡으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살풀이 반주음악 공연 실황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갱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예 부흥기를 구가한 왕 정조임금은 문학의 생명은 아름다움에 있다라고 하면서 작품이 아름다워야 진리를 담고 사실이 구비된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정조임금이 말하는 문학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리 빼어난 문학적 기교를 갖추고 빼어난 수사를 구사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는 아름다움, 참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 가진 회상 중에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카지노의 상 중에 끝의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조선 후기 문예부 흥기를 구간 왕 정조임금이 했던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정조임금은 문학의 생명은 아름다움에 있다. 작품이 아름다워야 진리를 담고 사실이 구비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무리 빼어난 문학적 기교를 갖추고 빼어난 수사를 구사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는 아름다움의 미덕, 오늘 산책길 화두로 가져와 봅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섭 대금정악 자진한입이란 음원에 수록된 자진한입 전곡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음반입니다. 2026년 5월 31일에 발매된 이영섭 대금정악 자진한입이란 이름의 음반 속 음악을 모두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진한입 전곡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자진한입이란 음악은 가곡 반주음악을 관악 중심의 편성인 사면육각 편성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음악입니다. 가곡 중에서도 두거와 농락편을 엮어서 연주하는데요. 우조두거, 변조두거, 계면두거, 평농계락, 편수대업의 여섯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음악을 연주할 때 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조로 시작해서 변조를 거쳐 계면조로 진행되고 계면조로 마치는 구조입니다. 변조 두거와 같은 곡은 원래 가곡에는 없는 음악이죠. 자진한입의 우조 두거와 계면 두거 사이에 위치합니다. 조 변화가 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변조 두거를 그 사이에 둔 거죠. 오늘 감상하실 곡은 가곡의 우조두거를 기악화한 우조두거, 본래 가곡에는 없는 변조두거, 그리고 가곡 계면두거를 기악곡화한 계면두거, 평롱 그리고 계락, 끝곡으로 열박 한 장단 편수대엽을 기악화한 곡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편수대엽은 편 1, 2가 연주됩니다. 자진한입 전곡을 전체 43분 동안 연주합니다. 이영섭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즈넉한 풍경의 대금독주, 자진난입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우조두거, 변조두거, 계면두거, 평롱, 계락, 편수대업을 이어 연주했고요. 전체 43분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영섭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자진한입 전곡 들으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이지영째 가야금 산조 전곡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구 향재 줄풍류 중에 골랐습니다. 대구 향재 줄풍류는 195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후반 무렵까지 대구 지역에서 전해오던 풍류입니다. 서봉 허순구 선생을 중심으로 전승이 됐는데요. 서봉은 대구 금호강변에 금호정을 세우고 거문고 풍류 음악을 즐기셨습니다. 금호정은 당시 대구 지역 풍류 음악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이곳에 모인 풍류인과 전문 음악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서봉 허순구 선생이 악보와 음반으로 남겼습니다. 이 악보는 국립국악원을 통해 서봉 국악보로 발간이 됐고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들이 이 음악을 재현해서 2020년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현된 음악 이번에 들어보시겠는데요. 대구 향재줄풍류 중에 두 번째 곡 중령산 듣겠습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전승 중령산과 차이가 있다는 거 음악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대구 향제 졸풍류 중에서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고보석의 거문고,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끝

히트곡으로 부르는 태평가인데요. 이 곡은 남녀가 함께 부르지만 남창 혹은 여창으로 독립돼서 노래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창이 혼자 부르는 여창가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랴도 태평성대, 저랴도 성대로다. 유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계면조 태평가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이랴도 태평성대, 저랴도 성대로다. 유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이죠.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밀락 계열의 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여밀락 령 또는 볼령이라고도 하는 음악에 1장부터 16장까지를 풀어서 거기에 간음과 장식음을 넣어서 연주하는 음악 여밀락 령을 풀어서 연주한다는 의미에서 해령이란 제목이 붙여진 곡입니다. 풀해자를 써서 해령이라 하고요. 암형으로 서일화 지곡이라고 부르죠. 해령 듣겠습니다. 예약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여밀락 계열의 음악 중에 가장 늦게 파생된 곡이죠. 조선조 마련 무렵에 파생돼 나온 음악 해령 서유라 지곡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준비한 음악 웃도들입니다. 밑도들이에서 파생돼 나온 음악이죠. 오늘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웃도들이 감상하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웃도들이는 한자로 새환입이라 표기하기도 합니다. 9월 들어 첫 번째로 맞이한 일요일입니다. 9월이라서 마음이 한결 넉넉해져서 무슨 일을 해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끈적끈적했던 기분도 좀 나아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이 9월에 처음으로 맞이한 일요일, 여러분만의 기분 좋은 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팔번지 김희숙

잘 마치고 골매기 선왕전에 고합니다. 요 다섯 명이 각자의 개성을 잘 뽐냈습니다.

하시고 작은 정성대로

전 세계로 사람들 많은 데로는 곳들 새 없이 돌아다니게 해주시면은

접시다. 한번 쳐서 전화 무조여도

진진진아 징글장으로 문제 얼굴아 서보니 어떠세 손님

0: 허락허락을 하니 심장이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로 밥을 지어 부친 앞에 상 올리며 많이 잡수라고 권하는구나. 하나 푸녀간 천륜이 있는지라 어찌 몽조가 없겠느냐.
1: 아가, 아그 내가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끝없는 바다로 할없이 가보이더구나.

0: 지나 부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아이고 아버지.
1: 아이고 아가. 아니 이것이 웬일이냐? 응? 아가.
0: 아버지.

눈을 뜬다고 보고를 보자 눈을 떠야

0: 아이고 나는 죽을라네. 아이고 나는 죽을라네.
1: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실상발광 미칠 적에 선인들이 동네 사람들과 의논을 하되 신봉사 청상이 가긍하니 사후 대책으로 쌀 백성 돈 30냥 백목 마포 각각 한 동씩을 동중에 맺게 놓고 심청을 데리고 강도로 나가는구나.
2: 방고!

0: 이제 불통한 영웅에 후생의 벌을 받으다가 기괴어받은 박대간 구르 아닌가 하고 19년지 송패를 타고 나서놓고 오복이 정한흥실 구조로 돌아들 집에 강아지면 의여하리 심남장 불에 달아라.
1: 아이고 하나님 명장 어찌 감동으로 아비 눈을 밝히소서. 여보세요 선행님들.
2: 예.
0: 도화등이야!

0: 은청이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구나. 억세게 불던 광풍도 조용하니 낭자 죽음을 슬퍼한 듯. 선인들도 불쌍타 눈물 짓고 돌아가고 고요한 바다 위에 갈매기 소리만 청량하구나. 헌데 이것이 어쩌던 일입니까? 효성이 지극하면 하나리 알아보신다고 신청은 죽지 않고 수궁이가 살아있어요. 옥황상제 의형으로 사해 용왕이 쉬하야 수정궁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때 죽은 곽씨 부인은 광환전 옥진 부인이 되어서 심청을 만나고도 수궁을 내려와서 모녀 상봉을 하고 올라간 연후에 심청을 다시 인도 환생하라는 옥강상제 의형이 나리니 심청을 연꽃 속에 고이 모시어 양계 신녀로서 인당수로
1: 꿈간지 번뜩 떴다 전신으로 조하의 명 용왕으로 신도이기라 바람이 분들 흔들기며 피가 곤돌 도동허리

혹시 망금 들을래요? 고국으로 돌아올제 임당수 담도하여 용왕 전체 지내고 다시 재물을 정리 차려 심당자호를 부르고 슬픈 말로 재 지낸다.

강사 어떻게

선인들이 이렇게 울다가 그 용구 연꽃을 보게 되었구나. 그 꽃을 건져 천자님께 바치게 되었구나. 이때 천자님께 없어놓은 황후 풍하신 후 간택을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0: 조의 정을 묻혀 사시는데
1: 화제도 많고 많다 8월 부용군 야룡과 만난 주수의 옥년아 알매앙부도 향고는 소식에 은든 안내와 공자왕소도 방소중의 부비를 헐손 몰달라라 전대산들아 거지 병과 자기면 촉공유하는 본예제여 성성제여를 지겨놔요 이화만지 부르게 문헌이 장신공중의 백꽃 삼천제자를 강도를 어지 행단춘풍살곡꽃 원정의 부지를 지벼더니 국항의견의 갱도와 이화조와 개견화 백일옥 영상

0: 선인들이 진상한 그 연꽃 속에서 유득히 향취가 진동 흐르는구나. 헌데 하루는 이상하게도 연꽃 속에서 심낭자를 보게 되었구나. 귀신이냐 사람이냐 바른 대로 말을 하라 하니 신청이 자초지정 얘기를 낱낱이 하였구나. 천자 들으시고 생각하시기를 이런 필시 옥황상제끼 없어 황후 없으심을 아시옵고 인연을 보내심이라 여기고 만조백관을 불러 의논 끝에 황후로 봉하게 되었구나. 신청한 황후가 되시어서 일시는 편안하게 되었지만 언제나 부친 생각뿐이로다. 일일은 단간에 서서 달을 바라다 보시며 우시는데
1: 추워.

한잔 쓰고 눈물 짓고 두잔 쓰고 한숨을 쉬니 눈물에 떨어져 글자가 소목되네. 누가 두자이르구나

0: 이렇듯이 수문군 심으로 혼자 우시고 있을 적에 천자님께서 그 뒤를 바라다 보시었던 것이었다. 황후 우신 내력은 저저이다 들으신 천자님은 황주 도화동으로 직사를 보내 신봉사를 찾았으나 이 어찌 된 일인지 신봉사가 부지거쳐라 하는구나. 허는 수 없어 천하 맹인 잔치를 배설하는데 팔도 맹인을 황송으로 불러들여 맹인 잔치를 벌리기로 했겄다.
1: 그때의 신봉사는 심청이 물이 빠져 죽은으로 날마다 강두에 나와 우두머루는디.
2: 아가, 청아.

어이 어 두라.

0: 여보 영감, 영감이 날마다 울면은 나는 누구를 믿고 살으란 말이요?
1: 또 이건 또 누군가? 이건 뺑대지래란 여인인데 멋이라고 뺑대지래 흉 한번 보자고? 그래, 이 뺑대지래 생김새와 행실을 한번 보지.
2: 말총 같은 머리털은 하늘을 갈아치고 퇴빵님아 횡눈썹이라 우목주목코요 매주볼 송구턱이라 이번 크고 입술이 두터워 큰 괴물을 열어놓은 듯 쓰레 이빨 드문드문 양어깨가 딱 벌어져 키를 깎고 세우는 듯 손등 생긴 조를 보면 소뚜껑을 보는 듯 허리는 집둥 같고 배는 폐문 북둥 같고 응딩이는 부잣집 떡치는 안반이고 속옷은 집었으니 다른 곳은 못 보아도 입을 보면 짐작하고 소통다리 흑과 발톱 발맵시는 어찌

0: 했던 신발이 침척으로 차가우시노. 너가야 기억은 신께가 되었는디 주전부리가 더욱 좋다 살펴주고 엿싸먹고 베퍼주고 고이기사고 자꾸 걸랑 돈 사서 수집이 술 먹기와 빈담에 때 손에다 들고 보는대로 담배 젓고 이웃집 욕자라고 친구들과 삼자라고 정자 밑에 훌떡 벗고 낮잠 자고 술 취하면 한밤중에 목을 놓고 구로 몰고 동네 남자 유인하고 남자 뵈면 하하고 그 여자 보면 애호하고 외침내서 간사하고 요망하고 방정하고 남이 전국 훔쳐다 술 사먹고 떡 사먹고 남은 음향 간섭하고 아 이 잡것이 심술과 주전부려 가야 돼 마누니 삼강을 아느냐 모르느냐 삼강도 모두 오륜 또한 모르는구나.
1: 아이고 왜 무섭다고? 어떻게 소문난 예편이든지 아장까지도 그냥 요절봉통을 하는구나. 아 그런데 이 여인이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신봉사가 볼모보니 그 얼굴을 볼 수 있다. 오랫동안 호래미로 살다가 뺑대기네를 만나는 것이 정이 타다다 뿍 들고 탁정이 되어서 나무 갈고 비로를 기어가도 모를 지경이었다. 헌데 하루는 그걸 자작해서 불러 들어가 보니 황성서 맹인잔재가 있어 봉사라고 생긴 것은 갓난에도 빠짐없이 올라가야 한다 하니 신봉사도 뺑대기네를 앞시우고 황성을 올라가던 것이었다.
2: 토하!

0: 품바 잘한다. 헤이 여보 영감.
1: 네.
0: 올해 우리 주막에서 자고 갑시다.
1: 아, 그 좋지. 여준 계셔.
2: 왜 그러셔?
1: 오늘 우리 내옥 안에 하룻밤 쉬어갑시다.
2: 핫다. 또 봉사로구나. 아이고 무슨 놈의 봉사가 사태가 나니 그려.
1: 뭐라고 사태가 나?
2: 아니요. 일 뒤면 봉사 손님이 많다 그 말이죠.
0: 방 있어? 방 하나 주시오.
2: 아 예 들어갑시다. 저 방으로 들어갑시다.
1: 들어가세요.
2: 참 사태가 아니라 날부진 날 꼭 개 끓듯하고 있네 그려. 그날 밤 그 주방에서 자게 되었던데 아이 요망한 뺑댕이네 그 건넌방에 젊은 황봉사란 놈하고 뭐라고 수근수근 귓속을 따서더지 아 신봉사 잠자는 틈에 새벽같이 둘이 도짜망짜를 해버렸구나. 신봉사 일어나 찾아보니 뺑파가 없지. 아무리 불러봐도 총적이 막연구나. 그제야 도망간 줄 알고.
0: 아이

무엇이 차를 뜨겄느냐 요년은

0: 방 하나 좀 찢어주고 가지.
1: 방 하나 찢어주면 뭐 좀 줄라간디?
0: 아, 주기는 뭐 줘? 술 주고 밥 주지.
1: 뭐? 술 주고 밥 줘? 그것 좀 안 되겠지.
0: 아이고, 저 봉사 우멍한 것 좀 봐라. 그것이라니, 그것이 뭐여?
1: 아, 밥 주고 술 주면 된단 말이지. 아, 무엇을? 방 하나 찌어봅시다.
0: 그럽시다.

조곤 후에 방아소리도 그쳤더니 우리 성상 지귀 허사 국태미 난 허없인데 하물며 맹인잔치 고금에 처이라

가방하요 방아만이 형용보니 사람을 비행던가 두 다리를 쩍 벌려구나 어유와 방아요 땅땅땅 잘 지는다 어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있고 한 다리 내려있고 우리랑 내리랑 하느냐 이서구도 맹장하다 어유와 방아요 땅땅땅 잘 지는다 어유와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진덕 찻뚝방아 어유 화방아요 재채기 난다 고추방 어유 화방아요 어유 화방아요 어유 화방아요 어유 화방아요 얼끄덕덕 얄찌는다 어유 화방아요 사적 찢는 쌀방아요 명절 때면은 떡방아로다 어유 화방아요 미끌미끌 지장방 사박사박 윤비방아라 어유 화방아요 찢는 쌀방아요 허유화방아요 저그 저 부인 넓적 다리는 한마 보아도 힘도시구나 허유화방아요 허유화방아요 황석천리 가는 길때 신명나기를 저비로구나 허유화방아요 허유화방아요 이 방안으로 섰지요 보리쌀 때문에 호박고 거리랑 우리 방역분들 배충 보고세 허유화방아요 오리랑 내리랑 잘 찢는다 허유화방아요 삐국 빼국 잘 찢는다 허유화방아요

말 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심황후는 날마다 우는 소경을 거주와 성명을 알아봐도 부친 성

0: 심황후는 이러 다시 단식을 하시는데 신봉사는 된 끝 말석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복명군사 다가오며 아, 이 봉사는 성명이 무엇이오? 나 심학교라고 하유. 해노니 심학교 그 심실한 맹인은 저 누구를 막노라고 황후전에 알리게 되었는데 신봉사도 황후 앞에 꿇어앉아 처자 내력을 낱낱이 알게 되었던 것이었다.
1: 나 이리 될 줄 알았지.

상처 꽁꽁 온 비계로 딸 자식아.

0: 방백 속에 남경장사 손인들께 몸이 팔려 인양수에 죽었소. 자식 팔아먹은 놈이 내가 사로하고 모았던디 어서 당장 죽여줘. 피수가 끓어온 칼을 오고 당장 목숨을 버려줘.
1: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0: 아니 아버지라니. 아이고 날다녀 누가 아버지래요. 난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나무 동력 몇 달이나 물에 빠져 죽은 제가 우공 수상전이 되었노니 날다녀 누가 아버지래요.
1: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풍랑 중에 빠져 죽던 정이가 살았어. 여기 왔소. 어서 어서 눈을 뜨서 소녀를 보옵소서.
0: 이게 웬 소리? 이것이 웬 말이냐? 이것이 웬 말이요? 죽어서 혼이 왔느냐? 내가 죽어 속궁 걸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웬 말이요? 족국 없는 내 딴 심청 여기가 우엉이라고 사려고 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이놈의 눈이 있어야 보지. 아이고 답답해여라 이런 놈의 팔자.

이런 놈의 팔자가 어디가 어떻게 있느냐. 아이고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왔다 이놈의 눈이 어째 이렇게 안 떠지냐. 아이고 가만히 있거라. 어찌 이렇게 눈이 섬섬섬섬섬섬하고 근질근질근질근질하냐. 아이고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왔다 내 딸 좀

0: 겨울 아버지 눈 뜨셨네.
1: 신봉사가 눈 뜨는 바람에 천하명인이 눈을 뜨는디 이런 화화도 없던 것이었다.
2: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만자맹인이 눈을 뜰째 전라도 순 장담양 세갈못 뛰는 소리다. 쫙쫙쫙쫙거더니만은 일시 못한 눈을 뜨르르디 석달요를 큰 잔치에 먼저 와서 참여하고 내려간 맹인들은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돼야 부득이 모든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쳤다도 못한 맹인들은 도중에 오다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르르디 하나 뜨고 고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거의 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자다 뜨고 졸다 뜨고 실없이 뜨고 거의 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끔적 그려보다가도 뜨고 눈을 비벼보다가도 뜨고 지어 백금 조수라도 눈먼 짐승은 일시에 두르르르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는디 그 뒤부터는 심청가 이대문 허는 소리만 들어보아도 명심해가 백백이고 다리께서 뜨는데 기대뛰고 눈꼽긴데 원시 근시 굳이 눈도 못 오다

0: 이렇게 눈을 뜨고 신장가 소리만 들어도 눈 다리께도 났을 정도로 눈이 밝아졌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오. 그때 신봉사가 정신을 차려 희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1: 아니 이건 누구신지.
2: 아버지, 제가 죽었던 청이옵니다. 황송하옵게도 살아서 황후가 되었사옵니다.
1: 에이? 어디? 어디? 옳지, 옌제.

꽃구나. 갑자 4월 초파릴 밤 꿈속 그거 보던 얼굴을 분명히 안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한 생각으로 연든 거 내가 죽어가고 수궁을 들어왔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생신가 꿈생시 분별을 못하겠네. 어르시구나 절시구 졸시고 나 졸시고 아까까지 내가 맹인이다 지팽이를 짚고 다녔으나 이제부터 새 세상이 되니 지팽이도 작별하자. 너도 나 만나갖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어서 가거라. 내돈 진짜 그래 씻고 그래가 졸으시고

차를 찬 반반 뜻밖이라 얼씨구나 얼씨구 어둠침침

누구나 옳시구나 저르시고 얘도 이게 얘도 얘냐 황후폐하 그 성동이라 얘가 우리 바른 거고 중가건지 요손 천기가 되었네 태꽃 적시기가 되는데도 봉사는 뜻단 말 처음 들은데 걸으시구나 저러시고 송천자 폐하도 만만세 심항우 폐하도 만만세 천지원 만만세 속은 수목가고 없소서 걸으시구나 저러시고 얼씨구나

이때야 송천자 끼옵소노 도화동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해주시고 창성상 부인에게는 후한상을 내렸겠다. 남경장사 선인들에게는 중상을 내리시고 심생원을 무원군으로 모시고 천추만대 심청의 효성을 자손만대 세세천했더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옷장 문을 열고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잠시 망설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신경을 좀 써볼까 싶다가도 아유 이 나이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유 꾸며서 뭐해 뭐 이런 말 거울 보면서 한 번씩 내뱉곤 하는데요. 그런데 옷은 꼭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과 외모를 돌보는 일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도 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이 비싼 옷이나 새 옷을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누구나 형편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단정한 옷차림이란 거창하게 차려 입으란 뜻이 아니라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구겨진 곳은 한번 툭툭 털어주고 또 계절에 맞는지 살펴보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깨끗하게 세수하고 옷깃 하나를 단정하게 여미는 일은 오늘도 나는 나를 잘 관리하겠다라는 작은 약속이 아닐까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가사 매화가입니다. 노래의 황숙경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가사 매화가였습니다. 노래의 황숙경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옷차림, 네, 사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네. 그런데 사실 옷을 챙겨 입는 일, 의외로 조용하고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가짐과 연관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굳이 밖에 나갈 마음도 줄어들고 반대로 세수하고 머리도 잘 감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면 어디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올까? 아니야, 가까운 시장이라도 한번 가볼까? 뭐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건 비싼 옷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옷도 아닐 겁니다. 잘 세탁해둔 옷, 아침 저녁 기온에 맞춰서 내 몸을 춥지 않게 또는 덥지 않게 감싸주는 옷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형편 때문에 새 옷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옷을 챙기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단정함을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나 자신을 잘 돌보자.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외모를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 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 다채로운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그리고 세대 간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는 코너죠.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창 아라리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평창 아리랑 보존회입니다.

0: 대상 통곡 말고 내 시집가는 문전으로다 닮아슴살로게
1: 당신이 내 집에 왔다가 그냥만 간 듯하여도 사문 칠배 맑은 애 정신은 자기가 다 가죽하

산에 돌고 불도시 대굴대굴 궁굴자.

오지 말라고 가시아 성을 쌌더니 고모 실름에

세살 몽골이 희워 자꾸서 외발발 떠나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계절을 겪다 보면 새삼 시간이라는 것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흘러가는 세월과 우리네 인생을 함께 담아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단가 이산 저산입니다. 이 곡은 광주 국악방송이 2019년 새 음원 시리즈로 제작한 김선희의 단가 판소리 눈대목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산 저산은 김현수 명창이 만든 사철가를 바탕으로 조상현 명창이 1960년대 초반에 새롭게 만든 단가입니다. 당시 사철가의 사설 가운데 듣는 이들이 바로 뜻을 알아채기 어려운 한자 성어들을 덜어내고 노래 뒷부분에는 인생의 짧음을 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사설을 더했는데요.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하고 근심한 날들을 빼고 나면 온전히 살아가는 세월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차하는 사이 세월은 지나가니 살아있는 오늘을 더 귀하게 여기자라는 마음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려줄 분은 김선희 명창입니다. 김선희 명창은 제25회 남원 춘향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오정숙, 조통달, 연금향 선생에게 소리를 사사한 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소리의 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풍경을 따라가면서 김선희 명창이 들려주는 세월과 인생 이야기에 천천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 소리, 김동현의 북으로 듣습니다. 단가 이산 저산입니다.
1: 이산 저산.

0: 나.
1: 시고
0: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로니 오늘 백발한신모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요래도 제자얼개를 굽히지 않듯 방국 단풍도 뜬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 앉혀

난 얼백 서얼백 천치백은지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나 오정세월은 허도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채우면 난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봉방산 저리 기로구나

청춘들이 다루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을 어쩔 거라.

0: 놓고 꼭꼭 도식하는 놈과 부모부령 하는 놈과 현재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원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그들은 거 흐리고 놀아보세.
1: 사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한번 흘러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죠. 김선희 명창의 소리, 김동현의 북으로 단가 이산저산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내일도 새 음원 시리즈 속 소중한 우리 음악

한 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시나위 합주입니다. 연주의 이종대 외 여러분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0: 이종대회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시나위 합주 감상하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푹 잤는데도 피곤하고 예전과 비슷하게 먹는데 체중이 자꾸 늘어난다면 요즘 내가 너무 지쳤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피로는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여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진다면 갑상선 기능의 변화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관으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의 대사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서 쉽게 피곤하거나 몸이 처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체중이 조금씩 늘고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느낌이 있거나 전보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소화가 더디게 된다거나 목소리가 쉬는 등 평소와는 다른 변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가 오래 이어지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자가 진단표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아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내 몸의 이상을 몇 달씩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피곤하다는 말 뒤에서 내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는 없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수군가중 호랑이 나이 자랑하는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동진입니다.
1: 안청호가 원체 바르게 토기가 딱 해놓은 것이 그러면 토생원 상주한 짓이오. 아, 친구는 그렇게 조막댕이만 한데 어디 가서 나이를 모두 퍼먹었는고? 상좌 앉으시오. 특기가 상좌에 앉더니 좌작 진퇴를 하고 요놈이 코를 벌렁거리며 귀를 쫑긋쫑긋 탈탈 털고 아 요놈이 앞발을 들고 양산도 노래가락을 한참 하는 판인데 저 모퉁이서 여러 날 굶은 호랭이 한 마리가 비아지가 등짝이 딱 들어붙어갖고 눈구녕에다 불을 벌겋게 써갖고 어디 가야 한 놈을 잡아먹을고 하고 뭐 설치는 판인데 아 짐승들이 싹 다 숨어버리고 한 마리도 없네 그려. 아 이놈들이 어디가 한 마리라도 있을 것인데 어디가 이 모두 숨었는고 하고 한참 찾는 판인데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것을 아 이 방정맞은 여시란 님이 좋다고 그냥 소리를 빽 질러놓은 것이 솔프덕 너머로 호랭이가 가만히 바라다본 게 오모 건디가 싹 다 모였는디 참말로 좋게 됐던 모양이요.

0: 아, 요놈들이 여기가 숨었는 걸 내가 몰랐네요. 내 이놈들 전대봐라. 비호라니, 호랑이가 모두 굴러섰다 헉 뛰어갖고 짐승들 노는 폭판 한가운데가 살짝 앉으며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호랭이도 놀라실 뿐만 아니라 호랭이를 보니 그냥 어찌 무섭고 겁이 나든지 그냥 한 핀장으로 몰리면서 똥오줌을 질질질질질 싸면서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1: 오, 나 요리 지내다가 너희놈들 보고 한놈 시장에서 먹으려고 왔다. 어떤 놈이 살찐 놈이냐? 살찐 놈 내 앞으로 오니라.
0: 좌우 짐승들이 어떤 힘이 서로 살쪘는가? 나바닥을 볼 적어 멧돼지라님이 거정 눈을 끔적끔적하면 살찐 놈은 남게 죽을 놈은 나라구나요. 장군님, 그 누구부터 자실남인겨? 호랭이가 보더니 오, 너 메뚜시로구나 요리오니라. 내가 너부터 씹어야겠다. 메뚜야지가 호랭이 앞으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며 꺼정돈에서 눈물이 뜨거워지 맹거리며 유언을 하는디. 야 이놈들아, 내가 오늘 호랭이 똥이 된다. 이놈들아, 나 죽었달랑 우리 큰아들놈 보고 재산은 알아서 모시라고 하고 내년부터는 잔치 참여하지 말고 부조만 다던지 가라고 해라. 어슬렁 거슬렁 들어오는디 호랭이가 뒤아지를 자쳐놓고 발틈으로 배를 촥 갈라가지고 안뽕, 내장, 콩파, 지라, 간 모두 허파 먹으려고 하는 판인데 퇴끼라님이 싹 난짐서 장군님 자시들에도 우리 얘기나 좀 합시다. 대관절 장군님 몇 살이나 됐소? 호랭이가 엄마, 요것이 내 나이를 물어? 너들 여기서 뭐다고 놀았냐? 예, 연년이 기회하고 연치 살아서 상자 삼고 놀았습니다. 잔치하고요. 금년 잔치는 너놈들 잔치가 아니라 바로 내 잔치다. 내 잔치요. 오냐, 네가 내 나이를 모르니까 가르쳐주지. 내 나이를 생각하니 하늘과 땅에 생겨날 적어 하늘에 언젠 나서 친구를 마련오 사해와 산천을 마련하시고 날 짐승도 삼천 마리고 들짐승도 삼천 마리인데 천지지가 만물을 지중어 사람이 제일 뜸이라고 거짓말은 그 중에도 나만 보면 무섭고 겁이 나 감히 가까이 못하는 거로 그러므로 내 이름을 산군이라고 부르노라. 또한 내가 하나를 바라보니 한편 쪽에

난 허관이 되었던데 너를 본 독자를 따듬었다가 그 하늘을 떼고 오시던 여관 씨 열갑이니

들으신 곡은 수군가 중 호랑이 나이 자랑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동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부 마무리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악영산회상 평조 상령산 전해드리죠. 단소연주의 박영배입니다.

1부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관악영산회상 평조 상령산이었습니다. 단소 연주의 박영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가까이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로 가보겠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사진도 찍고 길도 찾고 멀리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대죠. 그런데 한때 아주 익숙했지만 이제는 보기 어려워진 통신 관련 물건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놓여있던 유선전화기, 공중전화부스, 허리에 차고 다니던 삐삐, 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 참 신기하게 바라봤던 카폰과 초기 이동전화기 같은 물건들 말입니다. 여주시립 폰박물관이 이런 전화와 통신 관련 유물을 공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오는 9월 13일까지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유물 구매는 전화기나 통신기기뿐 아니라 우리 일상 속 통신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 사용 허가증, 전화번호부, 통신 관련 공문서 같은 기록 자료가 있고 또 수동식 전화기와 자동식 전화기, 교환기 장비, 공중전화기 같은 유선 전화 관련 물건들도 해당됩니다. 또 카폰,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라고 불렀던 물건들, 또 초기 이동전화기나 한정판 단말기처럼 이동통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도 구매 대상입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안내

요금표, 광고 포스터나 산업 홍보물처럼 그 시절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와 통신을 이용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생활자료도 포함됩니다. 집안 서랍이나 오래된 창고 한 켠에 혹시 이런 물건이 남아있다면 그저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한 시대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은 9월 13일까지 여주 시립 폰박물관 쪽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과 여주 시립 폰박물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는 여주 시립 폰박물관 지역번호 031-881-9756번입니다. 자, 음악 듣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노래에 안정합니다.

들으신 곡은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였습니다. 노래에 안정하였습니다. 자, 다음 곡은 소엽 삼방입니다. 황병기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인데요. 이 소엽 삼방은 낙엽을 쓸어내는 산 속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느리게 시작해 도드리와 엄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지면서 검은고의 깊고 묵직한 음색과 점차 변화하는 장단의 흐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황병기 작곡 소엽 삼방 들어보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소엽 삼방 잘 들으셨습니까? 검은고 연주의 정대석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프리즘입니다. 연주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연주였습니다. 프리즘 듣고 왔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보겠습니다. 세대가 달라지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배우는 것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것이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요즘 초등학생 가운데 글씨를 고치려고 학원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듣자마자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시겠죠? 아니, 글씨를 학원에서 배워? 우리 때는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글씨를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깍두기 공책 기억나시죠? 네모 칸 안에 가, 나, 다, 라 이 글을 줄 맞춰서 쓰고 삐뚤어지면 지우개로 쓱쓱 지우고 다시 썼던 기억 아마 나실 거예요. 그죠? 칠판에 선생님이 뭔가 쓰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썼니? 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연필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아 참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네, 일기도 손으로 썼고 편지도 손으로 썼죠. 시험도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던 못 쓰던 어쨌든 매일 썼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 생활이 다르다고 하네요. 숙제도 태블릿으로 하고 검색도 손가락으로 누르고 친구에게 보내는 말도 자판 몇 번 두드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일부러 글씨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쓸 일이 예전보다 줄어든 겁니다. 요즘 학생들 가운데 자기 글씨를 자기가 못 읽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에서 교사가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1학년 아이들에게 연필 잡는 법부터 선을 진하게 긋는 법, 또 자음과 모음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다시 가르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재밌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때는 글씨 좀 그만 쓰고 놀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글씨를 쓰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만들고 있다니 말입니다.

서정미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편지 들으셨습니다. 자, 주민번호 1234.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글씨라는 게 단순히 예쁘게 쓰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필을 잡고 글자를 생각하고 그 모양을 종이 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손도 쓰고 머리도 쓰게 되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손가락의 작은 근육을 쓰는 경험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초등학생들에게 하루에 일정한 시간 책 내용을 손으로 따라 쓰게 했더니 아이들이 글씨가 나아졌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책 내용도 더 오래 기억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손글씨가 최고다, 태블릿은 다 치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요즘 도구들은 확실히 편리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때 사전 한 권 뒤적일 일을 지금은 몇 초면 찾을 수 있고요. 또 긴 글도 금방 수정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편리함이 커진 만큼 사라지는 감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손글씨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다시 찾기도 한다는데요. 좋아하는 문장을 따라 쓰는 필사, 손으로 쓰는 일기, 예쁜 글씨를 배우는 수업도 있고요. 디지털이 넘치는 시대라서 손으로 천천히 쓰는 일이 오히려 특별해진 셈입니다. 우리 세대는 싫어도 쓸 수밖에 없었고 요즘 세대는 쓰고 싶으면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흔해서 귀찮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일부러 찾아 배우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손으로 가장 긴 글을 써본 것이 언제였던가요?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주민번호 1234였습니다. 자, 주민번호 1234에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 방자 편지 전하는 데 대목 듣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의 김청만입니다.

다리기 튼다 허우 왕을 쌓아

아이는 올라가고 의사또님은 내려오시는데

0: 의사또님이 그놈을 지내놓고 가만히 서서 생각해보니 방자가 틀림없거날. 내가 저놈을 불러 물어볼 수밖에는 없는디. 저놈이 천성이 방정맞은 놈이라 내 본색을 알리고 보면 누설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아니 불러볼 수도 없고 좌우지간 불러보는 수밖에. 아나이에 저기 가는 저예야. 저놈이 힐끗 돌아보며 대답도 않고 서 있거늘. 이 자식 어른이 부르면 썩 오는 것이 도리 옳지 가만히 서서 쳐다보기는요. 방자란 놈이 남원서 어긋나기로 유명한 놈인디 의사또를 바라보니 하도 헐게 체내놓은 것이 지 마음에 더 가소롭던 것이었다. 의사또 턱 밑에 바짝 들어서며 당신 나 불렀소? 오냐 너 불렀다. 바쁘게 가는 사람 왜 부르요? 이 자식 너 어디 사느냐? 아이가 아, 그 말 물어보려고 불렀소? 예, 내가 살기는 다 죽고 나 혼자 사는 데 사요. 이놈아, 혼자 사는 데가 어디 있단 말이냐? 아, 나만 산 게 혼자 산 거 아니오? 오, 나만, 남원. 오, 너 남원 산단 말을 나만 산다고 하는구나. 맞았어, 맞아. 아이고,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다 되었소잉. 에라 이놈, 그래, 너 어디 가느냐? 양반 독차전디 가요. 한양 간단 말이로구나. 아따, 이 양반이 소강절 뒷문에 움막 짓고 살았는 갑네요. 아, 그놈 괘씸한 놈이로고. 그래, 한양엔 누구를 찾아가는고? 나 한양 묵은댁에 가요. 묵은댁이라 집시락 두터운 데도 아닐 게고, 너 구간댁에 간단 말이로구나. 허허, 어따매 당신이 귀신이 아니라 귀신 잡아먹고 도깨비 똥 싸겠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석이 있는가? 그래, 구간댁에는 어찌하여 가느냐?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쌌소?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그런다. 꼭 알아야겠소? 뭐냐? 그럼 내가 바쁜 게로 얼른 일러주고 가지라우. 내가 우리골 남원옥중 춘향 편지를 갖고 구간댁 이몽룡 씨를 찾아갑니다. 말 다 했은 게 나 가요잉? 예. 그 초면에 무리한 말이다마는 그 편지 잠깐 보여줄 수 없겠니? 허허, 이놈 어른이 염치 없는 소려고 자빠졌네 그려. 생김새는 점잖게 생겨갖고, 아 여보시오, 남의 규중 편지 사연을 무슨 말을 쓴줄 알고 함부로 보잔단 말이여, 이놈 어른아. 네가 무식하단 말이로다. 예끌에 이르기를 부공총총 설부진하여 행인님 발 우개봉이라 하였으니 잠깐 보고 돌려준들 무슨 허물 되겠니? 문자 하나 모르는 놈이 그 문자를 아는 척 하느라고 아따, 그 체린 조격보다는 문자 속은 바로 거들어졌네 그려. 내가 편지 줄 일은 아니오마는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신통해서 주는 것이니 얼른 보고 주시오. 의사 또 편지 받아 떼어보니 춘향 글씨가 분명구나. 편지 사연에 허여 쓰되,
1: 판소리 춘향 가중 방자 편지 전하는 데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차이 또 시각 차이를 알아보고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마무리 곡 듣겠습니다. 오늘은 맑음 준비했는데요. 연주의 동화입니다.

마무리 곡 오늘은 맑음이었습니다. 연주의 동화였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0: 3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플립의 흰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백로입니다. 오늘을 지나면 마당에 벗어놓은 슬리퍼가 아침마다 촉촉하게 젖어 있을 겁니다. 해가 진 뒤 걷는 빨래도 제법 눅눅해져 있겠죠. 밤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니까요. 오늘도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집을 나서고 밤 이슬을 맞으며 귀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시간이 언젠가 좋은 결실이 되어 우리 삶에 촉촉히 내려앉기를 바라는 백로날 아침입니다.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내 쌀. 오늘 첫 곡은요, 새벽 노들의 연주로 모닝 알람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아침 알람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이고 하시면서 계셨나요? 아니면 주말 잘 쉬었으니까 박차고 일어나 이제 학교 가야지 회사 가야지 하셨나요? 자, 오늘이 절기상 백로입니다. 이슬이 이제 내린다고 해요. 와, 이제 여름은 정말 끝났군요. 아침에 바깥에 딱 나서는데 뭔가 공기가 코끝쟁?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팔 티셔츠 입고 출근할 때면 팔이 좀 시렵다 정도 느낄 수 있는 아침이니까요. 그러나 또 한낮은 온도가 제법 올라가는 하루니까요. 일교차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옷도 좀 잘 챙겨보십시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여러분은 요즘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는지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도 새벽 이슬 맞으면서 일찍 하루를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출근 때문에, 운동 때문에, 혹은 가족 챙기느라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아, 그런 분들의 사연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는지, 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뭔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이들이 내 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난다? 눈 뜨자마자 뭐 한다?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자, 양희은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가을 아침.

양희은의 노래 가을 아침을 들으면서 눈을 뜨고 서진실, 배누리, 박선주의 노래 들으면서 밥을 짓고 노래 제목은 천지인이었습니다. 밥 짓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내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4510님, 오늘이 백로군요. 하얀 구름 사이에 해가 정말 빛나네요.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해놓고 7시부터 저만의 하루를 시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가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눈 뜨자마자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부터 하신다고 하네요. 아이고, 가족들은 다 쿨쿨 자고 있을 시간에 뭔가 부스럭부스럭 아침 식사 준비하는 모습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 고마움을 자고 있는 가족들이 알아야 될 텐데요. 아, 어미새님, 저는 6시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 뜨면 아침 인사 여기저기 보내고 시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눈을 뜨고 가족들한테도 인사하고 또 문자로 잘 잤어? 엄마한테도 또 문자 보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9885님, 저는 하루의 시작을 새벽 4시부터 우리 애청자분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 4시라니요. 한밤중인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남편 먹을 밥 해놓고 5시에 첫차 타고 가게로 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도 너무 길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5시에 첫차 타고 가게 도착하면 뭐 늦어도 6시일 텐데 그때부터 대체 몇 시까지 가게를 운영하시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이른 아침에 첫 차를 타게 되면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차를 꼭 타야 되는 사람들일진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을 때로는 하는데, 오늘 아침도 그랬고요. 타면 맨날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른 시간에 자주 봤다고 막 인사하고 말 걸기도 좀 그렇긴 한데, 매일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를 입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항상 정말 잘그 세척되어 있는 흰 운동화를, 네. 흠집이 전혀 없는 새 운동화로 보이는 그런 흰 운동화를 신고 계시는 남자분이 계시고 제 또래에 또 70대 어르신도 늘 보이세요.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감기나 이런 건강 잘 챙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두 분이 저도 눈앞에 딱 떠오르네요. 자, 이런 사연들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또눈 뜨자마자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샵 0302 문자로 또 덩덕궁 앱으로 카카오톡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곡도 대환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랑의 연주로 적토마 듣습니다. 떡떡 떡떡.

비랑의 연주로 적토마 함께 들어봤습니다. 닥다가 닥다가 닥다가 그 말발굽 뛰는 소리, 와 뿐만 아니라 이 하는 그말 울음소리까지도 해금으로 연주해 내네요. 해금이 무려 네 사람의 연주가 속해 있습니다. 와그뭐그 있잖아요, 왜 뭐. 침대 선전할 때 별이 다섯 개 그것처럼 해금이 네대 연주하고 있는 음악, 비랑의 적토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참가작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야기 주제는 요즘 여러분 몇 시에 하루 시작하시는지,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산 멋쟁이님, 택시 운전하시는데요. 평일은 6시 30분 기상, 주말과 공휴일에는 8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팔굽혀펴기 30번. 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우와, 이 괜찮네요. 저도 좀 해봐야겠어요. 예전에 최백호 씨, 가수 최백호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누운 채로 손 이렇게 잼잼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발가락도 발도 잼잼하듯이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그거 100번씩 하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저한테 귀뜸해 주셨는데, 그것도 문득 생각나네요. 9032님, 저는 5시 40분에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남편 깨우기. 우째 20년간 한결같이 못 일어난답니까? 그 다음에는 남편 닮아서 아침잠 많은 아들 깨우러 갑니다. 부전자전이네요. 오호. 6507님, 저는 6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체중계부터 올라갑니다. 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체중계로 가신다고요? 왜냐하면 이때가 몸무게 제일 적게 나가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그런가요? 혹시 의학상식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무게 쟀을 때가 가장 가벼운 몸무게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예결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풍구타령 듣습니다.

예결밴드의 풍구타령에 이어서 임재현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어머니와 고등어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창호에 드린 햇살은 여러분 몇 시에 요즘 눈 뜨시는지,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뭔지 사연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시는 치즈꼬님 사연 도착했습니다. 저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보통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자마자 검은콩 씻고 냄비에 담아서 불에 놓고 검은콩을 드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를 닦고 거울 속 저에게 오늘도 잘하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제 다 된 검은콩차를 컵에 넣고 방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조금씩 마셔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렇고요. 또 아침에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 장호해드린 햇살을 통해서 한디 목소리도 듣고 한국 전통음악, 대중음악 듣는 것도 저의 큰 기쁨입니다. 라는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2987님, 저는 새벽 4시 30분 하루 일과 스타트입니다. 성당 문을 열면서 시작해요. 제가 하는 일이 성당 관리 일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와, 성당 문을 직접 새벽마다 여시는 분이시군요. 제때 문 열어야 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니까 정말 새벽부터 큰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오늘도 잘 하셨죠? 0853님, 오늘은 7시 반 출근이라 매장 근처 숙소에서 자고 6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출근했네요. 평상시에는 10시 출근이거든요.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지하철 타고 출근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이쿠, 오늘도 이른 아침 일과 시작이시네요. 요즘 일교차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래요. 4897님, 늘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뜨여집니다. 어머님 모시고 살거든요. 어머님이 진짜 일찍 일어나셔서 움직이시거든요. 오늘은 큰딸의 2주년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둘이서 만나서 4시 되었네요 하셨습니다. 큰따님도 만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어머님이 건강하시니까 밖에서 딸기락 소리 들리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젯밤도 건강하게 잘 주무셨네 하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시겠군요. 그 모습도 눈앞에 잘 그려집니다. 자, 4897님 신청곡 듣습니다. 이승윤의 노래 내게로 불어와 함께 들어보죠.

이승윤의 노래 내게로 불어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맞다. 9885님 어디로 출근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 토스트 가게 하시잖아요. 지금 생각났어요. 장사 잘 드시죠? 자 이한철의 청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40분 51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주말 잘 보냈지? 그나저나 오늘은 무슨 퀴즈 가지고 왔나 궁금하네.
1: 한철이 삼촌. 응. 지가 오늘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오늘 갖고 온 노래는 까마귀 검다하고 라는 시조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오. 잘 듣고 효과음으로 가려진 단어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들으셨쥬? 까마귀가 시꺼멓다고 비웃는 애는 누굴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백조, 2번 백노, 3번 백곰, 4번 백숙. 아, 진짜 피디님! 철 지난 백숙이 여기서 왜 나와요? 암튼 얘는 지가 하얗다고 까만 까마귀를 놀리는 건데, 다리가 길쭉해갖고 물가에 서 있는 걸 가끔 볼 수 있다용. 이제 아시겄쥬?
1: 네, 창호가 오늘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시조에 가락을 붙인 단시창인데요. 전통 시조창보다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효과음에 가려진 이 새는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백조, 2번 백로, 3번 백곰, 4번 백숙입니다. 이거 진짜 껌임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주시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만큼은 한번 맞춰버리다 이러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애니큐의 연주와 노래로 까마귀와 땡땡, 요 땡땡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음악 듣죠?

애니큐의 연주, 김유리의 소리로 까마귀와 땡땡. 요 땡땡이 청어의 퀴즈 오늘의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단시창 까마귀 검다하고의 일부분을 들려드렸고요. 오늘 정답을 살짝 효과음으로 가려서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효과음에 가려진 새는 무엇일까요? 1번 백조, 2번 백로, 3번 백곰, 4번 백숙까지 보기 4개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재밌는 정답도 많아요. 0093님, 우리 집 백수가 과로로 아침에 코피가 터졌어요. 아, 그래서 정답은 잠깐만 문자를 여러 개 보내주셨나요? 한번 볼게요. 0093님, 정답을 안 보내주시고 이렇게 재미난 문자로만 보내주셨는데, 아, 빠르게 다시 지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2058님, 2번 백로입니다. 재미난 노래 가락이네요. 그나저나 까마귀가 지능이 7세. 우와, 우리 집 손주 7살인데요. 함께 문제 풀고 있습니다. 손주 7살인데 까마귀 지능도 7살이라고요? 우와, 까마귀 지능 되게 높네요. 그리고 3033님, 정답 1번 백조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화근은 아니고 그냥 요건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으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4723님, 정답 2번 백로입니다. 어제 일요일 아침 저희 동네 개울 수지 먼해에서 찍은 중대 백로 사진 보내유 라고 하셨습니다. 백로 목이 이렇게 S자로 꺾인 애들이군요. 와, 진짜 하얗네요. 코스모스님 백로, 8810님 백로, 다들 백로 쪽으로 많이 가 계시네요. 4333님도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정답 백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093님 앞서서 우리 집 백수가 과로로 코피 터졌다 하신 분도, 아, 순발력 있게 제가 정답 왜 안 보내주셨어요 라고 했는데, 백로

0: 정답 보내주셨네요. 자, 창으로부터 오늘 정답 무언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백로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오늘이 절기상 백로여갖고 지가 이 퀴즈를 준비해본 건데 아셨어요?
0: 우와, 그랬구나. 이야, 센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절기백로랑 이 시조 속에 등장하는 백로는 한자가 다른 거 알지?
1: 아, 지도 알아요.
0: 오.
1: 절기백로는 하얀 이슬이란 뜻이잖아요.
0: 우와.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역시나 창호는 모르는 게 없구나.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7003님 범장기지 떡드리고 2058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립니다. 7003-2058님 저희에게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얼른 가라.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국립국악원의 연주로 동물의 사육제 백조 들으면서 오늘 1부 마무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어들인 햇살 2부 첫 음악은 이유라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강원도 장타령이었습니다. 자, 청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8시 6분 04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게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음악이다? 이런 말도 좀 해보고 싶어요. 새소리, 파도소리, 모닥불 타는 소리, 풀벌레 소리 등등등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왜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단 해 들으면서도 풀벌레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장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노래 찾게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 핑거스타일 컨트리 기타리스트 채드 킨스의 노래 세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처음 시작할 때 바닷소리 또 갈매기 소리 이런 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아주 연한 은은한 악기음들이 더해지는데 그 순간부터 그냥 무장해제가 돼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채드 킨스의 기타 선율 또한 선하고 무해한 그런 음악을 들려주는데요. 자, 월요일 마음은 바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시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립니다. 채드 킨스의 세일스 듣습니다.

7531님이 어머나 이 연주곡 진짜 오랜만이네요. 좋아하는 곡인데 라고 해주신 채데킨스의 세일스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 소년심리상담사와 함께 진행하는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코너 있는 날입니다. 지금 와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보죠.

0: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가까울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들, 도대체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있죠.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자, 오늘도 심리상담사이자 뮤지션 소년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자, 9월입니다. 가을이잖아요.
1: 네, 벌써
0: 좋아서 9월. 하는 밴드나 소년 씨 뭐 음악 활동 계획 있으신가요?

0: 저희 가을에 신곡 발표하기로 했는데
1: 예.
0: 아직 편곡을 못했어요.
1: 아하.
0: 내년 가을에 나올 것 같아요.
1: 그러면 안 되는데.
0: 그러게요. 네.
1: 기대하는 많은 팬들이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편곡 작업 마무리하시고
0: 네.
1: 가을이 지나기 전에 들려주십시오.
0: 네.
1: 자, 오늘도 코너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0: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한디는 어제 저녁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1: 어제
0: 그리고
1: 저녁 기분 좋았죠. 어제
0: 아,
1: 공연했는데
0: 공연하셨구나.
1: 와, 오랜만에 진짜 막 올스탠딩
0: 우와.
1: 관객분들하고 했더니 아, 확실히 그 올스탠딩 공연이 주는 에너지, 매력,
0: 그렇죠, 그렇죠,
1: 흥분
0: 그렇죠.
1: 이런 게
0: 네.
1: 있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0: 밤에
1: 저는
0: 주무시기 직전엔 어떠셨어요?
1: 좀 좋죠.
0: 아, 좋게
1: 네.
0: 주무셨고.
1: 저는 공연 끝난 날은 무조건 좋아요. 네. 공연 망한 날 빼고.
0: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하셔야 되는데
1: 예.
0: 부담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1: 좋았죠. 부담 없죠. 네.
0: 아침
1: 아,
0: 일찍
1: 근데
0: 일어나는
1: 또
0: 게.
1: 아침에 일하러 나와야 된다. 눈 뜨는 거 말고 또이 생방송이라는 게
0: 맞아요.
1: 주는
0: 예.
1: 긴장감이 미묘하게 있거든요.
0: 절대 늦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1: 그렇죠.
0: 하시고.
1: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뭐 아침 부담도 되는 거. 예. 그건 뭐 피할 수 없겠죠.
0: 사실 한디나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좀덜 느끼는 병이 있어요.
1: 예.
0: 월요병.
1: 아, 월요병 있죠,
0: 네, 있습니다. 분명 아까까진 주말 기분이었는데 저녁이 지나고 밤이 다가올수록 이미 월요일이 시작된 기분이 드는 분들 계실
1: 그
0: 거예요.
1: 대체로 저녁 식사할 무렵 혹은
0: 네.
1: 해질 무렵 느끼시기 시작하죠.
0: 예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뭐 개그 콘서트 끝나는 시간 그 엔딩 음악만 들으면 그렇게 슬퍼진다고.
1: 아하.
0: 쉬는 중인데 피곤하고 출근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네, 그렇게 월요일이 되면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기 힘들고
1: 네.
0: 눈 뜨자마자 피곤하고 이불 밖으로 나오기 힘들고 네, 이런 월요병 다들 겪어보실 거예요.
1: 네, 월요병 이야기 오늘 나누게 될것 같네요.
0: 네.
1: 몸은 여전히 일요일인데 마음은 월요일로 막 출근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쉬는 게 아니야. 그런
0: 네,
1: 거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월요병이 질병으로 분류되진 않아요.
1: 예.
0: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로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1: 아하.
0: 네, 이거를 월요병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1: 좋습니다. 근데 월요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겪는 증상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누구나 겪고요. 얼마나 심한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
1: 예.
0: 이게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 기준이 있거나 검사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제가 한번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1: 네.
0: 본인이 몇 가지나 그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 애청자분들 손가락 펴입니다.
0: 네.
1: 하나씩 맞다 싶으면 이제 손가락 접는 거예요. 여섯
0: 네.
1: 손가락 필요합니다.
0: 첫 번째, 일요일 저녁부터 기분이 가라앉는다. 두 번째, 월요일 아침에는 알람을 여러 번 끄고 다시 잔다. 세 번째, 평일보다 주말에 두세 시간 이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네 번째, 월요일 출근길에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이 한 번에 생각난다. 다섯 번째, 월요일이면 이유 없이 짜증이 늘거나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진다. 여섯 번째, 출근이나 등교를 생각하면 일요일 밤부터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네. 몇 개 정도 해당되시나요?
1: 전 두 개.
0: 아,
1: 두 개. 그 네. 주말에 두세 시간 늦게 자고 일어난다. 근데 좋던데요. 와, 나 9시까지 잤어. 막 이러면서
0: 네.
1: 오히려.
0: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그죠? 예. 네.
0: 보통 그 정도는 하는데 이 중에서 뭐 몇 개가 해당되면 월요병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거 여섯 개 다 해당되는 분들 뭐 계실 수도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 분들은 단순히 월요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 예.
0: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아.
0: 네. 근데 월요일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1: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사실
0: 네.
1: 힘들죠. 네, 오히려 우리처럼 주말에 공연 있는 사람들은
0: 맞아요.
1: 주말로 갈수록 금요일이 더 월요일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네. 있을 거예요 아마.
0: 일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지는 건데.
1: 근데 이제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학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주 5일 직장이나 학교를 가게 되는 거니까 월요일 힘들게 느끼시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왜 월요일만 유독 이렇게 더 힘든 마음을 느낄까 싶기도 해요.
0: 그러니까요. 다른 화요병, 목요병 뭐 그런 거 없잖아요.
1: 네.
0: 월요병이라고만 하는 걸 보면은

0: 이게 문제가 딱 전날의 휴일이었다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예.
0: 특히 긴 연휴 보냈던 날. 그 연휴 끝나고 나면 월요병보다 더 심각하고 강력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1: 아하.
0: 이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평일에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시간에 보통 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1: 예.
0: 그런데 주말이 되면 평소에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뭐 8시, 9시 정도에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10시, 11시에 일어나고 또 불금 보내고 토요일에 놀고 하다 보면 막 새벽에 자고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버려요.
1: 다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이 행동이 우리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킵니다.
1: 아.
0: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시계가 뒤로 밀리거든요. 이게 시차 적응을 하듯이 몸이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해요, 몸이.
1: 그래요.
0: 근데 이걸 다시 앞으로 당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주말 동안 9시에 일어나는 몸으로 재설정된 거를 월요일에 다시 7시로 설정을 당기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일종의 시차 적응, 뭐 해외여행 갔을 때 되돌아오면 시차 적응해야 되듯이 그걸 일주일 단위로 반복하고 있는 셈이네요.
0: 네, 이걸 뒤로 미루는 건 쉬운데 앞으로 당기는 건 힘들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휴일에도 과도하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0: 또 다른 심리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월요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죠.
1: 예.
0: 힘든 출근길, 회의, 밀린 업무.
1: 어휴.
0: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회의들을 하더라고요. 또날 괴롭히는 상사, 학생들이라면 뭐 하기 싫은 등교, 숙제, 공부, 시험, 뭐안 친한 친구도 떠오를 테고요. 이렇게 묘하게도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1: 예.
0: 물론 월요일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활기찬 시작, 즐거운 아침, 성과급, 월급, 행복한 출근, 신나는 등교, 뭐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월요병도 없습니다. 네, 같은 월요일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분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 예. 자, 월요병에 대한 이야기 오늘 코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거 들을까요?
0: 네, 김목인의 일주일에게 가져와 봤는데요.
1: 예.
0: 매번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일주일을 다그치는 노래 말이거든요.
1: 재미나네요.
0: 네,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김목인의 일주일에게 들어보겠습니다.

0: 김목인의 노래 일주일에게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오늘은 월요병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원인은 알았어요. 처방을 이제 받아봐야 될 텐데 네. 월요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 이미 두 가지 팁은 드렸죠.
0: 예.
1: 주말에 과도하게 생활 리듬 깨뜨리지 않기.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0: 예.
1: 그리고 월요일과 연관해서 부정적인 단어들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0: 예.
1: 생활 리듬을 너무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진 않아요.
0: 오.
1: 쉴 때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에. 주말에 뭐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느긋하게 약간씩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좋은데
0: 예.
1: 과유불급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0: 너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러지만 말하는 얘기네요.
1: 네. 그리고 월요일에 좋은 점 찾아보기.
0: 예.
1: 네, 이것도 하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올라요.
0: 회사 가는데 뭐 좋을 게 뭐가 있나요? 막
1: 맞습니다.
0: 이런 거.
1: 긍정적인 거 찾으려고 고민하면 부정적인 것만 더 떠오르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0: 예.
1: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리니까 너무 과도하게 노력하진 마시고 다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 방법이 있네요.
1: 네.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은 일요일 밤에 시작된다.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월요일 아침은 일요일 밤에서 시작된다. 무슨 네. 말일까요?
1: 안 왔으면 하는 월요일이 일요일 밤에 시작된다고 하면은 약간 부담스럽죠.
0: 그러니까요.
1: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월요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을 일요일 밤부터 느끼고 계시거든요.
0: 아, 그렇죠. 네.
1: 근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 떠매고서 아침을 시작을 하죠.
0: 예.
1: 그러지 마시고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고서 잠들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0: 아, 뭐 어떤 거 있을까요?
1: 복잡한 것보다는 그냥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가방 미리 챙겨 두시고 갖고 나가야 할 것들 잘 보이는 곳에 정리를 해둡니다.
0: 아하.
1: 아침 식사 꼭 챙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침에 막 뭘 만드시는 것보다 그 식사하실 걸 먹기 쉽게 간단하게 준비해 놓고서 주무시는 것도 도움 되고요.
0: 아, 월요일 아침에 해야 될 일들을 좀 단순화시켜 놓는다라는 거네요.
1: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각성이 좀 덜 돼갖고 멍하잖아요.
0: 멍하죠.
1: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건 스트레스가 높거든요.
0: 근데
1: 난이도가 한 5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0: 네.
1: 옷을 고르는 난이도가 5였는데 밤에 준비하는 건 한 3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0: 아, 그게 더 효율적이네요.
1: 요거를
0: 네,
1: 여러 개 누적시켜갖고 한다고 하면은 뭐 2점, 3점 이렇게 모이다 보면 큰 점수가 된다는 거죠.
0: 아, 그러네요. 그 전날 밤에 준비하면 혹시라도 네. 셔츠 입어야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딱 입으려고 했는데 안 다려놨어. 그럼 그때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1: 맞습니다.
0: 아까 뭐 3, 5라고 하셨는데 7, 8로
1: 더 올라가죠.
0: 올라가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하루 전날 다음날 아침 걱정거리들 해야 될 일들을 좀 미리 해두는 게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 네, 주의하실 점은 준비한다고 막 1시간씩 걸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너무 이거 준비한다고 취침 시간 늦어지는 게 더 안 좋으니까요.
0: 아~
1: 적당하게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하시면 좋고요.
0: 네.
1: 두 번째 중요한 거 알람 사용 방법입니다.
0: 알람 사용 방법 잘 알죠. 시간 정하고 알람 열어놓으면 알람 울리잖아요.
1: 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많이 하시는 행동이
0: 예.
1: 5분만 덜을 많이 시전을 하십니다.
0: 아, 5분만 더.
1: 네. 저도 이 라디오 할 때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0: 예.
1: 5분만 덜을 하기 위해서 알람을 한 네 번을 더 맞춰요.
0: 우리 코너가 있는 날은 뭐 일찍 일어나시겠네요?
1: 그렇죠.
0: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5시 40분에 맞춥니다.
0: 그러면 없는 날은요? 코너 없는 날은?
1: 보통 9시나 8시 정도 일어나고요.
0: 그 격차를 그렇게 크게 두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 저 3주에 한 번 오잖아요. 3주에 한 번을

0: 시차
1: 적응하시기가 힘들지 네, 않을까요?
0: 아, 굉장히 힘듭니다.
1: 격차가 꽤 되는데요. 3시간 반? 네. 하여튼 5분만.
0: 네, 5분만 덜 하기 위해서 20분 전에 맞춰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0: 6시에 일어나면 되거든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인데 5시 40분에 맞춰요.
1: 그래서 5분 단위로 계속 5분만
0: 계속 미루거든요.
1: 그럴수록 더 일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0: 맞아요.

0: 확실하게 일어나고 싶다.
1: 여러 개를 한 번 해요?
0: 6시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시에는 꼭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 6시에 한 개가 울리면 자꾸 미루거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1: 네.
0: 그러지 말고 뭐 시계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개가 한꺼번에 6시에 울리게.
1: 우와, 정신
0: 확실하게 일어나게.
1: 정신 없겠어. 네. 여기도 울리고 저기도 울리고. 네. 아 뭐야?
0: 깨기는 확실하게 깬다는 거죠. 그게.
1: 아 그거는 좋네요. 네. 네. 아 또 중요한 날일수록 알람을 더 자주 맞춰놓게 되더라고요. 네.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도 좀 있을 것
0: 그렇죠.
1: 같고요.
0: 불안이 확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네. 시간을 땡겨가지고 여러 번 울리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몸에도 좋다라는 거
1: 예.
0: 그거 잊지 마시고 알람 소리도 중요합니다.
1: 네.
0: 알람을 안 맞추고 자연스럽게 자고 일어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져서 뭐 불을 밝힐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겠죠. 예. 옛날에는. 그러다 날이 밝아지면 새소리 같은 게 들리고.
1: 오, 닭 우는 소리도 들리고.
0: 그렇죠. 희한하게 새소리가 제일 먼저 들리는 것 같아요.
1: 예.
0: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볼륨이 커지고 작아지듯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1: 아.
0: 자기 직전에 대낮같이 밝았던 불을 딱 끕니다.
1: 예.
0: 그럼 어두움에 또 적응을 하는 시간이 걸려서 약간 시간이 걸린 다음에 잠이 들어요.
1: 오.
0: 그리고 아침에 굉장한 소리로 알람이 울려버립니다.
1: 아, 어떤 알람 쓰세요?
0: 저는 알람 소리 최근에 바꿨어요.
1: 오.
0: 예전에는 음악으로 제가 아예 알람용 음악을 만들었었거든요.
1: 아, 직접 만든 본인의 음악으로? 네.
0: 연주곡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1: 네.
0: 이게 볼륨이 처음에 한 번에 빵 하고 터져버리면은 몸이 놀래요.
1: 아 그렇겠네요. 네,
0: 긴장이 팍 생기면서
1: 삐뽀삐뽀삐뽀 삐뽀 이런 걸 해놓으면 그렇죠. 네. 깜짝 놀라겠네요.
0: 이게 뇌에서는 공격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1: 아.
0: 자고 있다가 공격을 받은 느낌이 들어갖고 몸에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음악은 되게 작은 소리로 시작했고 마지막에 락음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깰 준비를 하거든요.
1: 예.
0: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가능하면은 불빛도 좀 천천히 밝혀지는 게 좋긴 해요.
1: 예.
0: 해가 뜨듯이.
1: 네.
0: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 있는 상태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1: 예.
0: 좀 있으면은 뭐 해가
1: 짧아지니까
0: 늦게 뜨고 아침에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1: 깨시게 될 텐데. 한겨울에는 뭐 아침 7시 돼도 해 안 뜨죠.
0: 그렇죠. 그럴 때 요즘에 나와 있는 거 찾아보니까는 무드등처럼 해가지고 알람 시간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밝아지는 예. 그런 등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몸이 부담되지 않게 일어나시면은 도움이 되니까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겠죠.
1: 알람 소리를 좀 은은하게 시작해서 내가 일어날 때 막 공격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불도 네. 한꺼번에 빡 하고 네. 밝게 켜는 것보다 은은한 밝기로 시작해서 점점 밝아지는 것이 좋다.
0: 네.
1: 아침마다 알람이랑 싸우는 느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0: 맞아요. 알람에 두드려 맞는 기분 느끼지 마시고요. 네,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걸로 가능한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다음 방법으로는
1: 네.
0: 네, 30초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1: 오, 스트레칭이요?
0: 네. 오늘 오프닝 주제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물 마시기?
0: 물 마시기보다 제일 먼저 핸드폰 보시죠, 요즘.
1: 아, 핸드폰으로 요즘. 알람 맞춰놓은 분들이 많으니까 핸드폰 일단 꺼야 되니까 보죠.
0: 그리고 밤새 온 것들 확인하고.
1: 맞다.
0: 그런 거 모든 걸 하기 전에 알람 딱 끄셨으면은 기지개부터 피십시오.
1: 기지개부터. 네. 오.
0: 기지개
1: 아침에 제가 최백호 형님 어떻게 한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0: 네네. 네.
1: 잼잼.
0: 네네.
1: 그런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몸을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돌려주고. 그리고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게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신호를 몸에다 주는 거거든요.
1: 아, 머리로 나 깼어 이게 아니라 몸이 나 깼어를 느끼게
0: 그렇죠.
1: 하는 거네요.
0: 나 이제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건데 애기들 깨우거나 하면은 기지개를 항상 피거든요.
1: 네.
0: 그리고 동물들 저희 이제 고양이랑 같이 사는데
1: 예.
0: 일어나면 기지개부터 핍니다.
1: 그렇구나.
0: 근데 성인 남자들 특히 벌떡 일어나고요.
1: 벌떡 일어나다가 허리 다쳐요.
0: 맞아요.
1: 네.
0: 어른 되면은 기지개를 잘 안 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 몸에 무리 가고 그러니까 예. 부담 안 되게

0: 신호를 줄 수 있는 걸 먼저 부드럽게 기지개 켜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렇게 신호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1: 네. 오, 제법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0: 네.
1: 우와, 알람 사용법도 알려주셨고 월요일 아침은 일요일 밤에 시작된다. 월요일 아침에 해야 될 것들을 밤에 미리 좀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두 네. 번째 달과 장명서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한 세븐보이드네요.
0: 네네.
1: 이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가사가 아침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1: 예.
0: 제가 워낙 좋아하는 팀이고 장명서 쌤도 좋아하고 예. 장명서 쌤한테 정가 배웠었거든요.
1: 오, 정가 한번 해보세요.
0: 아, 다 잊어버렸습니다.
1: 자, 얼씨구!
0: 죄송합니다.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1: 그렇군요. 두 번째 네. 달과 장명서가 함께한 세븐보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0: 두 번째 달, 지난달 말에 새 앨범이 나왔네요. 그 수록곡 중에서 한 곡, 장명서 씨가 노래한 세븐보이드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병 퇴치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년 씨가 알려준 퇴치법 방법. 첫 번째, 월요일 출근 준비는 전날 저녁에 해놓자. 둘째, 알람을 부드러운 소리로 바꾸고 조명도 좀 은은하게 켜서 하루를 시작하자. 또 셋째, 눈 뜨자마자 30초 스트레칭. 몸도 아, 내가 일어났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1: 네, 앞에 세 가지 말씀드린 건 월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에도 하시면 좋겠죠.
0: 예.
1: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월요병 특별 처방입니다.
0: 오, 월요병 특별 처방 뭔가요?
1: 월요일만의 보상 루틴 만들기.
0: 월요일만의 보상 루틴? 오.
1: 월요일 하면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 예.
1: 그거를 찾아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할수 있는 게 월요일만의 즐거운 일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고 못할 이유가 없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0: 되는데.
1: 월요일만 마시는 커피, 월요일에만 듣는 플레이리스트, 월요일에만 먹는 특식 같은 것들을 정해주시는 거죠.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두는 거고, 월요일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상황을 만들어두는 게 훨씬 쉽다는 말씀입니다.
0: 아, 이거 좋네요. 월요일 퇴근길에는 맛집 외식한다. 혹은 월요일 점심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1: 네.
0: 아주 사소해도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전날 잠들 때, 아, 월요일에 그거 있잖아. 그거 할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건데요.
1: 네, 맞습니다.
0: 월요일마다 쇼핑을 해야지. 이건 좀 힘들겠죠?
1: 안될건 없어요. 안될건 없는데 포인트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부담도 없는 작은 즐거움들로 준비해 두시는 게 놓칠 일도 없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0: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1: 네, 월요일에는 월요일만 생각하자. 월요일이 부담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지난주의 일들을 고스란히 떠넘겨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처리해야 할 일들을 또 앞에 쫙 깔아놓거든요.
0: 맞아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월요일마다 왜 이렇게 회의가 있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의하면 또할 일들이 더 쏟아지니까.
1: 맞습니다. 그 걱정을 일요일부터 끌어안고서 고스란히 들쳐매고 월요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월요일에 화수목금에 일어날 일까지 미리 생각하고 부담을 느껴버린다는 거죠. 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의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할 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훨씬 심적 부담이 줄겠네요.
1: 네,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만 딱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월요일 전체를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0: 예.
1: 그렇게 출근하면 오전 업무만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처리하고, 점심 먹은 뒤에 오후 업무만 처리를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0: 네.
1: 이게 말처럼 쉽진 않다는 건뭐 저도 알고 있죠.
0: 어.
1: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할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걱정하는 상태를

0: 을 유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병 퇴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0: 네, 주말에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않기.
1: 예.
0: 일요일 밤에 월요일 아침 준비물 미리 챙기기.
1: 음흠.
0: 5분만 더 하지 않기.
1: 하지 않기.
0: 부드러운 소리와 빛을 활용해서 일어나기. 월요일만의 즐거운 일 만들기. 걱정 끌어안고 있지 않기.
1: 그러네요. 정리해 놓고 보니까 월요병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마지막 추천곡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거 들을까요?
0: 페퍼톤즈의 레디 겟셋고 가져와 봤는데요.
1: 네.
0: 월요일 아침을 창호의 드린 햇살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고통 없는 월요일. 네, 완벽하진 않아도 즐거운 일이 더 많은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1: 좋습니다. 페퍼톤스 그리고 피처링으로 데뷔 노래하는 노래잖아요.
0: 네,
1: 레디 겟셋고 들으면서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년씨 오늘도 5시 40분에 일어나서 방송국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0: 네.
1: 우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1: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0: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와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대에 남긴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영이 국악관에 전시된 음악학자 김은영의 글입니다. 지영이 성금현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속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굿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자이자 자녀인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음악으로 잇고 세대와 세대를 전통으로 잇는 특별한 연주배, 풍류동행의 첫 연주배가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립니다. 풍류동행은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오랜 세월 정악의 길을 걸어온 원로 선생님들과 그 뜻을 이어가는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만든 단체인데요.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한 무대에서 호흡하며 세대를 넘어 정악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창단했습니다. 이번 첫 연주회는 조선시대 풍류방과 조선정악구락부의 정신을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펼쳐보이는 자리입니다.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이자 풍류동행 회장인 피리 연주자 황규남을 비롯해 원로와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무대에선 영산회상 한바탕의 장엄하고 깊은 선율과 남녀창 가곡 다섯 곡을 들려주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정악의 깊은 울림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음악이 간직한 품격과 풍류의 멋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고요.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립니다. 산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 9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영암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흐르는 산조인데요. 산조를 이미 완성된 전통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음악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명인산조에선 원장현 명인이 대금과 거문고, 태평소를 차례로 연주하며 각 악기의 산조와 신화위의 매력을 들려주고요. 이지영 명인은 15년에 걸쳐 다듬어온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선보입니다. 젊은 산조에선 원나경의 해금 산조와 함께 그 가락의 바탕이 된 경기잡가와 남도잡가, 서도민요를 들려주는데요. 산조가 어떤 소리에서 출발했는지를 거꾸로 짚어보는 흥미로운 무대입니다. 여기에 전기기타와 핸드팬으로 산조의 즉흥성과 정신을 새롭게 풀어내는 무대도 있고요. 한국의 가야금, 중국의 고쟁, 일본의 고토가 한자리에 모여 세 나라 현악기의 소리와 역사를 비교해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특히 축제의 마지막은 이틀간의 출연진이 모두 함께하는 2016 창조 신화위로 장식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장르의 연주자들이 한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호흡하며 새로운 신화위를 만들어내는 무대인데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전남 영암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같은 날 서로 다른 곳에서 펼쳐지는 세 가지 전통예술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선 판소리 연작 네 번째 작품 적벽 붉은 강이 찾아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12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1에서 열리는데요. 판소리 적벽가에 국악과 무용을 더해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의 그 이름 춘향이 11일 오후 5시 30분과 12일 오후 3시에 펼쳐집니다. 이번엔 춘향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열려 춘향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소녀의 선택과 신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창극 무대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요, 국립부산국악원이 몽골 국립예술대극장을 초청한 아름다운 몽골을 준비했습니다. 11일 저녁 7시 30분과 12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무려 46명의 몽골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라 몽골의 다양한 전통예술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정보는 각 공연

0: 공장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는 그 상쾌한 기분, 요즘 문득 스치는 바람에서 한결 높아진 하늘에서 느껴집니다. 오늘 가을의 세 번째 절기, 이슬이 내린다는 절기상 백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백로 절기답게 벌써 아침 저녁은 20도 안팎으로 시원한데요. 이 즈음에 느껴지는 그 특유의 상쾌함,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백로절기 즈음엔 유난히 하늘이 푸른데요.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로 아픈 하늘, 대기오염 때문에 하늘도 아프니 이젠 깨끗한 공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요즘 하늘이 파래서 참 보기 좋은데요. 우리가 이 파란 하늘 영원히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가진 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군악 다음에 이어 연주하는 세 곡,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들려드립니다.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입니다.